0: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과 베니스, 또 베를린 영화제 가운데 칸과 베니스에서 여러 차례 수상 이력을 쌓아왔는데, 특히 베니스 영화제와는 예전부터 인연이 깊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 은사자상을 받은 이후에 24년 만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감독상과 함께 주연 배우 문소리 씨에게는 신인 배우상, 마르첼로 마스트로 야니상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국제 영화 비평가 연맹상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심사위원 대상 외에도 국제 영화 비평가 연맹상을 가능한 사람이 받아서 평당과 집행부 모두의 극찬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24년 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동안은 베니스보다는 칸에서 주목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2007년 주연 배우 전도연 씨가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이창동 감독이 직접 각본을 썼던 작품으로 이제 버닝 등의 이제 상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베니스와는 인연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금 베니스의 인정을 받아서 베니스의 어떤 정신과 맞닿았다라는 점을 볼수 있는데 이번 수상으로 베네치아에서 받은 상 3개를 포함해서 3대 영화제에서 트로피 5개를 받은 이창동 감독이 됐습니다.
2: 네, 다시 한번 이 국제적인 영화제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이창동 감독이 8년 만에 내놓은 신작 가능한 사랑. 네, 이창동 감독이 수상 소감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네,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3: 수많은 사람들의 기다림과 인내가 없었으면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현장에서 자신의
0: 이창동 영화
3: 모든 것을
0: 감독입니다.
3: 내어준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그중에서도 이 영화의 생명을 준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이네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 시대에 저는 영화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상을 주신 것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0: 네, 가능한 사랑.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세계의 첫 선을 보였는데, 현지에서 첫 상영 직후 7분 동안 기립박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이 끝나고 취재진들이 우르르 사인을 받는 모습도 좀 화제가 됐는데, 조용하지만 거대한 관계의 드라마, 강렬한 복귀작, 이런 현지 언론의 호평이 줄을 이었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어떤 작품인가요?
1: 네. 이 서로 다른 환경과 가치관을 가진 두 부부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계기로 가까워진 실직자 노동자 부부와 이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총파업과 강제 진압의 후유증을 안고 사는 해고 노동자 호석과 아내 미옥이 이들을 촬영하려는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해고 노동자 부부와 비교적 안정된 일상을 가진 다큐 감독 부부가 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게 되면서 서로 다른 계층, 계급, 또 삶의 방식을 마주하면서 여기에서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일상적인 것 같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두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보게 되는 그러면서도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2: 네, 개봉하면 얼른 극장 가서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베니스 영화제가 굉장히 뭐이 영화의 좋은 점들을 많이 들여다봤을 거잖아요. 평론가님 개인적으로도 이번 이창동 감독 영화 수상 예상하셨나요?
1: 사실 어제 그 YTN 보도국에서 물어오셨어요. 왜냐하면 베니스에서 폐막식 참석을 이창동 감독에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금사자상에 대한 예측은 어떤가라고 이제 질문을 해오셨는데 저는 은사자상 상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 네.
1: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작품 자체보다도 경쟁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경쟁작이 마이 엘투키 감독의 우먼 언 노운이었어요. 근데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덴마크를 배경으로 독일군 병사와 연인 관계였다가 과거를 숨긴

0: 젊은 여성 마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유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 역사적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우리는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유럽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배우와 또 감독 작품으로서는 저는 최고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황금사자상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고의 그런 작품상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 화려한 출연진들의 면면도 주목을 받았는데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씨, 이 주연 배우 4명의 연기가 모두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도연 씨는 외신에서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연기라는 극찬도 받았다고요.
0: 네, 이 보도는 사실은 어느 매체에서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미국의 영화 전문 매체인 인디와이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A 등급을 매기면서 전도연 씨에 대해서 이창동 감독과 밀양으로 처음 호흡을 맞춘 지 20년이 되지 않아 또 한 번 100년에 나올 법한 연기를 선보였다라고 극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매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아카데미 예, 우리 대표 영화로 출품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카데미를 앞두고 이 영화가 뭐 작품 자체를 넘어서서 전도연 씨에 대한 주목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뭐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씨 등 이 배우들에 대한 열연이 현지 매체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도연 씨 같은 경우는 현지 기자 간담회에서 이 생각을 비우고 열린 마음으로 현장을 가야 한다라는 점을 배웠다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더 이제 좋은 성과 평가 기대합니다.
2: 예, 또 이창동 감독하면 뭐 초록물고기부터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까지 뭐 정말 여러 작품으로 호평을 받아온 거장인데 이런 거장의 작품도 국내 투자가 어려워서 이번에 넷플릭스와 처음 손잡았다 이 지점도 좀 주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이 점이 좀 뼈아픈데요. 이 당초 극장 개봉을 목표로 영화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국내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있었지만은 용기를 내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의 영화 투자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넷플릭스 측이 처음부터 투자 제안에 적극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즈물, 그러니까 드라마 부분에 이제 강자이긴 하지만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들을 영입해서 오리지널 영화의 작품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해왔잖아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2017년 옥자도 있었고 또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 등이 바로 그런 예인데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주의 감독이 이창동 감독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눈독들여왔던 넷플릭스인데 영입 1순위였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영화 투자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재빨리 이 넷플릭스가 이제 제작 지원에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 네, 영화제의 뜨거운 반응과는 좀 대비되는 씁쓸한 한국 영화의 현실 같습니다. 네. 이창동 감독이 최근 프랑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영화인들이 만난 자리에서 한국 영화 산업이 구조적인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요.
0: 사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문화행정을 직접 이끌었던 이창동 감독이기 때문에 창작자이면 생정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국 영화계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이 한국 영화 산업의 구조적인 위기가 시작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제대로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현장 자금난의 심각성을 지적을 한 겁니다. 특히 한국은 프랑스와 영화 산업 측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위상을 가졌지만 생태계의 건강함에 있어서는 프랑스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업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이 멀티플렉스 중심의 그런 대형 작품을 제작하고 상영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려움,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지금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극장 투자 환경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창동 감독은 해법으로 영화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민간 자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 네, 뭐 우리나라 영화하면 떠오르는 거장들 뭐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뭐 김기덕 감독 등등 그 뒤를 잇는 세대가 누굴까 좀 걱정된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한국 영화가 질적으로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

0: 하시나요?
1: 네, 앞서서 이창동 감독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여러 가지 재연을 한 그런 자리에 정주리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들도 있었습니다. 영화인들은 신진 창작자들의 설자리 축소, 제작 환경 악화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달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작은 나무들이 끊임없이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이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 예술 영화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뭐 얼마 전에도 영화 호프가 뭐 700억 원 제작비를 들였다. 그런데 이 500만 정도 들여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영화계에서는 해외 공동 제작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을 지향을 하되 국내 시장을 유지하려면 장편 근 영화를 대체로 2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그러니까 제작비를 좀 낮추면서 다양한 영화들을 제작하고 말씀하신 신진 창작자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기회를 주는 그런 측면들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대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창동 감독의 수상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 동안 종합 치안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최근 혼자 명절을 보내는 시민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 현황을 사전에 점검해 재발을 막고 연휴 기간에는 경찰청 상황관리관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해 사건 사고 대응에 집중합니다. 경찰은 하루 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11.8% 늘어난 605만 대에 이를 걸로 보고 주요 정체 구간 관리 체계도 확대합니다.

0: 책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교통안전 1분 턱
4: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배기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배기성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0: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정도 나는데요. 내륙은 더 커서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올해 독감이 일찍 유행 중이라서 예방접종하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19도, 대구 22.6도, 전주 25.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작업 중인 곳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3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입니다. 창동교부터 밀리고 있고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국민대학교에서 정릉터널 사이는 노면 요철로 인해서 운전하실 때 차체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은램프부터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정체고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 중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양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천호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1차로에서도 작업 구간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YTN 라디오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9시 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이유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친구고 이유가 없으면 만나지 않는 사람은 지인이라고 합니다. 휴일 아침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좋은 친구 뉴스 앤 뮤직과 함께 일요일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로 이 시간 문 엽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Can't Help Falling in Love,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로 이 시간 문 열었습니다. 딱히 이유가 없어도 만날 수 있는 건 친구, 이유가 없으면 딱히 만날 필요가 없는 건 지인이라고 하고요. 이유를 굳이 굳이 만들어서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일에는 보통 친구보단 지인을 더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오늘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힘이 되는 친구와 함께 더 보내면 좋을 휴일입니다.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이 시간 여러분들 곁에 음악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팝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올드 팝 위주로 선곡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보내주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오래된 좋은 친구 같은 올드팝도 만나보겠습니다.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d Me, 에어 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YTN 라디오 9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핵심 요충지인 모카 항구와 주변 섬들을 장악하면서 공세를 높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이 탈환을 위한 반격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예멘 관영 매체에 따르면 예멘 정부군은 모카 항구 인근에서 후티 반군의 차량과 무기를 파괴하고 타격 목표물을 명중시키며 본격적인 교전에 나섰습니다. 이는 후티가 사우디 원유 수출 핵심 통로인 마블 만데브 해협의 통제권을 바짝 쥐게 되면서 동쪽의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서쪽 홍해마저 봉쇄될 위기에 놓이자 사우디도 다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원서 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교육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편과 심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UA플라이의 시스템 장애 원인과 실태, 조치 등의 원서 접수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5532번님, 신나는 일요일입니다. 물론 저는 일을 하고 있지만요, 하셨어요. 휴일 근무 중이시군요. 음악만큼은 신나게 감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앤뮤직을 주말 아침마다 이유 없이 듣는 거 보니 저한테는 친구가 맞나 보네요. 파주는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기세입니다. 0389번님. 그쵸. 이유 없이 언제든 편하게 아무렇게나 만나도 좋은 사람. 그게 바로 친구라는 건데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2684님, 7843번님, 그리고 0696번님. 많은 분들 문자 넣어주고 계신데요. 우리 또 음악 감상해 보겠습니다. 웨스트라이프, You Raise Me Up, 마이클 러스트락, Sleeping Child.

웨스트라이프 유 레이스미어 마이클 러스투락 슬리핑 차일드 노래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프로축구 K리그 1 울산 HD가 한국 선수 최초로 두 시즌 연속 리그 10골 10도움 클럽에 가입한 이동경 선수의 활약으로 인천 유나이티드를 제압했습니다. 울산은 어제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6 29라운드 홈 경기에서 한 골 한 도움을 올린 이동경 선수를 앞세워 인천을 2대 1로 이겼습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연타석 홈런에 3타점을 쏟아낸 오스틴 린 선수의 맹타에 힘입어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LG는 어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벌어진 2026 신한솔 KBO 리그 방문 경기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4대 3으로 제압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휴일 9시에 만나는 친구 수진님 반갑습니다 하셨는데요. 뉴스 앤 뮤직 10시 20분에도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도 저와 함께해 주시죠. 2683님 신청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까지 두 곡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합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고향
1: 특례시.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지역

지역은 오전까지 흐리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일부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더워서 가벼운 옷차림이 좋겠는데요. 다만 해가 질 무렵에는 급격히 쌀쌀해지기 때문에 겉옷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전터널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9km 정도 밀리고 있고 부산 쪽은 천안 호두휴게소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효대교부터 밀리고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1차로에서는 녹지 작업 중이고요. 공항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잠실대교부터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3: 이번 주 국회가 2차 개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들어갑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여야 대치가 가열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내일부터 후보자별 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는데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죠?
5: 네, 국민의힘은 휴일인 오늘 아침부터 논평을 내며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한데 이 대통령은 지명을 거두지 않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히려 잘된 인사로 감싸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주가 조작 의혹은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다며 김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서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 역시 과거 조국 후보자 사태가 공정과 정의에 대한 배신이었다면 김 후보자는 그 이상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출신으로서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방어할 마지막 퍼즐, 화룡점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사수 전열을 가다듬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 수사 자료를 부정하게 공개한 정황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역공을 펼쳤는데요. 신현영 대변인도 김 후보자 사건은 윤석열 정부 당시 식약처를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장기간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라며 다시 끌어내 부풀리는 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정쟁으로 변질돼 정부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5: 네, 국민의힘은 휴일에도 용혜인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용 후보자가 두 번 연속 민주당 위성정당을 공천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며 이런 특혜와 불공정은 바로 민주당이 제공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 뿐 아니라 용 후보자에 대한 두 번 연속 공천과 기생정당의 숙주 역할 등에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0: 중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검증을 억측과 악선동으로 몰아붙이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공식적인 논평은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용 후보자를 둘러싼 기류나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은 모습입니다. 어제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용 후보자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하고는 청년층의 반발을 마냥 좌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오후 진행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용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논의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용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르면 내일부터 양당 간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대한 조율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과거 검찰의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2: 검찰의 수사 과정과 처분 근거를 다시 살펴보며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 지난 2024년 검찰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의 신약 임상실험 승인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탁 대가로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위법한 청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이 최근 검찰에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수사 과정과 검찰의 판단 근거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겁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식약처 청탁의 브로커였던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일부 자료는 경찰에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모 씨와 강모 씨 두 사람의 재판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청문회와 청탁 의혹 관련 재판이 같은 날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새로운 진술 등이 나올 경우 경찰의 재수사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중동발 에너지 대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친이란 후티와 이라크 민병대까지 가세하면서 원유 대체 수송로까지 모두 막힐 위기에 처하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이란과 직접 협상에 나섭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4: 홍해의 주요 항구 모카를 장악한 친이란 후티는 바부 엘만데르 해협을 빠르게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5: 위대한 승리를 주신 신께 찬양을 드립니다. 목하시는 군단과 용병들로부터 정화되고 있습니다. 친이란
4: 여기에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의 송유관 공격까지 받으며 최대 원유 수출국 사우디는 속수무책 상황에 놓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봉쇄로 막힌 가운데 육상과 해상 대체 수송로마저 위태로워진 겁니다. AP통신은 이란과 그 동맹들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사우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며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안보를 기대던 미국마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선 확대를 꺼리는 모습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에 후티를 직접 공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이 14일 오만에서 이란과 직접 만납니다. 미국만 믿고 있다간 원유 수출 봉쇄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이란과 직접 담판으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란도 걸프 국가들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 우리는 사우디와 전쟁 중에 아닙니다. 후티는 그들 나름의 문제가 있죠. 저는 영내 모든 국가들이 함께 만나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확립해야 한다고 거듭 말해왔습니다. 마스두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입니다.
4: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양보 없이는 호르무즈 개방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담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의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중간 선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라며 선거가 끝나는 즉시 전쟁이 끝날 거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란은

0: 오만과 호르무즈 항로를 합의했지만 재개방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아일랜드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를 위해 버티고 있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전쟁이 끝나고 유가도 크게 떨어질 거라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2: 아마 중간선거 직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최대한 버티려고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1: 여론 악화 원인인 전쟁 장기화의 책임을 이란에 돌리고 안보 위기론으로 중도층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동참하지 않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을 향한 불만도 쏟아내 한국 등에 대한 파병 압박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2: 아니요, 개입하지 않은 편이 낫겠습니다. 저는 그걸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그들을 돕고 있는 겁니까?
1: 미국이 안팎으로 진통을 겪는 사이 이란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새 항로 개설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항로 전체와 빠져나오는 항로 일부가 이란 영해를 지나도록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즉각적인 해협 재개방은 아니라며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이란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해 해협을 둘러싼 충돌과 봉쇄 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내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찰은 내일 사건 수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범행 동기 등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내일 송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4: 네, 경찰은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 카페 사장인 30대 남성 A씨를 내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깁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 반쯤 경기 파주 문산읍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같은 날 새벽 0시쯤 서울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됐는데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0분쯤 여성과 함께 창고에 들어갔다가 혼자 빠져나온 뒤 밖에서 자물쇠로 창고를 잠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특이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이 구두소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3: 네, 내일 경찰에선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4: 네, 경찰은 내일 A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성이 발견된 창고는 범행 일주일 전 A씨가 급하게 빌렸고 피해 여성에게는 위치가 발각되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오라고 한 것으로 앞서 파악됐습니다. 실종 직후 이 휴대전화는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수차례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는데 경찰은 A씨가 범행을 계획했고 이후 실종 수색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창고에서는 500억 원어치 가짜 상품권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걸 진짜인 것처럼 판매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여성을 가둔 이유를 두고 상품권 거래 과정에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다가 여성이 상품권이 가짜인 걸 알아채 가뒀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을 비교 분석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밝힐 방침입니다. 또 앞서 피해 여성을 파주로 데리고 온 상품권 브로커와 A씨와 상품권 거래에 관련된 또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앞서 이현정 기자 전화 연결 도중 언급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적합 부적합 여부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데요. 만조 때는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서는 앞바다에서도 2m에 달하는 파도가 치고 있고요. 물가 접근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진행됐던 마라톤 대회는 종료됐고 도로 통제도 모두 풀렸습니다. 광화문은 11시까지 진행되는데 무교교차로에서 시청 3교차로 구간은 11시까지 도로 이용 어렵고요. 청계

교차로에서 광교 교차로까지는 10시 35분까지 도로 통제됩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이고 서강대교부터 밀립니다.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1차로에서는 작업 중이고요. 천호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와이텐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10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몸과 마음 재충전하기 좋은 휴일. 오늘과 딱 어울리는 음악들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해보죠. 첫 곡은 비욘세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이 Replaceable.

0: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9월 13일 일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을 바람과 함께 춤추는 코스모스 꽃사진입니다 하시면서 애청자분들 사진 선물을 막 보내주고 계신데요. 코스모스 꽃 보니까 진짜 이제 가을이구나. 초가을에 접어들었구나 생각이 드네요. 9월, 10월 만개할 이 꽃 구경, 가을 꽃 구경 하는 재미로 또 이 계절을 함께 보내봐도 좋겠습니다. 선선해지면 떠오르는 음악들이 있죠. 가을 하면 꼭 듣고 싶은, 매년 꺼내 듣는 그런 음악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는 노래 있으시다면 신청곡 보내주세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니까요. 자유롭게 글 남겨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세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볼 곡 Spice Girls의 Wannabe 띄워드리고요. 마돈나의 Like a Virgin, 도나 썸머의 She Works Hard for the Money까지 노래 세 곡 띄워드릴게요.

스파이스 걸스, 마돈나, 도나 썸머의 노래까지 세 곡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음악과 뉴스 감상하는 YTN 라디오 10시 뉴스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 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펜스타 아크로호가 곧 목적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도착합니다. 펜스타 아크로호는 오늘 중으로 로테르담에 도착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달 22일 부산에서 출항한 지 22일 만입니다. 펜스타 아크로호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북극해를 통과했고 현지 시간으로 10일 첫 기항지인 영국 펠릭스토우에 도착했습니다. 출항 당시 펜스타 아크로호의 로테르담 도착 예정일은 예정보다 이틀 늦어졌지만 예정일에 거의 맞춰서 순항한 셈입니다. 올해 들어 20대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는 YTN 라디오 10시 뉴스 뮤직입니다. 지금 시각 오전 10시 38분 30초 막 지났습니다. 노래 두 곡도 만나볼게요.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의 Endless Love,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

YTN 라디오 10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여자 테니스 세계 2위인 카자흐스탄의 엘레나 리바키나 선수가 세계 1위의 벨라루스 아리아 사발렌카 선수를 제압하고 2026 US 오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바키나 선수는 어제 미국 뉴욕의 플러싱 메도스에서 열린 대회 14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사발렌카 선수를 2시간 21분 만에 세트 점수 2대1로 꺾고 우승컵을 손에 넣었습니다. 탈락 위기에 몰렸던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이 2016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에콰도르를 꺾고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박윤정 감독이 지휘하는 우리나라 20세 이하 여자 축구대표팀은 오늘 폴란드의 우치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C조 3차전 최종전에서 에콰도르를 3대2로 이겼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10시 뉴스앤 뮤직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아이린 카라의 What a Feeling, 빌 메들리 그리고 제니퍼 원스의 The Time of My Life 띄워드릴게요. 11시 뉴스앤 뮤직에서 다시 뵙죠.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아서 기온 더디게 오르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벌써 26도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21.8도, 대구 26.3도, 광주 26.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제주 산지에는 최대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도로 위 이동량 많이 늘었는데요.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여주분기점 5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주변 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위로 성남 방향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이고요.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동작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1차로에서 녹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하남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에서 용산 가는 길 정체 늘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일산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수색 작업은 휴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새롭게 꾸린 탐문 수색팀을 비롯해 수색견 등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오늘 현지 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2: 네, 우선 우리나라 직원 3명이 실종된 한국 남동발전 측은 휴일인 오늘도 100여 명 규모의 수색 인력을 투입합니다. 현재 해가 뜨는 아침 7시부터 육상 수색을 전담하는 8개 팀 85명을 가동해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육상 수색팀은 베이스캠프와 파워하우스 그리고 두 지역을 잇는 다리인 옐로브릿지를 비롯해 사무실 건물과 인근 산악지대, 강변 지류 등을 집중적으로 훑고 있습니다. 또 드론 2개 팀을 유지하면서 공중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20명 규모로 새롭게 꾸린 탐문 수색팀은 베이스캠프 인근의 작은 마을들을 돌면서 홍수 당시 목격자들을 상대로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색견 4마리와 인력 5명으로 구성된 수색견 팀을 이르면 오늘 중에 새롭게 계약해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추가 계약 과정에서 수색견 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지도 현지에서 타진 중입니다. 우리나라 직원 6명이 실종된 두산 에너빌리티 측도 아침부터 육상과 공중 양면으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네팔 당국의 허가를 거쳐 헬기 1대와 드론 8대를 투입할 예정인데요.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네팔 수력발전소 구역의 위어댐과 메인 베이스캠프, 강 하류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0: 네팔 대홍수 발생 18일째, 트리슐리 강변 마을 곳곳은 여전히 상처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1: 주민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복구에 땀을 쏟고 있습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김태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매장에 깊숙이 들어찬 흙은 삽으로 파내도 파내도 끝이 없습니다. 8년째 강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대홍수가 덮치던 그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4: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1분만 늦어서도 다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네팔 주민입니다.
3: 홍수 이후 세 번째 주말을 맞는데도 마을 곳곳이 폭격 맞은 듯 폐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강가에 있는 3층짜리 주택입니다. 나무로 된 문짝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요. 집안에는 진흙이 들어차서 풀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가방과 옷까지 그리고 침대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불이며 옷까지는 진흙탕 속에서 꺼내고 중장비로 퍼낸 흙은 다시 강가로 옮깁니다. 토사에 휩쓸려 무너진 다리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네팔군이 임시다리를 새로 만들어서 수도 카트만두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팔에 입국한 우리 정부 두 번째 긴급 구호대도 주말부터

0: 홍수 피해 지원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호대 전체 인원이 8명인 데다 전문 수색 인원은 2명밖에 없어서 1차 구호대 때와 같은 대규모 실종자 수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1: 구조 수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건 복구도 있을 거고요.
2: 윤주석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 대사.
1: 네팔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대사관, 그다음에 정밥동 대응팀, 그리고 구호대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0: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정해질 텐데 피해 복구와 의료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3: 네팔 대참사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벌어진 재난입니다.
4: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홍수뿐만 아니라 가뭄과 기근 등의 재앙이 복합적으로 찾아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5: 급격히 녹아내린 빙하와 토속류가 함께 몰아친 대홍수. 이 재앙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원의 빙하는 건기에 물을 공급하는 천연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돼 빙하 부피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드는 순간 하류로 흐르는 물이 뚝 끊기는 물 최저점 현상이 나타납니다. 빙하가 작아져서 강을 채울 만큼의 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빙하는 대기 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빛 반사판 역할을 하던 하얀 빙하가 줄면 북극 온도가 올라가 적도와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낙차가 없고 평평하면 물이 잔잔해지는 것처럼 지구 상공을 빠르게 돌던 제트 기류는 느려집니다. 뜨겁고 건조한 고기압이 이동하지 않고 대륙 위에 정체해 가뭄은 더욱 극심해집니다.
2: 이미 전 세계 토지의 40%가 황폐화했습니다. 가뭄은 기후변화와 맞물려 찾아오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역들까지 가뭄은 더 빈번하고 강력하며 장기화하는 추세입니다. 유엔 사막화 방지협약 사무총장입니다.
5: 이처럼 지구의 수자원 시스템이 망가지면 토지는 황폐화하고 흙과 모래가 날리는 사막화 현상이 심화합니다.
2: 토양 건강과 수자원 공급 및 수자원 시스템의 건강성이 우리 모두의 식량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5: 2000년 이후 알프스 등 주요 산악 빙하의 40%가 사라졌습니다. 대홍수에 이은 가뭄과 기근, 사막화 등의 재앙이 그만큼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3: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재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자, 손효정 기자, 김 의원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6: 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관련 기록을 확보하며 과거 신약 청탁 의혹을 다시 수사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고발된 상태입니다. 같은 의혹으로 2년 전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차례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청탁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의 과거 수사 기록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네, 경찰이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기록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죠.
6: 네,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부 수사 기록이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익 제보자로부터 받았다며 공개한 자료에 검찰의 기소 계획 등 비공개 수사 기록이 포함됐던 의혹이 불거지자 여권이 고발에 나선 겁니다. 영등포경찰서가 사건을 배당받아 고발 엿새 만인 오늘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통상 경찰은 사건의 규모나 관심도를 고려해 시도경찰청에 직접 수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이 일선 경찰서에 배당되면서 기준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례는 어땠을까요?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김 후보자 의혹을 잇따라 제기해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정치인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맡기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특히 영등포서 관할 지역에 국회가 있어서 국회의원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이던 시절 불거진 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도 영등포서가 담당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6차례 출석 요구 끝에 이 의원을 체포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는데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수사는 초반부터 삐끗했습니다.
8: 예, 그 부분은 영등포서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2: 유재성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7: 이후 경찰은 사건을 송치한 지 12일 만에 보안 수사 요구를 받았고 넉 달 동안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의지와는 달리 완결성에선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상급 관서인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 주도권을 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선서 세 곳에 흩어져 있던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 13개를 회수해 통합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해훈 전 의원의 부정 청약 등 무더기 고발 사건도 서울청이 지난 2월 방배서에서 넘겨받았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사건도 수사 대상자의 무게감이나 기존 검찰 수사가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관청의 전문 수사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나옵니다. 불분명한 사건 배당 기준이 공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결과로 입증해내는 게 경찰의 과제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잠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갈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에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염혜원 기자, 용 후보자가 오늘 아침 갑자기 기자회견을 예고했네요.
6: 네, 그렇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잠시 뒤 11시 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두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엔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해명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이고 거기에서 용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 앞서서 용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거취에 대한 입장일지 아니면 지난번 밝힌 대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차례차례 해명해 나갈 예정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야당의 반대가 거세고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용 후보자의 의원과 장관 겸직 문제 또 가족 정당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여론조사 결과 용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3: 네, 잠시 뒤 11시 반에 진행될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이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비거주 주택을 소유하거나 심지어 철거민 딱지까지 이용해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9: 사성 장군 출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 부동산 논란의 핵심은 철거민 특별분양입니다. 강 후보자를 포함해 일가족 4명이 위장 전입으로 철거민 지위를 얻어 서울 서초구 등지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인데 시세 차익만 30억 원이 넘는 거로 보입니다. 강 후보자 측은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다고 해명했지만 검증에 나선 정치권에선 철거민 코스프레한 투기꾼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10: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2: 전화람 개혁신당
10: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되었습니다.
11: 대한민국 국군 장병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9: 부동산 의혹

0: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불거졌습니다. 재경부 1차관 출신의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고도 실제 거주한 기간은 모두 4개월에 그치며 16년 넘게 비거주 1주택자로 지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투기 목적 아니냐, 정책 방향이랑 실제 삶은 달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2: 이영일
1: 공제 혁명을
2: 재정경제부 장관
1: 추구하는 등
2: 후보자입니다.
1: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0: 이 후보자와 함께 부동산 정책 투톱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 직전에 영끌로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2016년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샀는데 실거주는 4년에 그쳤습니다. 이번 개각 장관 후보자 6명 중 4명이 그동안 정부 여당이 사실상 투기로 지목했던 비거주 1주택자 등인 셈인데,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는 주택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존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도 상충하는 지점이 적잖아 보입니다.
3: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0: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통과 여부와 별개로 또한번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교통안전 1분 턱.
10: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 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2: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0: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에서 내리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현재 중북부 지역은 하늘만 흐린 상태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쨍쨍합니다. 기온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낮 더위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요금소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김포요금소 7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소래터널에서 중동구간 정체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충청권 정체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12시에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은 5시간, 부산에서 서울은 5시간 정도 걸리고요. 광주에서 서울 3시간 40분, 대구에서 서울은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대전에서 서울은 2시간 예상하셔야겠고, 강릉에서 서울은 3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강서 쪽에서도 작업 구간이 있는데요. 공항 방향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가는 길 1차로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음악 들으며 휴식하고 뉴스 들으며 정보 채우는 시간. YTN 라디오 휴일 아침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이 시간은 가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곡은 FDIland의 사랑아리로 들으며 출발합니다. 이 곡은 7865님 신청곡이에요.

주말과 휴일에도 챙겨야 할 정보와 뉴스,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감상하는 뉴스의 뮤직 11시 때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11시 25분 막 됐는데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잠시 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용 후보자가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그 현장 연결해서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방송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동방신기의 주문,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타브라, 샤이니의 링딩동 노래 3곡 이어갑니다.

0: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1: 국민의힘 맹공이 이어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거취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0: 네, 지금 국회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자, 이 시각 현재 국회 모습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 1시간 전쯤에 성평등 가족부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갑작스레 용해인 후보자의 기자회견 공지를 했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한 적이 있는데요. 자, 지금 자신의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앞서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겸직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거취를 표명할지 관심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0: 네, 앞서 용 후보자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는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해명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해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오늘로 딱 2주가 지났습니다. 대통령께서 30대 야당 국회의원을 국민주권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지명하신 뜻은 민주진보진영 내의 연대의 정신을 살리고 현장과 호흡해온 경험을 살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하루빨리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결단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줄곧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성평등 가족부 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떠올리면서 해내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명의 여성도 더 일어서는 안 된다.

0: 라는 마음으로 젠더폭력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돌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족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일과 양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껏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서 뛴 사람으로서 그 성공을 함께 책임지는 연대의 정신을 이어내고 싶었습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비전과 정책이 분명한 기본소득당과 저 용해인에게 거는 기대와 함께 새로운 소임을 맡겨주신 대통령의 결단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주 동안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사실 확인은 뒷전으로 미루고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가짜 정보와 억측 속에 국민께 진실과 또 제 진심을 직접 전하고자 먼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 많은 분으로부터 이제야 사실을 알게 됐다, 오해가 풀렸다, 앞으로도 힘내라 라는 지지와 응원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이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전해주셨습니다. 제 부족함입니다. 겸허히 수용합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 역시 해소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뜻을 알기에 저 역시 깊이 고심했습니다.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 내에 연대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 용해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 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제 부족함에 대한 지적도 하나하나 겸허하게 새기겠습니다. 후보자로서 약속드렸던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길,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은 정치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 성심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현장 연결해서 용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왔습니다. 용해인 장관 후보자 결국 사퇴 입장을 밝혔는데요. 용 후보자의 장관 후보직 사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뉴스들은 이어지는 YTN 정규 뉴스들을 통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금융당국은 미국 FOMC 기준

한국에서 자살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모두 2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64.9%가 증가한 것으로 서울은 2.3배, 부산은 2배, 경남은 3.6배나 많았습니다. 지난해 학생 자살 원인 가운데 가정 문제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58건, 학업 진로 문제 54건, 대인관계가 38건 등이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생중계 연결해서 전해듣기 전에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었는데요. 이어지는 음악 두 곡도 바로 보내드립니다. 블랙핑크의 뚜루뚜루, 티아라의 삐뽀삐뽀.

11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희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베나치의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최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의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은사자상 수상은 2002년 오아시스에 이어 24년 만에 거둔 눈부신 쾌거라며 한국 영화사의 또 하나의 위대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축하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총기나 화학류, 도검 등 불법 무기 적발 건수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불법 무기의 수는 269건, 136건이 적발된 1년 전과 비교해 97.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검이 101건, 총포 79건, 분사기 7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전에 들려드린 두 곡,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그리고 티아라의 보핍보핍이었는데 제가 이걸 삐뽀삐뽀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자, 휴일 웃음 시원하게 드렸을 거라 생각하면서 마지막 곡도 세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잘 말해야 돼요. 마마무의 오아예 그리고 H.O.T의 아이야, 샤이니의 링딩동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2: 고향 등일시.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가자.
4: 어딜요?
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6: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7: 평택시.
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5: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9: 세계 반도체 수도,
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7: 바로 평택시.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0: YTNS FM.
1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좋아서 주말 외출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중부지방은 살짝 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볕을 많이 가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22.8도, 대구 28.2도, 광주 26.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제주 산지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소분기점에서 진천나들목 구간 밀리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군산휴게소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동서천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송악에서 횡담도 휴게소 부근,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20km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위로도 충청권 정체 많이 늘어났는데요.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5km 정도 정체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2: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휴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3: 민주당에서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용해인 후보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4: 네, 용해인 후보자 휴일인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직을 오늘로써 내려놓는다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딱 2주 만입니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거취 관련 결단을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국무위원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지명한 건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라는 결단이었을 거라며 여성과 소수자, 청소년을 떠올리며 해내고 싶은 일이 참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 정당을 조롱하고 폄하했고 일부 악의적인 왜곡 보도도 이어졌다며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용 후보자에 대해선 거리를 두다가 반대 여론이 확산하자 공식적인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어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하고는 청년층을 반발을 마냥 좌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처럼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사실상 잦은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이번 정부 2차 개각 발표 이후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도 못한 채 낙마한 첫 후보자가 됐습니다.
2: 네, 당장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는데 특히 김승원 후보자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4: 네,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사소 의지를 분명히 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과거 한동훈 검찰이 김 후보자 수사 초기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표적 공작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보고서를 보면 사건 본질과 무관한 대장동 관계망과 항맥을 언급하며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겨눴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등장하는 녹취록은 덮은 채 선택적으로 수사했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한데 이 대통령은 지명을 거두지 않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히려 잘된 인사로 감싸고 있다며 청문회장에 서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 역시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출신으로서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방어할 마지막 퍼즐 화룡점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2: 네, 다시 용해인 후보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조금 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의혹에는 떳떳하지만 민주 진보 진영의 연대를 위해 고민 끝에 결단했다라고 밝혔는데 결단 배경 또 인사청문 전국에 미칠 파장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구승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2: 자, 조금 전이었습니다. 한 20여 분 전에 용해인 장관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 가장 주목됐습니까?
5: 저는 일단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는 점이 가장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악역의 역할을 맡아주지 못함에 따라서 대통령이 오로지 모든 비난과 책임을 지는 상황이 그려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쓴소리를 전달하는 역할 또는 비판을 해주는 역할이거나 아니면 여론을 수련해주는 역할 같은 여당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 덕분에 이게 원팀으로서 굴러가서 이 책임을 좀 분산시키고 한 팀으로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동반 자가 생겼구나라는 포인트가 잡힌 것 같고 적절하게 여당으로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국민과 대중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그 여론을 잘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6: 네, 최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7: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양손에 떡을 들고 그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장관은 장관대로 하면서 또 기본소득당의 어떤 의원을 유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공정, 정의 이런 부분을 사실상 안드로메다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본인에 대한 어떤 지지율을 넘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결국 민주당에서 보다 못해서 당신 내려와라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본인이 선택 자체를 잘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당의 기본소득당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50만 원, 60만 원 기본소득당이라고 했는데 준다고 했는데 본인은 정말 국회의원 그 비례대표 재선까지 하고 국가 보조금을 가족에게 지급하는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분노를 결국 그 파고를 넘지 못했는데요. 결국 그런 과정에서 본인은 잘못했다라는 말이 없이 남 탓, 국민의힘과 또 일부 언론 탓을 하면서 퇴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3: 네, 10일에도 4일 전에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거든요. 이 기류의 변화가 생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5: 역시 여론이 약화되는 지점과 민주당이 나서서 설득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최진윤 변호사와 흔하지 않게 의견이 공유하는 바인데요. 사실 이 인사 같은 경우에는 2030 여성, 그리고 워킹맘, 소수당, 그리고 비례대표 다음 순번까지 고려한 나름의 절묘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2030에게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줘버렸고 여성계에서는 입법 실적이나 보완사건 폐지에 대한 찬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판을 받아왔고 오히려 소수당의 또 다른 기득권임을 밝혀짐에 따라서 사실 인사로서 노린 효과가 다 반감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민주당이 파악을 했고 그걸 설득해갖고 이렇게 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2: 네. 그때 그 언론 기자회견이 오히려 사태 압박을 더 키운 걸까요? 아니면 해명의 어떤 요소가 됐을까요?
7: 결국 본인으로서는 얘기를 하면서 그와 같은 여론 그 본인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아 지금까지 몰랐던 것 사실관계를 알게 됐다라고 아까 해명을 하는 걸 봤는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프랑스에 국빈 방문을 하고 돌아오시는 날 그때에 맞춰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어떤 타이밍 자체가 청와대에서 상당 부분 어떤 협의도 없이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상당 부분 어떤 어떤 결단을 한 것 같고 외부적으로는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사퇴에 관한 요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그러면은 인사에 관해서는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거기서 나서서 했겠습니까? 외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용혜인 후보자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여론, 그로 인한 어떤 인사권자의 어떤 부담, 이런 부분을 직접 얘기했을 경우에는 인사가 추천을 내놓고 왜 자기들이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거쳐서 이른바 3쿠션으로 이 용혜인 후보에게 알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2: 예.
3: 4일 전 기자회견 당시에는 청와대가 사전 교감이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사전 교감이 좀 있었을까요?
5: 청와대와 직접 교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어떻게 보면 쿠션을 치는 것 자체가 정치 아니겠습니까? 부담스러운 것들은 나눠갖고 공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이나 관련된 사람에게 몰아주고 이것이 정치이고 분배인데 어떻게 보면 정치의 정수를 보였다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비판을 조금 막고 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분산하면서 연대를 말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정치력이 돌아왔구나. 민주당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10일 날 했었던 그런 소명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설득이 됐다고 보십니까?
5: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민주당이 나서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장관 청문회까지 보고 가자는 청와대의 입장을 그 번복하면서까지 민주당이 나설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거기에서 오히려 국민과 대중, 그리고 의혹과 싸우자고 했던 태도 자체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그래서 당으로서는 여론을 수렴하는 기관으로서 그런 걱정거리를 예.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어떤 대목이 가장 이렇게 반감을 샀을까요? 왜냐면 저희 뭐 언론의 이성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네. 뭐 이야기도 있었고요.
2: 맞습니다. 저는 딱 그걸 예. 얘기합니다. 사실 어떤 그 인터뷰를 할 때는 메시지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예. 메신저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얼굴 표정이라든가 비언어적인 어떤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얼마 전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어떤 미성년자 여성과 어떤 사귀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절하게 본인이 어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말보다도 정말 절절하게 호소하는 그 모습에 국민들이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여론의 어떻게 보면 흐름을 반전시켰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 소득당이 아니고 기본 가족당이냐라고 해서 국고 보조금을 사실상 이 가족들 통장으로 이용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언론들 이성을 차리세요. 지금 이성이 없는 사람이 누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명했다라고 하지만 그 해명조차도 즉각적인 반박이 있었던 것이고 나아가 그 자체보다도 그와 같은 용인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용혜인 화이팅. 지금 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씩 용혜인 후보를 두둔하고 갈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1%씩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엎친 데 겹친 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 이와 같은 그 언론 보도를 그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패착 중에 패착을 놓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0: 네. 네, 저 역시 그 태도가 가장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억울한 면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최진녕 변호사님과 다르게 소수전당의 한계 그리고 인력풀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외견상 보일 수 있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득권으로 몰리고 있는 부분이나 본인이 2030이나 공정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해 절절히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나무라는 모습, 너네는 뭘 몰라, 아니면 제대로 해라는 식의 약간 꾸짖는 모습은 아마 국민 보시기에 좋게 보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1: 예.
3: 그 회견 발언을 보면 후보자 검증을 포기하고 조롱하는 국민의힘 행태, 또 반론권 보장하는 악의적 왜곡 보도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의혹에 대한 입장에는 좀 공감을 하십니까?
0: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그 어떻게 보면 사퇴를 하는 마당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하고 차후 진실 게임은 뭐 거기에 대한 보도자리나 해명자료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미 결정한 마당에 그렇게 태도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진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그 앞에 정치를 할 날이 많이 남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상처를 입었겠지만 그렇게 남을 탓하기보다는 뭐 설득하지 못한 점이나 소구력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는 표현을 조금 더 넣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 네, 10일에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에 뭐 다음 날 바로 민주당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한 의견 비상취합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제까지도 대변인이 민주당 대변인이 직접 청년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 4시에 그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 전에 입장 표명한 어떤 요인이 됐다고 보십니까?
2: 그렇습니다.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전체적인 지지율이 급락하고 그리고 그중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부동산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사란 문제에 있어서 이 부정적인 그 이유를 그 설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뭐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김수원 법무장관 후보도 있었습니다만
1: 예.
2: 용혜인 후보 아직까지 30대입니다.
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에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지 사흘 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 요청을 수용해 스스로 물러난 건데요. 관련 내용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적합 부적합 여부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 가까워졌는데요. 간선도로 위로는 대체로 한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묵동과 월릉분기점 사이에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외곽으로는 대체로 수월하지만 묵동과 신내 사이로는 짧게 지칩니다. 같이 가는 화랑로는 태릉 쪽으로 월릉교 교차로에서 화랑대역 사거리 쪽으로 신호를 좀 길게 받으면서 약 8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동부간 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병목 구간으로 속도가 줄고요. 분당수서로는 청담대교 쪽 수서에서 탄천일교까지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조금씩 더 생겨나는데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는 13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까지 밀리고 군산휴게소 부근 사고가 있어서 2차로 갓길에 걸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9월 13일 일요일 YTN 라디오 12시 뉴스엔트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 아나운서 최입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선 이번 휴일 YTN 라디오와 함께하시면서 감성 가득한 노래들로 편안하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12시와 1시 뉴스엔트롯은 성인가요 트롯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곡 강문경의 목소리로 열어보죠. 아버지의 강문.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재능대학교가 함께
0: 만들어 갑니다.
1: 만들어갑니다.
0: 재능대학!
2: 보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보터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YTN 라디오 12시 뉴스앤트롯 첫 곡으로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듣고 오셨습니다. 7356번님, 기다리던 주말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라디오, 신나는 트롯과 따뜻한 목소리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기분 좋아지는 선곡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기다려주는 시간이죠. 12시 뉴스앤트롯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성인 가요 트롯 듣고요. 신청곡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듣고 계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쪽은 무료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낮에도 선선해졌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꽤 차고 또 바람도 그렇게 많이 불더라고요. 밤에 창문 열고 주무시면 감기가 소리소문 없이 찾아올 수 있으니 문꼭잘 닫고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이제는 외투도 하나씩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 올려다 보셨나요? 약간 흐립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5도, 대구 29도, 광주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2481번님, 여름을 아름답게 들끓어 보지도 못하고 가을이 왔네요. 옷 정리하며 YTN 라디오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계절이 바뀌면 또, 네, 옷장 정리해 줘야죠. 저는 아직 못했는데, 2481번님은 아주 부지런하시네요. 여름은 미련 없이 보내주시고, 또 가을 너무 좋잖아요. 그림 같은 하늘도 자주 올려다보시고, 또 가을 노을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노을도 감상하시면서 올해 가을 행복하게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세곡 보내드릴게요. 정동원, 장민호의 파트너, 김양의 우지 마라, 윤수연의 천태만상. 네, 선곡이 조금 바뀌었네요. 김수희의 정거장 먼저 들으시고요. 김양 우지마라, 윤수연 천태만상 세곡 차례로 이어집니다.

2481번님이 청해 주신 곡 김수희의 정거장 가장 먼저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양의 우지마라, 윤수연의 천태만상까지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겸직 논란과 가족정당 의혹 등이 불거진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민주당에서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국무위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큰일을 맡겨준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함에 대한 지적은 하나하나 겸허하게 새기고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길과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화 가능한 사랑을 연출한 이창동 감독의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 소식에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지난 프랑스 리미에르 서밋에서 감독과 배우들을 봤을 때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전해들었는데 그때의 기대가 좋은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영화의 다양성이 더욱 넓어지고 좋은 작품들이 세계 관객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전북 남원시 어현동 소재 목재 펠릿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작업자 19명 중 17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080번님이 문자 주셨네요. 이제는 옷을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여름 옷은 정리해서 넣어두고 반가운 마음으로 가을 옷을 꺼내네요. 네, 또 저희 방송이 옷장 정리하며 듣기 딱 좋은 방송이지 않을까 싶어요. 노동요처럼 뉴스앤트롯, 뉴스앤뮤직 배경음악으로 딱 깔아두시고 가을 맞이로 옷장 정리해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수밀1401번님, S010님, 찐사랑 웅바라기님 앱 채팅창에 인사 남겨주셨네요. 꿈별님도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휴일 12시 뉴스엔트로 신청국과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에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요나 남이다, 저구의 잃어버린 정까지 두 곡 차례로 듣고 뉴스 전해드릴게요.

네, 최윤아의 남이다, 저구 잃어버린 정까지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봅니다. 앞으로 특허가 취소됐을 때 특허권자가 취소 이유를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취소를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심판부가 특허권자에게 취소 의견을 통지할 때 그 이유를 정확히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허 취소 신청 제도는 특허 등록 공고 이후 6달 안에 누구든 특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부실 특허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까지 특허권자에게 취소 이유를 너무 포괄적으로 전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탱크데이로 지칭하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를 대폭 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은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의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 실적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총 6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억 3천여만 원으로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스타벅스 상품권을 대부분 직원 격려와 포상, 간식용으로 구매했고 설문조사나 이벤트 경품으로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계는 어제 내부망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경기 북부지역경찰서 소속 30대 남성 경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쯤 내부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S010님이 최위 아나운서님은 한식파세요? 아니면 중식파신가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민 없이 고를 수 있어요. 한식파. 한식파고요. 중식을 먹으면 한 5번 중에 3번은 체하더라고요. 맛은 있는데 제 몸에서 뭔가 거부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식사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12시 뉴스 앤 트롯은 끝곡으로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박민수 보르마 먼저 들으시고요. TV조선 트롯 예능 사랑의 콜센터 테마곡이죠. 이명웅, 영탁, 이찬원 등이 함께 부른 달타령 이어드릴게요. 뉴스 앤 트롯 1시 20분에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

0: 헹궈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6: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선선한 초가을,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볕이 강하지 않겠고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낮 기온은 28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약간씩 더 늘어나는 가운데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서운분기점 부근 3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요. 장수에서 서운분기점까지는 차도 많은데 사고까지 나면서 조금 더 밀립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중동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호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는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약간씩 더 늘고 있는데요. 특히 경부고속도로가 신탄진 부근 주춤하고 옥산에서 독립기념관 입장 거봉포도유계소에서 안성까지 차들이 부쩍 늘어 있습니다. 그리고도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수원에서 밀리고 있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진입하는데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정체는 되지 않는데요.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 사고가 나서 현재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쪽으로는 인제에서 내린천휴게소, 설악 부근 서종에서 화도, 미사에서 강일까지 더딥니다. 라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0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결국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거취 결단을 요구받았고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용해인 후보자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2: 네, 용해인 후보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직을 오늘로써 내려놓는다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딱 2주 만입니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거취 관련 결단을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국무위원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3: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2: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지명한 건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라는 결단이었을 거라면서 여성과 소수자, 청소년들을 떠올리며 해내고 싶은 일이 참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정당을 조롱하고 폄하했고 일부 악의적인 왜곡 보도도 이어졌다며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SNS를 통해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자신이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며 용 의원에게 두 번 공천을 준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직격했는데요. 용 후보자는 이처럼 야권을 공세해 여당 내부마저 돌아서면서 이번 2차 개각 인선 중 인사청문회조차 넘지 못한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1: 네, 이번 주부터는 인사청문회인데 다른 인사 중에 특히 김승원 후보자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거세죠?
2: 네,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사소 의지를 분명히 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과거 한동훈 검찰이 김 후보자 수사 초기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표적 공작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보고서를 보면 사건 본질과 무관한 대장동 관계망과 항맥을 언급하며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겨눴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등장하는 녹취록은 덮은 채 선택적으로 수사했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한데 이 대통령은 지명을 거두지 않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히려 잘된 인사로 감싸고 있다며 청문회장에 서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 역시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출신으로서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방어할 마지막 퍼즐이라며 거듭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1: 용해인 후보자 사퇴에 청와대도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청와대 입장 전해주시죠.
4: 네, 청와대는 조금 전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로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선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고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후임 인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용 후보자 장관 지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에둘러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용 후보자 본인이 국민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혀왔는데요. 용 후보자를 포함한 2기 내각 인사 이후 후보자 논란들로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자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엔 부담이 컸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용 후보자가 사퇴 이변에서 여당이 결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청와대도 용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부터 판사 아들 채용 논란까지 연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 후보자 해명하기를 반복하기도 했는데 사회부 배민혁 기자와 함께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김승원 후보자 휴일인데 오늘 출근은 했습니까?
5: 네, 김승원 후보자 어제 그리고 휴일인 오늘은 출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인사청문회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준비단 직원들은 휴일인 오늘도 출근해서 이 막바지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논란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앞서 밝혀왔는데 이 식약처 청탁 의혹으로 시작해 번진 각종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 후보자는 그제 처남상을 당해 오늘 준비단으로 출근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예,
1: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게 식약처 의혹인데 이 부분 한번 정리해볼까요?
5: 먼저 시작부터 순서대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의약업체인 제넨셀의 창업주 강모 교수가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임상계획 승인이 원하는 날짜에 나오지 않자 이른바 브로커로 불리는 사업가 양모 씨를 찾습니다. 이 양모 씨 정치권 인맥이 굉장히 많은데 양 씨가 찾은 김 후보자에게 이 제넨셀의 상황을 알리며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를 한 거죠. 이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이와 관련해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냅니다. 이 문자를 보낸 게 10월 12일인데 그로부터 2주 뒤인 10월 26일 실제로 식약처가 제넨셀의 임상계획을 승인한 거죠. 임상계획 승인 이후 브로커 양 씨가 강 교수에게 김 의원에게 500만 원 후원금을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 후원금 한도액이 모두 차 있어서 실제 전달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 예. 그런 과정에서 검찰 수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5: 네, 맞습니다. 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지난 2024년 이 제넨셀 창업주 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예. 이 강 교수가 1심에서 허위로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하고 이 부작용을 숨겨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고 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강 교수의 부탁을 받은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고 또 통화한 사실만 있다고 해도 이거는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또 이 강 교수와 양 씨를 뇌물 공여 약속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 기소유예라는 건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 가지 재판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1: 네, 김 후보자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줄곧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인 거죠?
5: 네, 그렇습니다. 이 김 후보자가 앞서 불기소 처분에서도 좀 억울하다고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낸 상황입니다. 이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적인 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금요일 출근길에서도 자신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해외에서도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이 코로나19가 만연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전달해도 될 것 같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제넨셀 임상시험 관련 호재로 제넨셀에 투자를 했던 이 세종메디칼의 주가가 급등락하며 주가 조작 의혹도 불거진 상황인데 이 김 후보자는 자신이 식약처장에 문자를 보낸 지 9개월 뒤에야 주가 조작 세력 개입이 시작됐다며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손을 걷습니다.
1: 예. 이와 관련해서 또 논란을 키운 게 김 후보자, 양 씨, 그리고 현직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또 공개되기도 했었거든요.
5: 네, 맞습니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와 브로커라고 불리던 양 씨, 그리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정모 부장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정 판사는 강 교수가 제넨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였는데 이 강 교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 김 후보자와 정 판사는 대학 동문에 과거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어 두 사람이 친분을 매개로 이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른 거죠. 다만 이 김승원 후보자는 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된 건 2023년 12월이라 당시 관련된 사실을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에는 이 정판사들이 김승원 후보자 의원실에서 이 입법 보조원으로 일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보은 채용이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일었는데 이 김 후보자는 지난 금요일 출근길에서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채용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6: 사실은 제가 떳떳하지 않다면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6: 공개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 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1: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에 상당히 힘을 쏟는 모습인데 곧바로 잘못을 인정한 부분들도 있죠.
5: 네, 맞습니다. 이 김승원 후보자 지난 2008년에 음주운전 혐의로 자신이 직접 판사로 근무하기도 했던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게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준비단을 통해 김 후보자는 곧바로 잘못을 시인했는데요. 이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미성년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 측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경위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 예, 지금까지 의혹을 그 해명해온 전략도 한번 되짚어볼까요?
5: 네, 김승원 후보자가 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지금까지 한 2주 정도 되는데 이 준비단을 통해서 낸 해명 자료만 20차례가 넘습니다. 이 연일 김 후보자를 향해 나를 세우고 있는 이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는 악의적인 짝짓기라며 논란이 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이 굉장히 해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판사 아들 채용 논란이나 이른바 이 사업가 양 씨와 정 부장판사와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한번 냈던 해명이 추후에 번복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김 후보자가 직접 공식적인 도어스태핑을 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해서 이 직접 대응을 자제해온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 지난 금요일 출근길에서는 나흘간의 침묵을 깨고 직접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특히 이날 출근길에서는 해명뿐 아니라 이 검찰개혁 등 자신이 앞장섰던 과거 이력들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이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면 돌파 의지를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 아니냐 라는 풀이가 나오는데 인사청문회까지 이틀 남은 상황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배민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어젯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SUV가 연석을 들이받으면서 행인 4명이 다쳤습니다. 30대 여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1: 차도에 구급차 여러 대가 도착해 있습니다. 인도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괜찮은지 살펴보는 듯한 경찰관도 보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청담동에서 SUV가 행인을 친 직후 모습입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쪽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아래쪽 연석을 치면서 이곳에 있던 사람들을 충돌했다는 게 주변 목격자 얘기입니다. 20대 남성들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중 한 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를 낸 차에서 내린 건 30대 여성.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와 경찰이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다음에 내렸는데 그 사람은 여성분이었고 음주 상태였습니다.
3: 사고 목격자입니다.
2: 음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오케이하셨습니까?
1: 커다란 트럭에 들이받친 승용차가 찌그러져 있고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인천 서해구 경서동에서 11톤짜리 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연쇄 추돌이 일어나며 차량 10대가 부딪혔는데 40대 트럭 운전자는 졸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양옆에 있던 차 2대도 그을렸는데 소방은 보니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0: 오늘 새벽 1시쯤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6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집 베란다 쪽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팔과 등에 화상을 입은 7살 아들은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 동안 종합 치안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최근 혼자 명절을 보내는 시민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 현황을 사전에 점검해 재발을 막고 연휴 기간엔 경찰청 상황관리관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해 사건 사고 대응에 집중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5: 고향 등해시.
6: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7: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6: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8: 햇빛에도 끝을 없는 선글라스 체크.
9: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1: YTN News FM.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선선한 초가을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선선하겠고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분당 수호로는 청담대교 가는 게 수서와 탄천 일교 사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복정에서 탄천 일교까지 차량 자체도 좀 많은 편인데 거기에 사고가 더 이어져서 좀 더 혼잡합니다. 그리고 청담대교는 남단 쪽으로 밀리고요. 영동대교도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따라서 가는 길 양방향으로 비교적 원활하게 통과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도 대체로 원활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쪽 들어가는 길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서강대교 부근으로 짧게 지체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종암 쪽으로 묵동과 월릉분기점 사이에서 계속 밀립니다. 여기는 꾸준하게 한 1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동홍천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그리고 설악을 지날 때 서종에서 화도 합류할 때 미사에서 강일까지도 이제는 다시금 밀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군산 당진 서평택 내송 일찍에서 더딥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1시 뉴스 앤 트롯 진행의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이 없이는 밤에 잠들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창문을 꼭꼭 닫고 잡니다.

계절이 언제 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도 가을이 찾아왔는지 궁금하네요. 이 시간 첫 곡은 2020년 세상에 나온 나훈아의 테스형 차지현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네, 9월 13일 일요일 YTN 라디오 1시 뉴스 앤 트롯 차재현의 테스형 첫 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날아온 메시지입니다. 태안 앞바다 배 위에서 뉴스 앤 트롯 2부 함께합니다. 쭈꾸미 잡으러 왔어요. 파란 수국님 남겨주셨는데요. 태안 바다 위에서도 저희 방송 잘 들리나요? 음질은 깨끗한가요? 아, 또 이 쭈꾸미 철회에 맞춰서 또 가셨군요. 안전하게 조업하시고 쭈꾸미 많이 잡아오세요. 파란 수국님.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있는데요. 휴일이 끝나는 게 아쉬워서 오늘 저녁에 또 맥주 한 잔 즐길 계획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술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기사가 보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젊은 층은 술을 마시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20, 30대를 중심으로 술 없이도 즐기자 하는 문화가 퍼지면서 술 대신에 차나 음료를 마시는 술 없는 클럽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렇다 보니까 뭐 대학가 주점은 개강을 하고도 매출이 오르지 않는 실정이라고 해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회식이나 지인들 뭐 모임에서 한잔해 하면서 술을 권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술을 안 마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문화로 바뀐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이 27년 만에 300만 킬로리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술 없어도 충분히 즐기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흥이 나려면 맥주 한 잔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기념일에만 한 잔씩 마시는 편이라 술이 없어도 충분히 잘 놀 수 있다 주의이긴 한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신청곡과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이야기 나눠보죠. 문자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채팅창엔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1시 뉴스센트로 이어지는 곡 두 곡입니다. 류기진의 사랑도 모르면서 김용임의 인생시계.

류기진 사랑도 모르면서 김용임의 인생시계 들으셨고요. 이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겸직 논란과 가족정당 의혹 등이 불거진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민주당에서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큰일을 맡겨준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 해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당대표의 잦은 사퇴 권유를 자신이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정치의 가치 실현과 진보 연대의 완성,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 실현에 용 후보자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용혜인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용 의원에게 두 차례 비례대표 공천을 준 더불어민주당의 명백한 공천 검증 실패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청와대 인사라인의 검증 실패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휴일 1시 뉴스엔트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안 바다 위에서도 잘 들린다고 파란수국님이 응답 주셨네요. 청아한 최휘 아나운서님 목소리 너무 잘 들립니다. 파란수국님과 그 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황영웅의 곡 뜨개 옷은 이번 시간 끝곡으로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함께 하실 곡 두 곡이고요. 홍진영의 눈물비, 강진의 아버지도 운다.

변한 옷 한 벌 집 한 채 없어도 나 하나만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 위해

네, 노래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미투자 막바지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귀국합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미국 뉴욕 인근 뉴워크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 조율 단계라는 질문에는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는 협상은 진행 중이라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봐주기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의 증거인멸 방조 등 사건 첫 공판을 내일 오후에 엽니다. 박 경감 등은 지난 5월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이가 들어있는 차량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20, 30대 젊은 층의 주류 소비가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3861번님이 문자 주셨네요. 제 아들은 성인이 되고 맥주 한 잔을 친구들과 마셨는데 얼굴만 벌개지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어서 술을 안 마신다고 하네요. 제 아들 초등교사인데 일주일에 두 번 축구 동호회에 나가서

흰바람 나게 뜁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아드님처럼 운동으로 또 건강하게 취미 생활을 하시고 즐기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술을 꼭 마셔야 즐거운 건 아니니까요. 각자 자기 방식대로 즐기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예고해 드린 대로 황영웅의 뜨개 옷 그리고 김용빈의 금수저 두곡 전해드릴게요. 저는 2시 10분 뉴스 앤 뮤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선선한 가을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하늘은 다소 흐리고요. 오늘 아침은 18.5도로 선선하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25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 구간을 중심으로 차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고요. 고속도로는 정체 구간이 많습니다. 거기에 정체 구간이 많다 보니까 곳곳으로 돌발 구간 또한 아주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에 사고가 나서 여주분기점을 지나는데 여주 나들목부터 밀려서 10km나 아주 길게 정체가 되고 있고요.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새마을에서 원주까지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주를 좀 어렵게 통과해서는 경기권 진입해서 이천 일대, 덕평에서 양지터널, 동수원에서 북수원, 월곶분기점을 통과할 때 속도 뚝 떨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충주분기점 부근 1차 차로에 사고가 발생했고요. 충주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까지 합류하는데도 17km나 아주 긴 정체가 살펴집니다. 중부고속도로 따라 하남 쪽으로는 음성휴게소에서 남이천까지 그리고 그전으로는 서청주 빠져나올 때 정상속도 안 나고 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는 수리티 터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나서 보은에서 회인 나디무까지 4km 구간 밀립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거취 결단을 요구받았고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용혜인 후보자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4: 네, 용혜인 후보자 국회에서

0: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직을 오늘로써 내려놓는다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딱 2주 만입니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을 요청받았다며 국무위원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0: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지명한 건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라는 결단이었을 거라며 여성과 소수자, 청년을 떠올리며 해내고 싶은 일이 참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 정당을 조롱하고 폄하했고 일부 악의적인 외국 보도도 이어졌다며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SNS를 통해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자신이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설명인데요.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며 용 의원에게 두 번 공천을 준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처럼 야권을 공세해 여당 내부마저 돌아서면서 이번 2차 개각 인선 중 인사청문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2: 네,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인데 여러 인사 중 특히 김승원 후보자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거세죠?
0: 네,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사소 의지를 분명히 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과거 한동훈 검찰이 김 후보자 수사 초기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표적 공작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보고서를 보면 사건 본질과 무관한 대장동 관계망과 항맥을 언급하며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겨눴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등장하는 녹취록은 덮은 채 선택적으로 수사했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한데 이 대통령은 지명을 거두지 않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히려 잘된 인사로 감싸고 있다며 청문회장에 서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 역시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출신으로서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방어할 마지막 퍼즐이라며 거듭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2: 네, 용혜인 후보자 사퇴, 청와대도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청와대 입장 전해주시죠.
3: 네, 청와대는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로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진 사퇴 의견을 연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우선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후임 인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용 후보자 지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에둘러 인정하며 후임 인선은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용 후보자 본인이 각종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용 후보자를 포함한 2기 내각 인사 이후 각종 의혹들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자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엔 부담이 컸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용 후보자가 자진사퇴의 변에서 여당이 자신에게 결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도 용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당에 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0: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재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김 의원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 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관련 기록을 확보하며 과거 신약 청탁 의혹을 다시 수사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부적절하게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고발된 상태입니다. 같은 의혹으로 2년 전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차례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청탁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의 과거 수사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네, 경찰이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기록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죠?
1: 네, 영등포경찰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부 수사 기록이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익 제보자로부터 받았다며 공개한 자료에 검찰의 기소 계획 등 비공개 수사 기록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불거졌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엿새 만에 김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팔에 파견된 정부 두 번째 긴급 구호대가 오늘 현지에 있는 의료 구호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대홍수 피해 지역으로 출발합니다. 내일부터 의료용품과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의료와 복구 지원에 나섭니다. 네팔 현지 연결합니다. 김태원 특파원.
2: 네, 대홍수가 발생했던 트리슐리강 앞입니다.
0: 네, 우리 2차 긴급 구호대가 그제와 어제 네팔에 차례로 입국했는데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요?
2: 네, 현재 네팔 카트만두에 머물고 있는 우리 긴급 구호대는 오늘부터 의료와 구호 전문가들을 만나서 사전 조사를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일부 의료팀이 홍수 피해 지역 의료 지원을 위해 현지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거리가 멀어서 한 번에 바로 가지는 못하고 중간 경유지에서 하루 숙박한 뒤 내일 오전에 다시 피해 지역인 누아코트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구조헬기가 이착륙하는 군부대가 있는 바타르 지역도 내일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합니다. 2차 구호대는 오늘 오전 카트만두의 대사관 근처 호텔에서 현지에 파견된 국제협력단 의사를 면담하고 네팔 주재 유엔개발계획 상주조정관도 만나서 의료지원과 복구지원 방향을 정합니다. 또 현지에 나와 있는 우리 구호단체 관계자들도 만나서 현지 상황을 전해듣기로 했습니다.
0: 네, 수해 피해를 입은 네팔 현지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어제 이번 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강변 마을 가운데 하나인 데비가트를 다녀왔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주민은 생계를 이어가던 매장과 집이 모두 휩쓸려 나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쉬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 여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물건과 살림이 전부 떠내려가 버렸잖아요. 그걸 다시 갖추려면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릴 거고요. 당장 쓸 생활비조차 우리에겐 없습니다.
2: 네, 해당 마을은 트리슐리강을 사이에 두고 여러 갈래로 주택가가 쪼개져 있는 곳입니다. 최근 네팔군이 카트만두로 향하는 임시다리를 새로 짓기는 했지만 마을의 다른 구역으로 가려면 짚라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줄 앞에서 취재진이 만난 한 남성은 일상 회복은 요원한 데다가 추가 홍수 피해에 대한 불안함도 있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3: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 수위도 높아진 데다 상류에 아직 터질 위험이 있는 호수들이 있다는 소문도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팔 내 임시수용소 37곳에 수용된 이재민만 무려 3,761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가족이나 지인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제 이재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저녁 기준 네팔 당국이 발표한 사망자는 모두 1,400명에 육박하고요. 실종자는 5,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트리슐리강 앞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0: 네팔 대참사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벌어진 재난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홍수뿐 아니라 가뭄과 기근 등의 재앙이 복합적으로 찾아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급격히 녹아내린 빙하와 토속류가 함께 몰아친 대홍수. 이 재앙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원의 빙하는 건기에 물을 공급하는 천연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돼 빙하 부피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드는 순간 하류로 흐르는 물이 뚝 끊기는 물 최저점 현상이 나타납니다. 빙하가 작아져서 강을 채울 만큼의 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빙하는 대기 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빛 반사판 역할을 하던 하얀 빙하가 줄면 북극 온도가 올라가 적도와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낙차가 없고 평평하면 물이 잔잔해지는 것처럼 지구 상공을 빠르게 돌던 제트기류는 느려집니다. 뜨겁고 건조한 고기압이 이동하지 않고 대륙 위에 정체해 가뭄은 더욱 극심해집니다.
3: 이미 전 세계 토지의 40%가 황폐화했습니다. 가뭄은 기후변화와 맞물려 찾아오고 있으며 이미 지난 10년 동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지역들까지 가뭄은 더욱 빈번하고 강력하며 장기화하는 추세입니다. 유엔 사막화 방지협약 사무총장입니다.
4: 이처럼 지구의 수자원 시스템이 망가지면 토지는 황폐화하고 흙과 모래가 날리는 사막화 현상이 심화합니다.
3: 토양 건강과 수자원 공급 및 수자원 시스템의 건강성이 우리 모두의 식량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4: 2000년 이후 알프스 등 주요 산악 빙하의 40%가 사라졌습니다. 대홍수에 이은 가뭄과 기근, 사막화 등의 재앙이 그만큼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0: 최근 필리핀 팔라완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화재 수색 과정에서 시신 41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망자 수가 7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당국은 실종자 13명을 찾는 데 집중하면서 생존자 명단에 없는 선장이 생존해 있던 첩보를 입수해 사고 책임 규명을 위해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 증언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선 내에서 두 차례 의문의 폭발음이 울린 직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탑승객 가운데 칠레인 외국인 두 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8명이 탄 예인선이 침몰한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2일째입니다. 선원 5명이 실종 상태인데 일부는 선박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수색 당국과 선사가 내부 수색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선체 내부 수색 준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5: 네, 사고 예인선 TNS 캐처호가 수심 87m 해저에 있다 보니 내부에 곧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당국과 예인선의 선사가 준비 작업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멀티빔 소나라고 부르는 음파 탐지 장비를 갖춘 민간 선박을 투입해 예인선의 반경 500m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인선 주변 지형과 선체 위치 등을 살펴보는 건데 이런 작업을 하는 건 잠수사를 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인 잠수정 같은 장비로는 선체 내부 수색을 할 수 없어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봐야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해경의 수색 범위 수심 60m를 벗어난 지점이기 때문에 민간 잠수사 투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박을 통한 주변 조사가 끝나면 이번 주 잠수사가 투입될 전망인데 곧바로 내부에 들어가진 않고 예인선의 상태와 내부 진입 가능성부터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실종자 추가 발견 소식은 없습니까?
6: 네, 안타깝게도 지난 9일 경북 포항 해변에서 실종 선원 한 명을 발견한 이후로 추가로 발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5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은 애초 수색구역에서 크게 벗어난 지점에서 실종자가 발견됨에 따라 수색구역을 가로 25km, 세로 252km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실종자가 사고지점에서 조류를 따라 표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산 앞바다에서 동해까지 수색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해경은 함선 30척과 항공기 6대를 동원해 해상수색을 진행하고 해안에도 수색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취재본부에서 YTN 차상환입니다.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13: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3: 건강해
1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4: 하루 한 번
15: 건강기능식품.
16: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적합 부적합 여부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8: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9: YTN is FM
2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심에서는 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는 3시부터는 행진으로도 이어집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종로 1가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에서 청와대 사랑채 동측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도심 쪽 가시는 분들 오후 3시 때 종로나 을지로 세종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간선도로 정체도 쭉 늘어나고 있고요. 분당서로는 계속 청담대 쪽으로 수서와 탄천 1교 사이 1차로의 사고 처리 관계로 주변으로 혼잡합니다. 여길 좀 지나서는 속도가 좀 나고 있고요. 청담대교는 남단 쪽으로 영동대교 역시 남단 쪽으로 속도 내기 다소 버겁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꽤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군산휴게소 부근에서 화물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때문에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답답하게 가고 있고요. 서산휴게소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당진을 시작으로 행담도 휴게소까지 쭉 길게 정체되고 있고요. 경기권으로는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밀립니다. 마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을 이어드립니다. 9월 13일 일요일 YTN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최입니다. 날이 쌀쌀해지면서 이제 슬슬 단풍 소식도 궁금해지는데요. 올해 단풍은 늦더위가 빨리 사라지면서 작년보다 빨리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첫 곡 듣고 와서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국내 최신 가요 들어봅니다. 첫 곡 스트레이키즈의 곡이네요. This and That 듣고 오시죠.

와이튼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스트레이 키즈의 디스 앤 데트 듣고 오셨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도 문자창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신청곡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이 있습니다. 저희 앱 실시간 채팅창엔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나날이 크게 들려오고 또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는 게 느껴지죠. 올해 첫 단풍은 언제쯤 볼수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단풍이 기온이 낮을수록 빨리 물이 드는데 올해 여름 늦더위가 예년보다 빠르게 물러가면서 단풍 시기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빨라질 거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시작된다는 설악산 첫 단풍은 이번 달 30일쯤 시작된다고 하고요. 북한산은 다음 달 18일, 내장산과 무등산은 27일쯤 첫 단풍이 예상됩니다. 첫 단풍이 들고 언제쯤 가면 가장 색이 진하고 예쁠까요? 첫 단풍이 들고 2주가 지나면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부지방은 10월 하순, 남부지방은 11월 초쯤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단풍놀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요때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시 뉴스 앤 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래 두 곡, 스테이시의 에이셉, 아이브의 레벨 하트 차례로 듣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 스테이시의 에이셉, 아이브의 레벨아트 차례로 들으셨고요. 휴일 2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시작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와 이 대통령과의 인연, 배장동 사건 관련 인물과의 접점을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고 집권 초기 상승 속도도 역대 정부를 넘어섰다며 정부의 공급과 대출, 세금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출 규제로 눌린 수요가 비강남권과 외곽 지역으로 몰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폭등하고 있다며 강남 일부 집값이 꺾였다고 희망 회로를 돌릴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SH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서울시 3대 공기업의 부채와 채무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5년 동안 서울교통공사 채무는 26%, SH공사는 64.5% 늘었고 서울에너지공사는 3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부채 증가 배경에는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과 공공임대주택 사업, 연료비 상승 등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행에 따른 구조적 손실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세 곡인데요. 신청곡이 있습니다. 먼저 효연의 레트로 로맨스, 베이비 몬스터의 슈거허니 아이스티 들으시고요. 신청곡 레몬탱, 비비의 밤양갱이네요. 세 곡 듣고 간추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효연의 레트로 로맨스, 베이비 몬스터의 슈거 허니 아이스티, 또 5917번님이 청해 주신 신청곡이었어요. 비비의 밤향갱까지 노래 세 곡 차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5%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2.7%에서 3.5%로 상향했습니다. 연구원은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회복,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더해지며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년에도 반도체 수출과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정부 지출로 경기 확장세는 이어지지만 성장률은 2.4%로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5%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두 번째 간추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을 2주 앞두고 사과와 배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아진 반면 축산물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을 평시 공급량보다 60% 늘리고 오는 23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59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전 품목을 최대 40% 할인 지원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어제 20여일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으나 북한 관영 매체들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12일, 20일에 이어 어제까지 최근 한 달여 동안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모두 4차례 발사하고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을지 자유의 방패와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 연합훈련을 탄도미사일 발사로 견제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제안 메시지 등을 고려해 도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YTN 라디오 2시 뉴스 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45분 25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됐네요. 끝곡으로 준비된 곡 총 3곡입니다. 미아오의 띠로리, 세븐틴의 손오공, NCT 드림의 비트박스 3곡 함께하시고요. 뉴스 앤 뮤직 잠시 쉬었다가 3시 20분에 다시 이어집니다.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S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잔뜩 끼면서 종일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은 24도, 청주는 27도까지 오르는데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기온은 다소 오릅니다. 서울은 27도로 오늘보다 한낮에는 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따라 성남 가는 길 서창분기점 부근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창분기점 통과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고요. 인천 쪽으로는 남동 부근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군산휴게소 부근에서 화물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밀리고 그리고 당진 분기점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 쭉 밀립니다. 경기권 진입에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는 가운데 팔탄 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고덕터널과 서하남 분기점 사이로 교통량이 늘면서 속도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정체는 없지만 안산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인천 쪽으로 들어가는 길 진부에서 진부 3터널, 평창에서 둔내터널, 새마을에서 원주, 여주를 지나 이천, 양지에서 광교터널, 둔대 이렇게 군데군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오늘 폼 미쳤다.
7: 미쳤다.
8: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9: 미쳤다. 우와. 우와.
10: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의원 겸직과 가족정당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공정성 문제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첫 90년대생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하지만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선언하며 공정이라는 화두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며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부터 진땀을 뺐습니다.
3: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 특히 용 후보자와 뜻을 같이 했던 여성 청년계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급기야 진보 성향 청년 정당 당원들이 출근하는 용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4: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5: 미래당 당원입니다.
4: 위해서 이렇게 겸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6: 사퇴하십시오.
4: 용혜인은 사퇴하라.
2: 용 후보자의 답은 오로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것뿐이었고 야당에서는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가 기본소득당 당직을 맡은 배우자의 급여를 위해서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은 채 의혹만 증폭되자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7: 저의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6억입니다. 평균 250만 원 수준입니다.
2: 해명 뒤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용 후보자는 여론의 벽에 부딪히며 지명 2주 만에 스스로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청와대는 용혜인 의원의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공지를 통해 용 후보자가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용 후보자의 사퇴 결정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직접 용혜인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본인이 아닌 좌파 카르텔의 결정이며 조직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용 후보자는 장관직을 버리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선택했다며 둘 다 가지려다가 둘 다 놓칠 판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만약 임명됐다면 첫 90년대생 장관으로 기록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결국 낙마했는데요. 용혜인 의원이 걸어온 길을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 1990년생인 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의원이 처음 이름을 알린 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행진을 제안했고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9: 저희가 들고 있던 거는 국화꽃 한 송이와 뭐 종이로 된 피켓 한 장씩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행이 이루어졌습니다.
10: 용혜인 당시 기본소득당
8: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용 의원은 노동당 등 진보 정당에서 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기본소득 정치연대 대표를 지냈고 지난 2020년엔 기본소득당을 창당해 초대 대표에 올랐습니다. 30대인 용 의원은 벌써 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4년 잇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0: 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민주당 주도의 위성 정당을 통해 배지를 달았고 매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020년엔 더불어시민당, 2024년엔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겁니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연합정치를 열어내고자 앞장섰고
2: 당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자입니다.
1: 만들어냈습니다.
0: 용 의원은 그런데도 청문회 준비 과정 내내 관례를 깨고 장관직과 비례대표를 겸임하겠다고 강조해왔고 여론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끝내 민주당에서조차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용 의원은 첫 90년대생 장관을 눈앞에 두고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내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찰은 내일 사건 수사 내용을 설명할 예정인데 피해자가 진술을 법무화하는 상황에서 범행 동기 등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내일 송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4: 네, 경찰은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 카페 사장인 30대 남성 A씨를 내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깁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10분쯤 피해 여성과 함께 창고에 들어간 뒤 밖에서 자물쇠로 창고를 잠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의 시신은 다음 날 오후 2시 반쯤 발견됐는데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특이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이 구두소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네, 내일 경찰에서는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죠?
4: 네, 앞서 여성이 발견될 당시 창고에서는 500억 원어치 가짜 상품권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A씨가 이걸 진짜인 것처럼 판매하려 했다고 보고 범행 동기를 추궁했습니다. A씨는 여성을 가둔 이유를 두고 상품권 거래 과정에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다가 여성이 상품권이 가짜인 걸 알아채 가뒀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범행 일주일 전 창고를 급하게 빌리고 여성에게는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오라고 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송치한 뒤 밝혀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피해 여성을 파주로 데리고 온 상품권 브로커가 범행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A씨의 상품권 거래에 관여한 또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가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어젯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SUV가 연석을 들이받으면서 행인 4명이 다쳤습니다. 30대 여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5: 차도에 구급차 여러 대가 도착해 있습니다. 인도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괜찮은지 살펴보는 듯한 경찰관도 보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청담동에서 SUV가 행인을 친 직후 모습입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이쪽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아래쪽 연석을 치면서 이곳에 있던 사람들을 충돌했다는 게 주변 목격자 얘기입니다. 20대 남성들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중 한 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를 낸 차에서 내린 건 30대 여성.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와 경찰이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6: 사고 목격자입니다.
7: 음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오케이 하셨습니까?
5: 커다란 트럭에 들이받친 승용차가 찌그러져 있고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인천 서해구 경서동에서 11톤짜리 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연쇄 추돌이 일어나며 차량 10대가 부딪혔는데 40대 트럭 운전자는 졸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양옆에 있던 차 두 대도 그을렸는데 소방은 보니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3: 오늘 아침 8시쯤 전북 남원시 어현동 목재 펠릿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작업자 19명 중 17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수색 작업은 휴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꾸린 탐문 수색팀을 비롯해 수색견 등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오늘 현지 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6: 네, 우선 우리나라 직원 3명이 실종된 한국 남동발전 측은 휴일인 오늘도 100여 명 규모의 수색 인력을 투입합니다. 현재 해가 뜨는 아침 7시부터 육상 수색을 전담하는 8개 팀 85명을 가동해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육상 수색팀은 베이스캠프와 파워하우스 그리고 두 지역을 잇는 다리인 옐로브릿지를 비롯해 사무실 건물과 인근 산악지대, 강변 지류 등을 집중적으로 훑고 있습니다. 또 드론 두 개 팀을 유지하면서 공중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20명 규모로 새롭게 꾸린 탐문 수색팀은 베이스캠프 인근의 작은 마을들을 돌면서 홍수 당시 목격자들을 상대로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색견 4마리와 인력 5명으로 구성된 수색견 팀을 이르면 오늘 중에 새롭게 계약해 내일부터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추가 계약 과정에서 수색견 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지도 현지에서 타진 중입니다. 우리나라 직원 6명이 실종된 두산 에너빌리티 측도 아침부터 육상과 공중 양면으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네팔 당국 허가를 거쳐 헬기 한 대와 드론 8대를 투입할 예정인데요.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네팔 수력발전소 구역의 위어댐과 메인 베이스 캠프, 강 하류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3: 네팔에 파견된 정부 2차 긴급구호대가 오늘 현지에 있는 의료 구호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홍수 피해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오늘 오전 카트만두의 대사관 근처 호텔에서 네팔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의사 김병철 씨를 면담하고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후에는 구호대 인원 중 의료팀이 홍수 피해 지역 의료 지원을 위해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거리가 멀어 한 번에 가지는

0: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1: 사퇴를 거부하던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0일 마이웨이를 선언한 이후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하고 여권에서 사퇴 압박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일단 용혜인 후보자 이제 전 후보자가 됐는데 사퇴를 선언한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예, 아무래도 이제 지난 10일에 용혜인 후보자가 이제 장관직과 비례대표위원직을 동시에 유지하겠다 이렇게 예.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론이 급속하게 이제 악화되니까 민주당에서 사퇴 압박을 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면서 자진 사퇴를 선언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이제 그 용 후보자는 이제 장관 후보로 지명되는 후에 이제 비례대표 그 의원 겸직 그 논란 등이 이제 불거지면서 야당은 물론이고 이제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압박을 이제 계속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셀프 임명 의혹과 사당화 논란 등까지 이제 겹치면서 용 후보자를 향한 비난의 수위는 이제 점점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마이웨이를 선언한 뒤에 여론은 이제 극도로 악화되는데요.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용 후보자가 이제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인데요. 적합하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하지만 적합하지 않다는 무려 61%에 이르렀던 것이죠. 압도적으로 이제 부적합 의견이 높은 것인데요. 이제 게다가 연령별로 봐도 이제 이 젊은 층에서는 이제 공정과 이제 상식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재명 대통령 그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 20, 30대 여기 지금 보시면요. 18세에서 29세가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한 31%, 잘못하고 있다는 44% 이러고요. 30대에서도 35대 51로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젊은 층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가 이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를 아마 여당 측에서 이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전체적으로도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갤럽 조사에서 38%가 나왔지 않습니까?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2030과 여성을 챙기겠다는 의도에 따라서 용 후보자를 선택했는데 오히려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역풍이 이제 거세게 분 것이죠. 이제 그러자 더불어민주당마저 용 후보자의 거취 결단을 이제 압박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국민적 비토 여론이 확산하면서 국정 부담이 이제 거침없이 이제 커지는 상황에서 당내 기류가 후보자 사수에서 낙마 불가피 쪽으로 이제 급속하게 이제 턴을 한 것입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이제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 이제 오후 4시에 원래 이제 고위당정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도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용 후보자가 이제 이걸 못 이기고 이제 오전에 11시 반에 이제 사퇴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고요. 민주당은 이제 용 후보자가 버티기를 계속할 경우에는 결국 비상시합.
3: 오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가운데 사퇴 배경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후보직 사퇴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내용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앞서 이동우 YTN 해설위원 실장 출연 대담 도중 언급된 김승원, 용해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후보 적합, 부적합 여부, 연령별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부정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에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전화조사

0: 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YTN News FM.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을 느끼기 좋은 주말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 선에 머무는데요. 내일은 27도, 수요일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8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도 잘하셔야겠고요. 서울 시내보다는 확실히 고속도로 이용량이 많습니다. 이용량이 또 많다 보니까 돌발 구간도 시간이 다르게 발생하는 인데요. 먼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따라 서울 오는 길 설악에서 하도까지는 17km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서울 나와서 덕조 3패에서 강일 쪽으로 합류하는 차량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로 들어가는 길도 정체 구간이 군데군데 더 많아집니다. 대명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 당진 분기점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는 23km 구간 고스란히 차량 행렬이 둔하게 모여 있고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하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발이 묶이는 가운데 팔탄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음악과 뉴스를 이어드리는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이제 가을의 기운이 가득하죠. 저는 여름 내내 사실 너무 더워서 이어폰을 귀에 꽂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조금 멀리 했는데 계절이 바뀌니 듣고 싶은 음악이 하나둘 떠오르더라고요. 음악 듣기 아주 좋은 계절, 가을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아바의 곡입니다. I do, I do, I do, I do, I do.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9월 13일 일요일 3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아바의 아이 두 듣고 오셨습니다. 뉴스 앤 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창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쪽은 무료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꽤 크죠. 환절기 질환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건당국이 작년보다 한 달 빨리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고 특히 초등학생과 영유아 환자가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개인 위생 잘 챙기시고요. 또 독감 예방접종은 어린이와 임신부가 다가오는 이달 21일, 또 6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 이어지는 곡 두 곡입니다. 엘리 굴딩의 For Your Entertainment, Girls Aloud의 Jump,

엘리 굴딩 For Your Entertainment, 걸스 어라우드의 점프 노래 두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네팔에 파견된 정부 2차 긴급 구호대가 오늘 현지에 있는 의료 구호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홍수 피해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긴급 구호대는 오늘 오전 카트만두의 대사관 근처 호텔에서 네팔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의사 김병철 씨를 면담하고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후에는 구호대 인원 중 의료팀이 홍수 피해 지역 의료 지원을 위해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해상에서 243명이 탑승한 대형 여객선이 악천후 속에서 연락이 끊겨 실종된 가운데 당국이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구조당국에 따르면 여객선 르고 트랜스포트 8호는 전날 동자바주 수라바야를 출발해 남칼리 만탄주 반자르 마신으로 항해하던 중 현지 시간 13일 이른 시각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아직 구조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나머지 14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가 1년 전보다 19% 감소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243명으로 지난해보다 19.2% 줄었습니다. 하지만 3대 재래식 사고로 불리는 추락과 끼임, 부딪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건설업 산재 사망자의 39%로 아직도 후진국형 사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바로 듣고 올까요? 준비된 곡 두 곡입니다. 디사운드의 애프터쇼크, 바비 브라운의 에브리 리틀 스탑.

네, 노래 두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수년간 7천만 원을 지급해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오늘 이 후보자 측이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장기간 공실이던 업체에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돈을 송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103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공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추석 연휴 동안 취약 부문에 자금 공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대출과 공과금 등의 상환 만기 자동 연장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입출금과 신권 교환 등을 위해 이동 점포를 운영하는 등 추석 연휴 소비자의 금융 이용 편의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6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카페 사장을 내일 검찰에 넘깁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내일 오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끝곡으로 들으실 곡 두 곡 준비했어요. 롤링 블랙아웃스 코스탈 피버의 프렌치 프레스 먼저 들으시고요. 그리고 앱에 남겨주신 신청곡 뉴키즈 온 더 블록의 스텝 바이 스텝 보내드릴게요. 오늘 제가 진행하는 뉴스 앤 뮤직은 여기까지고요. 5시 20분부터 뉴스 앤 뮤직 다시 시작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0: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강원과 제주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고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대구 19도 예상하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릅니다. 간선도로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강변북로 따라 일산 들어가는 길에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속도 줄어 지나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답답함을 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길게 이어집니다. 현재 수도권제 일산고속도로 부천지역을 중심으로도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소래터널에서 중동,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역시 자유로에서 김포, 계양에서 송내 합류하는 길에서 차간격을 좁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이제 강릉 쪽으로는 쭉 원활하게 통과하는데요. 인천 쪽으로는 여전히 군데군데 밀려서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새마을에서 원주까지 여주 통과할 때 양지, 광교, 둔대, 월곶에서 주춤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YTN.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8: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9: 민주당에서 거취 결단을 요구받았고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연결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용해인 후보자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10: 네, 용해인 후보자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딱 2주 만입니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을 요청받았다며 국무위원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1: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10: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지명한 건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라는 결단이었을 거라며 여성과 소수자, 청소년을 떠올리며 해내고 싶은 일이 참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 정당을 조롱하고 폄하했고 일부 악의적인 왜곡 보도도 이어졌다며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SNS를 통해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자신이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0: 유무보좌의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며 용 의원에게 두 번 공천을 준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이처럼 야권의 공세에 여당 내부마저 돌아서면서 이번 2차 개각 인선 중 인사청문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1: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인데 다른 인사 중에 특히 김승원 후보자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거세죠?
0: 네,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사소 의지를 분명히 하며 전열을 재정비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과거 한동훈 검찰이 김 후보자 수사 초기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표적 공작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보고서를 보면 사건 본질과 무관한 대장동 관계망과 항맥을 언급하며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겨눴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등장하는 녹취록은 덮은 채 선택적으로 수사했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에 대해 화력을 집중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한데 이 대통령은 지명을 거두지 않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히려 잘된 인사로 감싸고 있다며 청문회장에 서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 출신으로서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방어할 마지막 퍼즐이라며 거듭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1: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소식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2: 후임 인선 과정에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회견을 열기 이틀 전인 지난 11일에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용 후보자가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 10일 비례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없고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며 회견까지 열어 비판이 커졌지만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4: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은 지금까지의 청와대 입장이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3: 청문회 전 지명 철회한 전례가 없고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이 아닌 만큼 청와대가 용 후보자를 압박할 수 없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 결단을 내렸고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청와대도 용 후보자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용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용 후보자 논란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온 만큼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한 주체인 여당에 청와대 역시 우려를 전달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향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 지명에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후임 인사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사퇴로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됐지만 나머지 후보자들도 논란이 없지 않은 터라 청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용해인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성평등부 장관 인선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 강선우 의원에 이어 용해인 의원까지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의 순환사를 박주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을 지명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외연 확장이 꼽힙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 특히 여성과 청년의 마음을 얻어 지지율 반등을 노렸을 거란 해석입니다.
6: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BJP 연합 이후 첫 번째 후보자입니다. 사례입니다.
5: 하지만 되려 2030을 중심으로 여론은 빠르게 돌아섰고 용 의원은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첫 성평등부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낙점했지만 고자진 갑질 논란 등으로

0: 결국 낙마했습니다.
1: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2: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상관 후보자입니다.
1: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0: 윤석열 정부로 시계를 돌려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후임으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파킹 의혹 등이 일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3: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사주겠다라고 구두 약속을 받았다는 거. 이건 공모의 정황입니다.
4: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0: 박근혜 정부 때도 조윤선, 강은희 장관 등 주로 대통령 측근이 여가부 장관을 차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장관 인선 시 전문성을 가장 앞에 둬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정치공학적 판단을 내리다 악수를 도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YTN 박종훈입니다.
5: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기록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6: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현원 기자, 경찰이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기록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요?
7: 네, 김승원 후보자 관련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수사팀의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한 의원이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김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 취지 등을 확인한 뒤 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7: 네, 경찰은 주말까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과거 신약 청탁 의혹을 다시 수사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2년 전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차례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청탁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이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내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6: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인데 그간 의혹만 가득했던 살해 동기가 명확히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8: 경기 파주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4일입니다. 경찰은 같은 날 유력한 피의자인 이 카페 사장, 30대 남성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A씨가 범행 일주일 전 급히 설치한 냉동창고엔 거래를 목적으로 한 500억 원어치 가짜 상품권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A씨와 제3자의 상품권 거래에 앞서 진위를 감정해달란 의뢰를 받고 창고에 들어갔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A씨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이유를 두고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거래 과정에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다가 상품권이 가짜라는 걸 알아채 가뒀다고 말을 바꾼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의 상품권 위조에 공범으로 입건된 상품권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관심입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파주에 내려다준 인물로 여성과는 지인 사이였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브로커가 살인에도 관여했는지, 범행에 관여한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10억 원대 빚이 있던 A씨가 상품권 판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내일 A씨를 구속 송치한 뒤 사건 수사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6: 지난 2019년 서울 성북구에서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숨진 44개월 여아를 계모가 학대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내사 종결한 가운데 아이의 친부가 경찰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친부는 사망 당시 A양의 전신에 멍과 상처가 있었고 국과수 부검 결과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다며 아동학대 혐의점이 없다고 본 경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양의 언니는 해바라기 센터에 동생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계모가 억지로 매운 소스를 먹게 했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9: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0: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9: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6: 건강기능식품
2: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적합, 부적합 여부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9: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예술축제.
21: 고양 특례시.
22: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23: YTN is FM.
1: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19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따라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 인제에서 상남 6터널까지 새롭게 밀리기 시작하고요. 설악에서 화도 구간으로는 꾸준하게 이 구간에서 여러 시간째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소 3폐에서 강일까지도 한 번 더 속도 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따라서 인천 쪽으로 오는 길도 차량들 꾸준하게 많고요. 강릉 쪽으로는 계속 원활했었는데 조금 전부터 군포에서 부곡 사이로는 차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하고요. 멀리 진부 부근에는 고장차도 한 대 서게 됐습니다. 인천으로 들어오는 길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새마을에서 원주, 여주분기점 부근 조춤하고요. 여주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으로 합류하는 길도 다시 양지에서 용인휴게소 쪽으로 접근하는 길도 밀리고 있습니다.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월곶분기점 통과할 때 차간격 좁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차량이 쭉 많아지면서 북부간선으로는 종암동 쪽으로 구리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화랑로도 월곡 쪽으로 갈매교차로를 통과해서 화랑대역 사거리 쪽으로 더디늘은 보입니다. 반대쪽으로도 역시 월릉교차로에서 화랑대역까지 밀립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크게 다섯 개로 나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5월부터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세대가 바뀌면서 보장의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초기의 실손은 상대적으로 넓은 의료비 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 상품은 급여,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을 재편하고 비중증급여 이용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머니인사이트에서는요. 5세대 실손보험의 전환의 모든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머니클리닉 비포애프터 오늘은요. 굿머니 굿나이프를 참 잘 듣고 있다는 애청자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이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와 간병인 보험의 적용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쉽고 빠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봅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실손보험은 늘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고민인 주제 같아요. 첫 번째로 만나볼 이야기가 바로 이건데 1세대부터 5세대 가입자 중에 특히 5세대 전환 안 하신 분들이 갈아타야 되나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방송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2: 네, 맞습니다. 사실 5세대로 갈아탔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1, 2세대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 또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고요. 명확한 솔루션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이재환 팀장님은 오늘 청취자분들이 어떤 거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까요?
3: 평소에 좀 잘 되어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약도 계속 새로 나오고 이런 분들은 지금 가입하신 보험을 유지하면서 가성비 있게 보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은 전환이냐에 대한 선택의 기록 그리고 보장 어떻게 바꿔야 되냐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이네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이프 문자 상담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인데요. 이쪽으로 질문 내용이나 상담 요청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5월부터 5세대 실손보험

0: 실손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분들 위해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더라도 6개월 내 철회하면 이전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데요. 보험을 갈아탄 이후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3개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전환을 철회한 뒤에는 취소한 계약과 기존 계약 간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는데요. 오늘 전문가팩 뉴스에서 이 부분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렇죠. 보험이라는 건 가입을 하고 철회 기간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죠. 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환 철회를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라는 점. 까지 유의하셔야 될 텐데 이거 말고 어떤 것들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1: 네, 우선 60대 진입하시는 분들께서 1, 2세대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가 또 많이 올라 전환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5세대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한 예시로 60대 여성이고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약 18만 원에서 5세대 대로 전환 후 3년간 무사고 50% 할인을 받으면 2만 원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0: 엄청 차이가 크네요.
1: 엄청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걸 3년으로 아낀 누적 보험료를 보면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5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40대 남성 1세대 가입자로 같은 방법으로 3년간 25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2: 그렇죠.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은 물론 좋지만 이제부터 아플 일이 더 많은 50대, 60대 분들께서는 갈아타는 걸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어떤 치료를 받을 때 1세대 실손의료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죠. 하지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듯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겠습니다. 의료비를 많이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전환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돌려받는 보험금보다 보험료를 더 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짜장이냐 짬뽕이냐 막 이런 것처럼 네. 보장을 키워야 되냐 보험료를 아껴야 되냐 이런 고민 때문에 실손 전환이 항상 어려운 문제인 건데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 어떻게 아플지도 모르고 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둔 거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의 필요성은 높아질 텐데 전환하는 게 맞나 항상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1, 2세대를 5세대로 전환을 했는데 이전 실손의료비로 돌아가고 싶으실 수 있어요.
0: 그렇죠. 결정을 했는데.
1: 맞아요.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 두 가지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환한 지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돼요. 3개월 이내라면 실손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다시 원래 세대의 실손의료비로 돌아갈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환한 지 6개월 이내인지 확인이 또 필요합니다. 6개월 이내라면 실손의료비 받지 않으신 보험금을 받지 않았더라면 원래 세대의 실손의료비로 돌아갈 수 있고요. 만약 5세대에서 원래 1, 2세대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0: 전환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되돌아가고 싶다면 일단 그 기회는 한 번 뿐이라는 거. 전환한 지 3개월 이내라면은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있더라도 되돌아갈 수 있고 아예 보험금을 받아본 이력이 없다면 6개월 내 청약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전 실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신 거네요.
2: 맞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1, 2세대 실손의료비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전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11월에 시행될 예정인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0: 맞아요. 11월에 새로운 제도가 하나 나온다고 저도 들었는데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 할인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설레요.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2: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는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옵션은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제외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비급여 MRI, MRA 제외고요. 세 번째 옵션은 자기부담률 20% 적용입니다. 원하는 옵션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세 가지 다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옵션을 다 선택하실 경우에는 약 30에서 40% 정도 보험료가 인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내가 뭔가 혜택을 덜 받으면 할인해준다.
1: 맞아요.
0: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공짜는
1: 네.
0: 아니네요.
1: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또 11월부터는 1, 2세대 가입자가 5세대 실손의료비로 전환하게

0: 되면 3년간 50% 보험료를 또 할인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 2세대 실손의료비는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조건 그대로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5세대로 전환을 하게 되면 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만 하고 재가입 시기마다 보장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료비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전환해서 보험료를 아끼는 데 꼭 능사는 아닐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나의 오래된 실손 의료비 마치 반려보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전환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맞춤 상담 원하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지만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상태에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 건강한 재무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이번에는 마포에서 자전거 가게를 하시는 애청자님을 만나 뵙고 왔고요. 퇴근길에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를 항상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내분께서 보험 상담을 받으셨다고 해서 아내분께 나 평소 듣는 라디오 있잖아. 여기 정말 좋은 분들이 상담해 주셔. 이번 기회에 굿모닝 굿라이프 상담을 신청해 볼게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분께도 그래 그럼 나도 같이 신청하면 좋겠어 하셔서 부부 동시에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0: 아, 그러면 이제 부부가 동시에 굿모닝 굿라이프를 들으시는 애청자가 되신 거겠네요?
2: 맞습니다. 상담 이후 얘기지만 아내분께도 운전하실 때 저도 YTN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는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0: 아, 뭐 두 분이 상담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YTN 라디오 고정 청취자도 막 확보해주고 전국을 다녀주시는 건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만나고 오신 우리 청취자님 가족 상황이 좀 어떠셨을까요?
3: 네, 사연 주신 청취자님은 5인 가구셨는데요. 우선 큰아드님은 해외에 계시고 따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한 건 청취자님, 아내분, 따님 두 분 이렇게 네 분이었는데요. 4인 가족 보험료로 매월 107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4인 가족의 보험료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지출을 하고 계셨죠. 먼저 청취자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내역을 보니까 8건에 50만 원 정도 내고 계셨고요. 그중에 한 건은 납입이 완료된 보험이었습니다. 납입이 완료된 보험에는 1-3종 수술비가 있어서 혹시 임플란트 하시고 이 보험에서 청구하셨냐고 여쭤봤더니 굿라이프 굿모닝 굿라이프 들어서 이미 알고 청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방송 애청자셔서 그런지 활용도 이모저모 잘하고 계셨습니다.
0: 와, 진짜 정말 이게 순기능이죠. 맞아요. 진짜 강조드리는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1-3종 수술비 특약이 내 보험에 있다면 이거 가지고 임플란트 받을 때 치조골 수술비 맞나요? 받아라 이야기해드리는데 이 좋은 특약 갖고 계셨고 직접 보험금 청구까지 하셨다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보험료 열심히 낸 만큼 보험금 받아야 될 때는 아주 야무지게 챙겨서 받아야겠죠. 자, 그럼 청취자님 실손보험은 좀 어떠셨을까요?
2: 네, 실손보험도 살펴봤는데 2013년 2월에 가입을 하셔서 보험료는 조금 비싼 편이셨지만 우선 11월까지 기다렸다가 전환 할지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로 이용을 할지 아니면 그냥 유지할지를 고민하기로 했고요. 간병인 보험도 정말 알뜰하게 잘 구성을 해두셨어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특이하게도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8건의 보험의 보장만 봤을 때는 보장도 너무 좋고 갱신되는 상품도 아니어서 크게 손댈 만한 보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치료 내역을 보다 보니 두 건이 잘못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3: 네, 문제가 된 두 건은 2025년 5월경에 가입한 간편 보험이었습니다. 저희가 병원

0: 이번 방문 이력을 살펴보다 보니 2025년 3월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치료받은 이력이 간편보험 알릴 의무사항에서 예외질환으로 취급되는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고지 의무사항 위반이라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보험사가 강제로 보험을 해지시킬 수도 있죠. 물론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못 가입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게 흔히들 이 정도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에 전문가의 병원 방문 이력을 말씀 안 해주시는데 사실 이게 보험 가입할 땐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0: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었어요. 물론 가입하고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다가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셨더라면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권이 없어집니다. 이게 상법이라서 훨씬 더그 약관보다 높은 상위 범위거든요. 때문에 문제가 덜할 수 있고요. 청취자님은 60대입니다. 때문에 사실은 언제 아플지 그 누구도 장담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아, 그렇군요. 일단은 작년 3월에 청취자님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2개월 뒤에 보험 가입할 때, 이두달전 병원 치료 내역을 말을 안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고지 의무사항 위반이라 보험사로부터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아주 불리하게 작용을 할수 있는데, 이걸 꼼꼼하게 체크하려면 보험 가입할 때 건강 이음 앱을 꼭 들어가셔서 병원을 다녔던 이력과 내역을 소상히 보험사에 알리고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아, 근데 오늘 이건 또 처음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고지 못한 건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청구를 하게 되면은 3년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위반사항이 되지 않는 거네요.
2: 그렇다고 표현하기는 조금은 어렵긴 한데요. 사실 이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왜냐하면 처음에 애초에 알릴 의무사항은 소비자의 의무거든요. 물론 저희 이제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시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소비자한테 그 의무가 있어요.
1: 그럼
2: 거기.
1: 첫 단추를 낄 때부터 잘 꿰셔야지 엉성하게 꼈다가는 이게 진짜 문제가 될수 있으니 보험 가입 때꼭 주의하셔라. 근데 이 고지 의무 위반 사례라는 게 일상 속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고요?
2: 네, 저도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고지 의무 위반 사례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의 경우에 작년 5월에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용종은 있지만 제거하지 않고 지켜보자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6월에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한 달이 채안 됐죠. 그리고 올해 5월 건강검진에서 용종을 좀 떼셨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돌아온 건 직권해지였습니다. 직권해지는 보험사가 강제로 보험을 해지시킨다는 뜻이고요. 이유는 용종이 있었다는 걸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사실 건강검진 하다 보면 용종은 어떻게 보면 다들 가볍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을 강제해지 당한 거죠. 1년 동안 냈던 보험료는 돌려받지도 못하고요. 그만큼 사소한 거라도 전문가분들에게 꼭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게요. 진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내가 냈던 보험금 돌려받지도 못하고 보험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나도 내가 가입할 때 얘기 안한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고민 드신다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분은 좀 상황이 또 어떠셨을까요?
0: 네, 아내분은 12건에 4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고요. 납입이 완료된 보험이 3건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2009년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가 지금은 19만 원으로 보험료가 정말 상당했는데 아내분께서도 전환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합니다. 좋은 보험인 건 알겠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일단 11월에 시행되는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를 기다려 보기로 하셨습니다.
2: 우선 암은 진단비가 9천만 원 준비되어 있으셔서 상당히 잘 준비하신 걸로 보였지만 납입 기한이 다소 길고 만기가 80세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가성비가 괜찮은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운전자 보험도 필요한 특약만 쏙쏙 잘 넣어서 가입하셨고요. 하지만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상해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은 10년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또한 간병인 보험도 요양병원이 180일까지만 보장이 되고 181일째부터는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한 장기 입원 환자의 비율이 평균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율이 상당히 높죠. 181일 이후에 대비가 안 되는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아내분 보험도 좋지 않은 부분과 좋은 부분이 좀 분명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단을 마쳤고요. 이제 따님 두 분의 보험 가입 내역은 어땠는지 좀 살펴볼게요.
0: 네, 따님 두 분은 같은 보험을 똑같이 갖고 계셨는데요. 2009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계셨고요. 암 진단금 5천만 원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진단 진단금 3천만 원, 수술비 1천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을 갖고 계십니다.

0: 계셨습니다. 보험료는 약 14만 원 정도 각각 내고 계셨고요. 이 정도는 아주 괜찮게 가입하신 거라고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가성비 너무 좋고요. 하지만 여기도 필요한 보장은 사실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어떤 보장이 더 필요했고, 어떤 보장은 좀 뺐어야 됐고, 또 특히 107만 원의 가족 보험료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모님, 부부 보험 어떻게 재정비해 주셨을지 애프터 처방 결과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나도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집도 보험 점검 재무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3: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1: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애프터 처방 결과를 만나보겠습니다.
4: 자, 전문가 처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 주신 청취자님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고지 위반 위험에 보험 두 가지는 해지를 먼저 권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특약을 다시 새로 두 가지 보험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준비했습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었던 보험에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각각 2천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1천만 원으로 낮추고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넣었습니다.
1: 근데 진단비 자체가 반으로 준 거라 그걸 좀 아쉬워하지는 않으셨을까요?
0: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요. 하지만 청취자님께도 진단금을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똑같이 해주셨는데 진단금 한 번 받으면 없어지죠. 하지만 치료비는 치료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에 걸리게 되면 한 번 치료로 끝나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몇 번이고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정말 큰 돈이 들죠. 그래서 한 번 받고 끝나는 진단금보다는 치료비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는 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네요. 정말 그게 좋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변경 도와드렸습니다.
4: 네. 그리고 수술비는 325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술한 이력이 있으시다 보니 325 간편보험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비는 1,5종 수술비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기존에 잘못 가입되어 있던 보험의 보험료 27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5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었고요. 보장이 넓어짐과 동시에 고지 위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비포 이전에는 보험료 50만 원에 고지 의무 위반 위험도 있었지만 애프터 결과 받아보고 나서는 보험료 41만 원으로 9만 원 줄이시면서 이제는 당당해요. 고지 의무 위반이 없어요.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보험금 청구해야 하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보험금 다 받을 수 있게끔 솔루션을 내주셨습니다. 자, 아내분 처방 결과도 만나볼게요.
0: 네. 아내분은 기존에 없으셨던 암주요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를 20년 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3만 원대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암. 뇌, 심장, 3대 질환에 대한 대비는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내년 2월에 다시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1: 할 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거는 내년 2월에 진행을 하시기로 한 걸까요?
0: 아내분께서는 2022년도 2월에 척추 협착으로 인한 시술을 받으셨는데 365일 보장되는 간병인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수술

0: 더 높아지고 상해로 인한 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또한 언제까지고 실비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준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갱신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와 상해 보험은 해지하시는 걸 권해드렸습니다. 어차피 순환계 주요 치료비 안에 수술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같이 가져갈 필요는 없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존의 43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1: 아내분도 보험료를 10만 원이나 줄이면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순환계 주요 치료비 없었던 걸 이제 있게끔 보완해 주시고 180일 이상 보장이 안 됐던 상당히 좀 활용도가 떨어진 이 간병인 보험, 그리고 10년 갱신형 수술비, 상해 보험 이런 것들도 다잘 보장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내년 2월에 365일 1년 내내 보장되는 간병인 보험이랑 수술비까지 다 완료하실 수 있다면 걱정 완전히 덜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따님 보험은 대체로 잘 되어 있는데 부족한 보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완을 해주셨을까요?
2: 네, 우선 따님들은 기존의 보장이 사실 워낙 정말 잘돼 있어서 2만 원에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 1호종 수술비를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물론 진단금이 워낙 잘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요 치료비를 굳이 또 넣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따님들 지금 현재 왕성한 게 경제활동기에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금은 생활비로 쓰실 거고요. 치료비는 또 치료비로 쓰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보험료가 소폭 올랐지만 생활에 대한 대비는 더욱 탄탄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험 리모델링 결과 말씀드리면 보험료 총 107만 원에서 리모델링 후 90만 원으로 약 17만 원 정도 보험료 줄일 수 있었고요. 한달 내는 보험료 보면 많이 줄어든 것 같이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상담에서는 기존 보험 중에서 필요 없는 걸 없앴죠. 보장을 늘리는 데 집중했던 상담이기 때문에 청취자님께서 사실은 너무 정말 만족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상담 내내 해주셨어요.
1: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이제 굿모닝굿나이프 애청자로 거듭나신 거잖아요. 이제 부부 애청자가
0: 그렇죠.
1: 되시기로 이제
2: 네.
1: 약속을 하신 건데 실제 이렇게 전문가 만나서 상담 다 받고 결과까지 받고 나니까 어떠셨다라고 상담 후기를 좀 전해주시던가요?
0: 뭐 만족해 하셨다 뭐 이런 얘기는 너무 상투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하마터면 좀 큰일 날 뻔하셨잖아요.
2: 그렇죠.
0: 사소한 일이라서 전문가에게 얘기를 안 하셨다가 보험금 통째로 날릴 뻔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송 들으시는 다른 청취자분들도 꼭 상담받으시라고 말씀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뭐좀 감사하고 좀 뿌듯한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로 상담 신청하시면요 전문가에게 이렇게 꼼꼼하고 디테일한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메시지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립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684님, 0071번님, 5807번님, 7025번님 외 많은 분들 상담 필요하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 프로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사연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3025님 이것만 물어보살 오예 오예 하시면서 이것만 기다리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빠르게 청취자분들의 질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599님 저는요 최근 들어서 이 연금 보험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몇 달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변액 연금 보험 갖고 있던 친구들 보면서 포모가 왔었는데요. 지금은 또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그럼요.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런 말이 있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연금보험은 호흡이 아주 긴 상품이죠. 10년, 20년 이상 가져가야 하는 상품이니만큼 단기적인 상승,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변액연금보험을 말씀해 주셔서 드리는 말씀이

0: 지만 내 투자 성향의 본질을 잊어서도 안 되겠죠. 내 투자 성향이 안정형인지 위험 추구형인지에 따라 안정적인 펀드를 선택할 수도, 공격적인 펀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만약 등락에 휘둘리기 싫다면 보증형 연금보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보증형 연금보험은 단리 7% 그리고 8%를 보장해주는 연금보험이라서 주가 등락과 상관없이 이율을 딱 보장해줍니다. 만약 조기에 해지하는 경우 보증되는 이율은 없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주의하시는 게 또 좋겠죠.
2: 좋습니다. 한 분의 사연 더 만나볼게요. 9244번님.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는 어떤 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물어보시네요.
0: 그거 설명드릴 게 앞서서 우선 급여, 비급여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은 영수증 받으시잖아요. 그 영수증에 보면 급여라는 부분이 있고 비급여라는 부분이 있어요.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급여는 전액 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죠.
1: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암을 치료하는 걸 항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항암은 크게 수술, 약물, 방사선 세 가지로 나누죠. 먼저 수술은 대부분이 급여입니다. 물론 다빈치 로봇 수술 정도는 비급여입니다. 사실 되게 비싸요. 1-2천만 원이나 비용이 들거든요. 또 약물은 표적 항암, 면역 항암이 비급여고요. 1년에 사실 수천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방사선은 또 양성자, 중입자가 유명합니다. 이것 또한 사실 수천만 원 비용이 발생하고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는 이런 것들을 보상을 크게 해줍니다.
2: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둔다면 크게 돈 들어가야 되는 암 치료비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거겠네요.
0: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좋은 보장이지만 아직까지는 금액도 그렇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2: 아,
0: 그렇게
2: 비싸지 않다.
0: 예, 맞습니다.
2: 그러니까 몇천 원대로 사실 수천만 원대의 이 치료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가성비 있는 특약들이다. 요거 갱신형으로만 가입하나요? 비갱신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나요?
0: 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오, 그렇군요. 아니 제 기억에 맨 처음에 이런 로봇 수술 같은 것들 특약 다빈치 맞아요. 로봇 수술은 갱신형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이거 뭐 선택권이 없어서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왜냐면 저는 갱신형으로 가입했거든요. 근데 이런 주요 치료비 특약 비갱신형 가입도 가능하니까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100세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모두 무료니까 지금처럼 상담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계속 받고 아쉽지만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탄 이후 다시 철회할 때 주의사항과 오는 11월에 시행 예정인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는 제도 선택하시길 바라며 저희 굿모닝 굿나이프도 늘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열심히 상담 중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싸이의 낙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ll about you.
1: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2: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최저기온 18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이제 상행선을 중심으로 정체가 좀 정일정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경우만 해도 40km가 넘게 서울로 오는 길이 밀립니다. 한평분기점 부근 답답하고요. 군산에서 동서천분기점,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이렇게 더디게 이동한 차량들이 경기권으로 진입해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내송휴게소에서 용담 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면원에서 둔내터널, 새마을에서 원주, 여주분기점 지나가기 어렵고요. 여주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덕평에서 양재터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그리고 군포에서 반월터널, 군자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서창분기점을 통과 할 때 속도가 부분적으로 떨어집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가는 길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 5차로를 중심으로는 혼잡한 상태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종암 가는 길 월릉분기점과 하월국 사이 1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연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0: 용해인 의원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의원 겸직과 가족정당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으며 공정성 문제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송수현 기자입니다.
11: 첫 90년대생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하지만 성평등 가족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선언하며 공정이라는 화두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며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부터 진땀을 뺐습니다.
12: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많은 걱정과 우려가
13: 있다는 것을
12: 많이 경청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1: 특히 용 후보자와 뜻을 같이 했던 여성 청년계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급기야 진보 성향 청년 정당 당원들이 출근하는 용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0: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13: 미래당 당원입니다.
0: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경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용인은 사퇴하라.
11: 용 후보자의 답은 오로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것뿐이었고 야당에서는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가 기본소득당 당직을 맡은 배우자의 급여를 위해서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은 채 의혹만 증폭되자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2: 저의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6억입니다. 평균 250만 원 수준입니다.
11: 해명 뒤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용 후보자는 여론의 벽에 부딪히며

0: 지명 2주 만에 스스로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용해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될 경우 첫 90년대생 장관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결국 낙마했는데요. 용해인 의원이 걸어온 길을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1990년생인 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용해인 의원이 처음 이름을 알린 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행진을 제안했고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3: 저희가 들고 있던 거는 국화꽃 한 송이와 뭐
4: 용해인 당시 기본소득당 의원입니다.
3: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용 의원은 노동당 등 진보 정당에서 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기본소득 정치연대 대표를 지냈고 지난 2020년엔 기본소득당을 창당해 초대 대표에 올랐습니다. 30대인 용 의원은 벌써 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4년 잇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민주당 주도의 위성 정당을 통해 배지를 달았고 매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020년엔 더불어시민당, 2024년엔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겁니다.
3: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4: 용해인 당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자입니다.
3: 그 연합 정치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2: 용 의원은 그런데도 청문회 준비 과정 내내 관례를 깨고 장관직과 비례대표를 겸임하겠다고 강조해왔고 여론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끝내 민주당에서조차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용 의원은 첫 90년대생 장관을 눈앞에 두고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 이게 내각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이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비거주 주택을 소유하거나 심지어 철거민 딱지까지 이용해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6: 사성 장군 출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 부동산 논란의 핵심은 철거민 특별분양입니다. 강 후보자를 포함해 일가족 4명이 위장 전입으로 철거민 지위를 얻어 서울 서초구 등지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인데 시세 차익만 30억 원이 넘는 거로 보입니다. 강 후보자 측은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다고 해명했지만 검증에 나선 정치권에선 철거민 코스프레한 투기꾼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7: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4: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 대행입니다.
7: 국군 장병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6: 부동산 의혹은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불거졌습니다. 재경부 1차관 출신의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고도 실제 거주한 기간은 모두 4개월에 그치며 16년 넘게 비거주 1주택자로 지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투기 목적 아니냐, 정책 방향이랑 실제 삶은 달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4: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8: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6: 이 후보자와 함께 부동산 정책 투톱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 직전에 영끌로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소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2016년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샀는데 실거주는 4년에 그쳤습니다. 이번 개각 장관 후보자 6명 중 4명이 그동안 정부 여당이 사실상 투기로 지목했던 비거주 1주택자 등인 셈인데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는 주택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존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도 상충하는 지점이 적잖아 보입니다.
9: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6: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통과 여부와 별개로 또 한 번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5: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수년간 7천만 원을 지급해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0: 적발됐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오늘 이 후보자 측이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장기간 공실이던 업체에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돈을 송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또 이 후보자 측이 컨설팅 업체로부터 세부 활동별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부풀려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구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다시 한번 기존 추천위의 결정을 존중해 재재청을 서둘러달라고 압박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재청을 요구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3: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2: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하지만 그 사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친상을 겪었고 2주 넘게 침묵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원장님 대법관 재재청 관련 입장 있으십니까? 이번 주 안에 발표하실 예정이시니까.
1: 청와대는 다시 한번 기존 추천위의 결정을 존중해 신속히 재재청하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현행법 등을 고려하면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데다가 기존 후보자들을 재청하기 어려웠던 각각의 사유 역시 여전한 만큼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천위를 새로 꾸릴 경우 청와대와 대립각은 불가피한 상황. 대법원은 학계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살피며 막바지 검토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 2명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김성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도 변수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 청문회나 국제 행사 기간을 피해 공식 입장을 낼 거란 예측인데 조 대법원장이 언제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통상 경찰은 사건의 규모나 관심도를 고려해 시도경찰청에 직접 수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이 일선 경찰서에 배당되면서 기준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례는 어땠는지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김 후보자 의혹을 잇따라 제기해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정치인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맡기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특히 영등포서 관할 지역에 국회가 있어서 국회의원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이던 시절 불거진 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도 영등포서가 담당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6차례 출석 요구 끝에 이 의원을 체포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는데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수사는 초반부터 삐끗했습니다.
6: 예, 그 부분은 영등포서에서
7: 유재성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6: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5: 이후 경찰은 사건을 송치한 지 12일 만에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았고 넉 달 동안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의지와는 달리 완결성에선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상급 관서인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 주도권을 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선서 3곳에 흩어져 있던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 13개를 회수해 통합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해훈 전 의원의 부정 청약 등 무더기 고발 사건도 서울청이 지난 2월 방배서에서 넘겨받았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사건도 수사 대상자의 무게감이나 기존 검찰 수사가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관청의 전문 수사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나옵니다. 불분명한 사건 배당 기준이 공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결과로 입증해내는 게 경찰의 과제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

0: 마약 사범들에겐 처벌 못지않게 이들이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재범률도 50%를 넘으면서 교정 당국의 고민이 큰데요. 마약 사범들의 치유를 돕는 중독 재활 수용동을 김다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네, 저는 지금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중독 재활 수용동에서는 마약 투약 사범 50명이 출소 전까지 재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2: 수용자들이 지내는 거실 가까운 곳엔 상담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을 끊는 방법, 스트레스 관리, 직업 재활 등을 교육받습니다.
3: 일반 수용동과 다르게 치료와 회복에
4: 교입니다.
3: 중점을 둔 수용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2: 식물을 기르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기도 합니다. 이른바 치유 농업입니다. 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하기 위한 최신 장비들도 갖췄습니다.
1: 마약 사범들의 뇌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장비입니다.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최근 도입됐습니다.
2: 참가한 수용자들은 스스로 마약을 끊을 수 있다고 믿는 단약 효능감이 크게 올랐고 우울감은 낮아졌습니다.
5: 실제로 출소를 하고도 이제 가끔 이메일이 오면
4: 광민정 고려대학교 두뇌 동기 연구소 연구 교수입니다.
2: 하지만 모든 마약 사범이 이런 재활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닙니다. 중독 재활 수용동이 있는 교정 시설은 전국에 네 곳뿐 다 해봐야 210명 가량 수용할 수 있습니다. 출소하더라도 마약과 거리를 두도록 관리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6: 소재된 상황에서 이렇게 단약을 준비하다가 나가게 되는 건데
4: 중독 재활 수용동 교육생입니다.
6: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2: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 사범은 2만 3천여 명, 3년 연속 2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재범률은 56.5%나 됩니다. 한 번 손대면 또다시 찾게 되는 마약 범죄 고리를 끊어내려면 꾸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해주셨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0: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두 건의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양양분기점 부근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고요. 인제에서 상남 유터널까지도 밀리고 내린천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갓길로 옮겨져와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차량이 몰려있는 구간 설악에서 화도까지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 차간격 바짝 좁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본격적인 정체가 심하게 이루어지면서 40km 넘게 막히는데요. 비룡분기점에서 대전까지 상서에서 청주분기점, 옥산에서 독립기념관까지도 쭉 밀리고 있고요. 경부 동탄터널 부근에 고장차 있어서 갓길로 옮겨져와서 현재 현장 수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좀 괜찮다가 다시 한번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 쪽으로 합류하는 길도 혼잡합니다. 외곽 방향의 정체는 길지는 않지만 신갈분기점 지나갈 때 짧게 밀리고 있고요.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유계소 그리고 멀리 통도서 부근에 밀리는 이유는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정체가 되는 가운데 북부간선도로 하월곡 부근 1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알텐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Weekend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9월 13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9월도 어느덧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선선을 넘어 쌀쌀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아침 저녁 기온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게다가 요즘 때이른 인플루엔자에 코로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퀸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퀸의 목소리로 출발해봤고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세요.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느낌이 물씬 드는 주말의 둘째 날 오후입니다. 팝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New Kids on the Block의 To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폴 매카트니가 부릅니다. For You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케이스 온더블럭의 Tonight, 이어서 폴 맥카트니 For You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청와대는 용혜인 의원의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효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공지를 통해 용 후보자가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용 후보자의 사퇴 결정엔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직접 용혜인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본인이 아닌 좌파 카르텔의 결정이며 조직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용 후보자는 장관직을 버리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선택했다며 둘 다 가지려다가 둘 다 놓칠 판이라는 걸 깨달은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만끽할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하임님, 오랜만에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일주일 내내 YTN 라디오와 함께 일상을 보내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손주들을 만나서 맛있는 거 빵빵하게 같이 먹여서 보내고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인터넷 게임 해도 되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브릿지 하임님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늘 뭐 충분히 손주들이랑 나들이 한 것만으로도 운동 충분히 되셨나 봐요. 그렇죠? 날이 선선해서 요즘 뭐 산책 가시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인터넷 게임 간단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건강 챙기시면서 가볍게 산책하시고 또 운동하시면서 저희 YTN 라디오 채널 고정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하루 정도는 게임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죠? 네, 노래 좀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팝으로 준비했어요. 이번엔 세 곡 만나고 오겠습니다. 오아시스의 Songbird, 마이클 잭슨 Love Never Felt So Good, 이어서 후바스탱크의 The Reason까지 듣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고 집권 초기의 상승 속도도 역대 정부를 넘어섰다며 정부의 공급과 대출, 세금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출 규제로 눌린 수요가 비강남권과 외곽 지역으로 몰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폭등하고 있다며 강남 일부 집값이 꺾였다고 희망 회로를 돌릴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책 탓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고 은퇴 세대는 세금 부담으로 떠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갈렸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제도와 관련해 유리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20대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0대 취업자 수는 한 달 평균 327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 3천 명 줄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9년과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지난 2020년보다도 감소폭이 컸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Johnny의 Only the Young 이어서 Red Hot Chili Peppers의 Can't Stop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3: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은 흐린 가운데 낮 동안에는 선선했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볕이 내리쬐며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이 저녁이 되면서 기온이 더 떨어져서 쌀쌀함이 감돌겠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서해안 고속도로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멀리 함평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이 부근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이후로 군산에서 동서천, 당진에서 포승,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과 일직에서 금천 사이로 모두 앞에 45km 구간이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고장차가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홍지문터널을 지난 지점 3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뒤쪽으로 홍제램프 부근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2: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았다며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3: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4: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3: 국무위원은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여당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용 후보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4: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3: 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귀정이라면서도 용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물러났지만 좌파 카르텔은 여전하다며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인사검증이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야당을 공세해 여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청문회장에 서보지 못한 채 2차 개각 인사 중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일단 한시름을 덜었지만 남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소식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2: 후임 인선 과정에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청와대는

0: 용의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회견을 열기 이틀 전인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용 후보자가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 10일 비례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없고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며 회견까지 열어 비판이 커졌지만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1: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
2: 강혜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1: 지금까지의 청와대 입장이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0: 청문회 전 지명 철회한 전례가 없고 용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이 아닌 만큼 청와대가 사전에 거취 압박을 할 수 없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 결단을 내렸고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청와대도 용 후보자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용 후보자 논란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온 상황을 고려하면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한 주체인 여당에 청와대 역시 우려를 전달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향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 지명에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후임 인사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사퇴로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됐지만 나머지 후보자들도 논란이 없지 않은 터라 청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용혜인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됐다면 첫 번째 90년대생 장관으로 기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4: 하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결국 낙마했는데요. 용혜인 의원이 걸어온 길을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1990년생인 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의원이 처음 이름을 알린 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행진을 제안했고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6: 저희가 들고 있던 거는
7: 지난 2015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입니다.
6: 국회 한 장씩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행이 이루어졌습니다.
5: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용 의원은 노동당 등 진보 정당에서 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기본소득 정치연대 대표를 지냈고 지난 2020년엔 기본소득당을 창당해 초대 대표에 올랐습니다. 30대인 용 의원은 벌써 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4년 잇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을 통해 배지를 달았고 매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020년엔 더불어시민당, 2024년엔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겁니다.
6: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기
7: 지난 2024년 용혜인 당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자입니다.
6: 최종적으로 그 연합정치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5: 용 의원은 그런데도 청문회 준비 과정 내내 관례를 깨고 장관직과 비례대표를 겸임하겠다고 강조해왔고 여론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끝내 민주당에서조차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용 의원은 첫 90년대생 장관을 눈앞에 두고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용혜인 후보자 사퇴로 야당의 공격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4: 여당은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어 모레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 2022년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인물들과의 관계를 조사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정치 공작이라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 자체가 야당 인사 탄압 의도로 이뤄진 거였다며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9: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입니다. 야당 대표 현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집요함이 엿보입니다.
8: 불법 수사를 이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불법 유출한 수사 자료 녹취록을 짜깁기에 생중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아무도 모르던 김 후보자를 검찰이 왜 표적 수사하겠느냐며 반박하고는 이 대통령이 진짜 관련이 있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오빠 도장법이 무소속 의원입니다.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저 한동훈에게 공익 제보해 주십시오.
8: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이제 인사참사 끝판왕 김 후보자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가족조합, 위장전입, 음주운전까지 범죄 범벅 장관을 안치려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하나뿐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11: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7: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1: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인사를 안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8: 김 후보자 가족조합이 경기 수원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에 부당한 감점을 주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수원시 내부 심사 과정에 대해 후보자와 그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미 수원시에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모레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수와 낙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4: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한 의원이 자료를 확보한 경위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손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관련 수사 기록 유출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2년 전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시 검찰 수사팀의 기소 계획서를 공개하며 외압으로 인해 봐주기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3: 잘못된 처분이에요, 분명히.
7: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3: 권력자를 봐준 처분이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공익 제보를 받는 몇 가지 중요한 주체 중에 한 명이죠.
12: 여권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의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장 접수 엿새 만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14: 수사 실패로 끝난 사건에 기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전직 장관에게 상납한 전형적인 검찰 캐비넷 공작입니다.
12: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한 의원을 직접 불러 자료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할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수사도 맡은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서는 등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구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청와대가 다시 한번 기존 추천위의 결정을 존중해 재재청을 서둘러달라고 압박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15: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재청을 요구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6: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7: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6: 다음 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5: 하지만 그 사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친상을 겪었고 2주 넘게 침묵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17: 원장님 대법관 재재청 관련 입장 있으십니까? 이번 주 안에 발표하실 예정이시니까.
15: 청와대는 다시 한번 기존 추천위의 결정을 존중해 신속히 재재청하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현행법 등을 고려하면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데다가 기존 후보자들을 재청하기 어려웠던 각각의 사유 역시 여전한 만큼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천위를 새로 꾸릴 경우 청와대와 대립각은 불가피한 상황. 대법원은 학계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살피며 막바지 검토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 2명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김성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도 변수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 청문회나 국제 행사 기간을 피해 공식 입장을 낼 거란 예측인데 조 대법원장이 언제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8: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9: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22: 고향 등일시.
23: 교통안전 1분 터.
24: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19: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5: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26: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27: 답 나왔네.
28: 가자.
26: 어딜요?
28: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29: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30: 평택시.
31: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6: 얼마나 걸릴까요?
31: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28: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31: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26: 세계 반도체 수도
28: 대한민국 수소 1번지
30: 바로 평택시.
32: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33: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32: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34: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35: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3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7: YTN is a friend.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사고와 고장차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있는데요. 일단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데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주춤하고요. 이후로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이촌동 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로도 성수동 쪽으로 홍지문터널을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전 시간부터 계속해서 현재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뒤쪽으로 홍자램프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종암분기점에서 정릉램프 사이도 정체 서행입니다. 이 뒤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는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주춤합니다. 이 주요 고속도로들 상행선으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서울 쪽으로 상서하이패스에서 주감휴게소, 옥산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북천안에서 안성휴게소 사이로 교통량이 몰려있는 상황이고 이 서울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신갈분기점 부근부터 서울요금소까지 5km 구간도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이후로는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서초까지는 서행으로 통과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3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에서 전주곡 사토 하루마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나온 음반 중한 곡이었습니다. 이 사토 하루마는 1998년생으로 일본 나고야 출신의 첼리스트입니다.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연주자인데요. 얼마 전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연주회를 갖고 이 연주회의 실황이 이 음반으로 발매됐습니다. 사실 이 곡은 연주자가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뒤 녹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카잘스나 로스트로포비치는 60이 넘어서야 이 곡을 녹음했습니다. 충분히 경험이 쌓이고 음악이 무르익어야 바흐의 작품을 음반으로 남길 수 있다고 본 건데요. 요즘 젊은 연주자들은 이런 대곡에 일찍 도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도 20대 초반 나이에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음반으로 발표했습니다. 스승인 손민수는 너무 일찍 이 곡을 연주하면 안 된다 라고 말렸다는데 임윤찬 씨가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난 지금 해야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 역시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을 녹음했습니다. 바흐가 더 이상 음악 인생의 후반에 도전하는 레파토리만은 아니게 된 것이죠.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어서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3번 중 전주곡,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3번 중 전주곡, 힐러리안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입니다.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마리안나님입니다. 침대 옆에 늘 책 한 권 두고 수시로 펴보긴 하는데 몇 장 못 읽는다는, 눈도 침침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올 가을엔 읽고 싶었던 책들에게 시간 투자 좀 해야겠어요. 독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책 많이 읽어야겠어요. 역시 종이책이 최고 해주셨어요. 아, 그 종이책만이 주는 집중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태블릿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슥슥 넘길 때는 일정한 불빛들이 처음엔 좋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좀 집중력을 떨어뜨리는데, 이 종이는 넘기면서 그림자도 지고 또 밝은 부분, 조금 어두운 부분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지루한 면이, 좋은 책을 봤을 때 지루한 면이 덜하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퓨어보이스님입니다. 테디는 식당에 갔을 때 매장에 실수로 주문과 다른 음식이 나오면 괜찮다고 하고 그냥 먹나요? 아니면 주문한 걸로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요? 전 귀찮아서 그냥 먹는다고 하는 편인데, 퇴근하는 길에 삼선 짬뽕을 먹으려고 간 식당에서 실수로 삼선 고추 짬뽕이 나온 거예요. 평소 습관대로 잘못 나온 거 그냥 먹는다고 했는데 이게 실수라는 걸 국물 한 숟가락 먹자마자 바로 깨달았답니다. 정수리까지 올라오는 이 매운 청양고추의 열기, 새빨개진 얼굴과 눈물은 덤, 결국 반밖에 못 먹었어요 해주셨는데, 만약에 짬뽕이 나오는데 고추짬뽕 나온다, 그럼 아 저도 그냥 먹을게요 라고 할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면 너무 탕수육이 먹고 싶었어, 근데 유린기가 나왔어, 아 그러면은 조금 안될것 같아요. 탕수육으로 다시 해주십시오. 그날 진짜 먹고 싶은 게 있을 때가 있잖아. 막 그런 것들? 뭐 유산슬 먹고 싶었는데 짜장면 나오면은 안 돼요. 2055님입니다. 테디, 내일은 절기상 백로입니다. 흰 이슬이란 뜻이고 본격적인 가을에 들어선 시기입니다. 역대급 더위는 아직까지 물러가지 않은 것 같지만 뭔가 여름 내내 급하게 안절부절했던 걸 내려놔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느낌이 들어요. 절기란 좋은 것이군요. 조상님께 감사를. 이번 가을 테디 차기작과 듀엣토 신곡 다 많이 기대할게요. 사라 브라이트먼의 스카보로 페어 신청합니다. 9월 7일이 백로. 네, 백로였어요. 흰 이슬. 참이슬은 아는데 오늘부터 이제 흰 이슬 백로도 아는 걸로. 0737님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가을 날씨가 된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창밖 파란 하늘이 보이면 뛰쳐나가고 싶어져요. 그래도 지인들과 야외 드로잉도 많이 하러 다닌답니다. 언젠간 인태님 공연이나 듀엣토 공연을 그릴 수 있는 날도 있길 바랍니다. 어느 가을이나 겨울에 흐흐. 생각만 해도 멋지네요. 듀엣토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 듣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요즘에 진짜 날씨가 너무 좋죠? 아침이랑 저녁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선선함, 자연이 주는 에어컨. 진짜 이 날씨만 계속 반복되면은 어떨까요? 궁금하네. 0388님입니다. 부모님 산소 다녀오는 길에 송추 계곡에 들러 오랜만에 숲길 산책하고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왔는데 바람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 들었어요. 올 가을은 테디 뮤지컬과 듀엣토의 새 앨범 소식으로 더 풍요롭고 행복할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저도 송추 진짜 자주 가는데 또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게또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요. 3266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듀엣토의 신곡 발매 예고 소식을 듣고 차분히 있던 심장이 요동치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듀엣토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나 화이팅. 네, 그러게요. 이제 나왔죠? 예. 네. 여러분들의 사랑이 정말 더 필요한 시기라는 거. 듀더클의 청자분들은 저희 듀엣의 신곡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떼깨로님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잘 가라. 딸이 대전 명물 빵집에서 사온 명란 바게트 먹으면서 지난번에 테디가 숙소에 두고 왔다는 명란 바게트 망고시루는 누가 먹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엔 꼭 드셔보시길. 저도 그 명란 바게트랑 망고시루 놔두고 왔었을 때딱 서울에 와서 아 이제 빵좀 먹어볼까 하고 탁 열었는데 빵이 없는 거야. 냉장고에 놔두고 온 거야.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빵을 베풀고 왔다라는 마음, 버림당하지는 않았겠죠? 아무래도 새 봉지에 담겨져 있었으니까 차라리 누군가 입에 들어간 게전 마음이 더 좋아요. 해롱이님입니다. 모든 것들이 처음으로 돌아갔네요. 라인의 처녀들이 가지고 있던 황금이 반지가 돼서 다시 돌아갔어요. 4주 동안 니벨룽겐의 반지 대서사시를 들려주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해하면서 읽다 보니까 들으신 분들도 긴 이야기들이었지만 아마 내용은 잘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아스트로파지님입니다. 전에 본 오페라지만 니벨룽의 반지 4부작이 끝나니 올해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요. 사계절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근데 아직 우리에게는 한 계절이 남았으니까 저희는 이제 가을, 겨울 잘 지내봐야죠. 가을은 왔죠. 그리고 날씨도 가을이에요. 이젠 진짜 가을이다. 아, 저 뮤지컬 연습하고 있는데 이런 날이 너무 아까운 게 이런 날에 나 골프 가고 싶어요. 되게 시원한 풀밭에서 이제 막 치면 점수가 안 나와도 되게 행복할 날씨. 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엣토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 이어서 사라 브라이트먼의 스카버로우 페어 듣겠습니다.

듀에토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 이어서 사라 브라이트먼의 스카브로 페어 듣고 왔습니다. 우나 프루티발라 그리마. 이 노래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서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 아디나의 눈물을 보면서 이제 오페라에서 부르죠. 근데 저희 듀에토가 불렀던 건 완전히 그 우나 프루티발라 그리마라기보다 슬플 때 사랑한다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약간 이 느낌과 잘 어울린다고 해서 번안해 갖고 저희가 가지마오 난 가지마오 뭐 이렇게 불렀었고 약간 이 멜로디인데 조금 더 구구절절 슬프게 약간 이렇게 가사들을 조금 바꿔서 불렀었어요. 약간 치정 드라마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치정에 맞도록 굉장히 애착, 막 집착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불렀었어요. 네, 지난주 파페라 그룹 드디어 포레스텔라의 싱글이 발매됐습니다. 이 포레스텔라의 완전체 이제 다시 또 시작된 것 같은데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의 대표곡 창귀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창귀, 포레스텔라의 노래입니다.

0: 동산의 호랑인 행차하옵신다.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9월 13일 일요일 인트데이 1분 여기까지입니다. 1874년 9월 13일은 오스트리아 작곡가 아르놀트 쉔베르크가 태어난 날입니다. 쉔베르크 하면 12음 기법을 창안해서요, 현대음악의 새로운 길을 연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너무 현대적인 음악이라 좀 난해해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초기 작품 중에는 난해한 음악을 하기 전에 작곡한 곡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오라토리오, 구례의 노래인데요. 바그너와 말러의 영향을 받은 후기 낭만주의적이고 매우 서정적인 음악입니다. 쉔베르크의 또 다른 모습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구례의 노래 중 서곡,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 전 2부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은 종일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월요일인 내일은 오늘과 달리 구름 사이로 햇볕이 드러나겠고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이후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더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아침과 낮, 낮과밤의 일교차가 더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제는 강원권 정체는 모두 풀린 상황인데요. 다만 경기권에서는 정체가 꾸준합니다. 여주에서 이천, 덕평에서 양지터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와 월곶 부근 일대로 모두 앞에 20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과

0: 하는데 이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은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두 앞에 38km 구간 차량 밀리는데요. 당진에서 포승,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매성휴게소에서 용담터널과 일직에서 금천 사이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역시 서울 쪽으로 정체가 꾸준합니다. 신탄진에서 주감휴게소, 옥산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 사이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 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용혜인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성평등부 장관 인선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 강선우 의원에 이어 용혜인 의원까지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의 순환사를 박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외연 확장이 꼽힙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 특히 여성과 청년의 마음을 얻어 지지율 반등을 노렸을 거란 해석입니다.
4: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0: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4: 사례입니다.
3: 하지만 되려 2030을 중심으로 여론은 빠르게 돌아섰고 용 의원은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첫 성평등부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낙점했지만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결국 낙마했습니다.
5: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0: 지난해 7월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5: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3: 윤석열 정부로 시계를 돌려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후임으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파킹 의혹 등이 일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6: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0: 지난 2023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공모의 정황입니다.
7: 아닙니다. 그 아니고요.
0: 김행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박근혜 정부 때도 조윤선, 강은희 장관 등 주로 대통령 측근이 여가부 장관을 차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장관 인선 시 전문성을 가장 앞에 둬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정치공학적 판단을 내리다 악수를 도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YTN 박조훈입니다.
2: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수년간 7천만 원을 지급해왔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오늘 이 후보자 측이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장기간 공실이던 업체에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돈을 송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또 이 후보자 측이 컨설팅 업체로부터 세부 활동별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부풀려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설명 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업체 소재지가 아닌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검토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컨설턴트는 이 후보자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20년부터 선거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0: 홍보물 제작 등 부수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이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비거주 주택을 소유하거나 심지어 철거민 딱지까지 이용해 아파트들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1: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 사성 장군 출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 부동산 논란의 핵심은 철거민 특별분양입니다. 강 후보자를 포함해 일가족 4명이 위장 전입으로 철거민 지위를 얻어 서울 서초구 등지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인데 시세 차익만 30억 원이 넘는 거로 보입니다. 강 후보자 측은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다고 해명했지만 검증에 나선 정치권에선 철거민 코스프레한 투기꾼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3: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4: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입니다.
3: 그 수단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2: 부동산 의혹은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불거졌습니다. 재경부 1차관 출신의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고도 실제 거주한 기간은 모두 4개월에 그치며 16년 넘게 비거주 1주택자로 지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투기 목적 아니냐, 정책 방향이랑 실제 삶은 달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4: 이영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5: 정상화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2: 이 후보자와 함께 부동산 정책 투톱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 직전에 영끌로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소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2016년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샀는데 실거주는 4년에 그쳤습니다. 이번 개각 장관 후보자 6명 중 4명이 그동안 정부 여당이 사실상 투기로 지목했던 비거주 1주택자 등인 셈인데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는 주택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존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도 상충하는 지점이 적잖아 보입니다.
6: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2: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통과 여부와 별개로 또 한 번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전북 부안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숨지고 7살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20대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이 사건 사고 소식 오승훈 기자입니다.
7: 아파트 3층에서 시커먼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릅니다. 곧이어 시뻘건 불길이 집안을 모두 뒤덮습니다. 새벽 1시쯤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 안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7살 아들은 팔과 등 부위에 화상을 입은 상태로 아파트 화단에서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직후 아들은 곧바로 베란다로 뛰어내렸지만 엄마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화재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장 안이 모두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8시쯤 전북 남원시 어현동에 있는 목재펠릭 생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안에 있던 작업자 17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남구 문현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10분쯤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진화대원 80여 명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0: 오늘 오후 5시쯤 서울 장안동 4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화재 직후 건물에 있던 30여 명이 급히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전남 광주 함평군 무안 광주 고속도로 광주 방향 12km 지점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SUV 뒤편 트레일러에 실린 요트가 도로 위로 넘어지면서 2차로를 가로막았습니다. 경찰은 주행 중에 요트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출 제한과 규제 지역 확대 등 관련 대책이 이미 시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2: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 가격은 과거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20년 6월부터 85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역대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올해 9월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83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던 설과 추석 연휴를 합산하면 지난해 1월 셋째 주부터 사실상 86주 연속 상승한 셈입니다. 특히 이 시기 동안 누적 상승률은 17%에 달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상승률 7.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집값 상승세는 서울 외곽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면서 주택담보대출 6억 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5억 이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문제는 이미 대출 제한과 규제 지역 확대, 세제 개편안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이미 나왔다는 점입니다.
8: 정부가 사실상 내놓을 수 있는
4: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
8: 상황인데도 전세가 계속 불안하고 서울 외곽의 중저가 지역의 수요들이 움직이면서 상승세가 계속되면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죠.
2: 추가적인 정책 도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해답은 공급뿐이지만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고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0: 서울교통공사와 SH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서울시 3대 공기업의 부채와 채무가 최근 5년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재정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5년 동안 서울교통공사 채무는 26%, SH공사는 64.5% 늘었고 서울에너지공사는 3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부채 증가 배경에는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과 공공임대주택사업, 연료비 상승 등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행에 따른 구조적인 손실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1: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임시사령탑으로 선임된 모레노 감독이 입국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축구대표팀을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9: 모레노 감독이 밝은 미소를 머금고 공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영민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전달받고 협회 관계자와 반갑게 인사도 나눕니다. 지난 1일 축구대표팀의 임시사령탑으로 낙점받고 12일 만에 한국 땅을 밟은 모레노 감독. 취재진에 건넨 감독으로서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4: 대한민국 국민이 대표팀에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레노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입니다.
9: 바르셀로나 수석 코치를 지낸 뒤 8개월 동안 스페인 대표팀을 맡기도 한 모레노 감독은 이후 프랑스와 러시아 등 유럽에서 클럽팀을 이끌며 지도자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감독 채용 과정에서 한국 축구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인 모레노 감독은 임시 감독 지원 계기에 대해서도 유쾌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4: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시아 최고팀인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건 누구에게나 큰 영광이죠. 모레노 감독입니다.
9: 공항에 나온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건네고 함께 사진도 찍으며 감사 인사를 전한 모레노 감독은

0: 곧바로 1기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취임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모레노호는 오는 24일과 28일 에콰도르 우루과이와 차례로 맞붙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1: 이창동 감독이 오아시스 이후 20여 년 만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다시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이 감독은 앞으로도 영화를 통해 질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2: 은사자상 심사위원 대상은 이창동 감독입니다.
3: 이름이 호명되자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오고 이창동 감독이 영화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이 감독이 신작 가능한 사랑으로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은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에 이은 베니스 영화제의 핵심 작품상입니다. 이 감독이 베니스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건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받은 뒤 24년 만. 한국 영화가 베니스 심사위원 대상을 거머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감독은 수많은 사람의 기다림과 인내가 없었다면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며 제작사 넷플릭스와 스태프, 배우 등에게 수상의 공을 돌렸습니다.
4: 이 영화의 생명을 준 전도연,
2: 이창동 감독입니다.
4: 조경구, 조인성, 조여정 이 네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3: 24년 만에 베니스가 다시 응답했지만 이창동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2: 이창동 감독입니다.
4: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상을 주신 것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3: 가능한 사랑은 오는 23일 국내 일부 극장에서 먼저 개봉하고 11월 6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2: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광주와 대구 30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환절기 기온 변화가 커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들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북부간선도로가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정체가 남아있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올림픽대로 역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 정체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고속도로들을 계속해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 정체가 꾸준한데요. 그나마 정체가 가장 빠르게 풀리는 곳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서울 쪽으로 이제는 덕소 삼패에서 강일 사이로 3km 구간 정체만이 남아있고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는 계속해서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 사이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인텔의 2부 첫 곡은 포르마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스미노 하야토가 피아노 연주를 했고요. 공대 오빠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죠. 스미노 하야토. 자작곡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도 지난주 새로 나온 싱글입니다. 자,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까지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전곡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입니다. 바그너의 니벨룽겐 반지를 듣기 전에 레하르의 오페레타 즐거운 미망인을 들어봤습니다. 레하르의 오페레타 중에서 그 다음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 바로 미소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미소의 나라는 바로 중국이라는 거. 이국적인 색채를 지닌 여러 오페라가 있습니다. 모차르트 시기에는 터키가 주요 무대였죠. 뭐 터키 행진곡도 있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는 일본이나 중국을 무대로 한 작품이 여러 편 등장했고 그곳을 책을 통해서 많은 작곡가들이 읽으면서 굉장히 신비로움과 궁금함으로 가득했고 자신들만이 상상한 대로 풀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 중에서는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 있고요. 투란도트가 대표적입니다. 이 나비 부인도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로 쓰여져 있는 걸이 푸치니가 작가를 써서 번안해서 조금 이야기를 축약해서 나비 부인으로 썼었고 투란도트는 더 재밌는 게 중국이라는 곳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중국의 음악은 이럴 것이다라고 상상해갖고 아예 써버렸던. 네. 이 레하르의 미소의 나라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입니다. 1막은 오스트리아 빈, 그리고 2막과 3막은 중국의 베이징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독일어가 아니라 영어로 부르는 것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오페레타는 대사가 중요한 장르이기 때문에 공연할 때는 각국의 언어로 바꿔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리자 역의 낸시 구스타프슨, 미 역의 이타미 나오미, 수총 역의 제리 헤들린, 구스타프 역의 린턴 앳킨슨,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와 런던 보이시스의 연주입니다. 자,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시작합니다.

1막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빈 리히템펠스 백작 저택의 넓은 홀입니다. 리히템펠스 백작의 딸이자 전 남작 부인인 젊은 미망인 리자가 승마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기념하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빈 주재 중국 대사인 수총 왕자와 그의 여동생인 미도 이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수총은 여동생에게 자신이 리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여동생 미는 리자는 좋은 여자야 오빠 라고 대답합니다. 파티장에 리자가 등장해 이렇게 모여 자신을 축하해 준 일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심정을 담은 노래 잠시의 바람은 을 부릅니다. 무도회에서 남자를 바꾸어가며 춤을 출수 있듯이 잠시의 바람은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뿐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여간에서 오지 않아요. 제 사랑은 대체 어디 있을까요? 누구일까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때 기병대 붕위인 구스타프 폰 포텐슈타인 백작이 등장해 리자에게 저는 조만간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리자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상대가 자신이라는 걸 눈치채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 당신을 좋아하지만 다만 친구로서입니다. 당신과 저는 좋은 친구일 뿐 당신과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구스타프가 낙심하자 리자는 그를 달래면서 이중창 이것만이 유일한 기회는 아니에요를 부릅니다. 구스타프도 단념하고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금세 단념을 했네요.

리자가 파티장에 혼자 있을 때 수총의 여동생인 미가 다가옵니다. 미는 리자에게 수총이 보낸 선물을 보여주면서 리자에 대한 수총의 사랑을 대신 전합니다. 오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선물을 바라보던 리자는 예전에 자신이 수총을 처음 봤을 때 설레던 기억을 회상합니다. 둘 다 좋아하는구나. 수총이 다가오자 리자는 그에게 차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중창. 둘이서 차를 마시면서를 부릅니다. 낯선 나라에 대한 리자의 동경이 담긴 이국적이면서 낭만적인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이때 중국 대사관의 직원이 전보를 들고 급하게 들어옵니다. 중국에 있던 형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수총은 형을 대신하기 위해 급히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를 본 리자는 아버지에게 급히 말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수총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를 놓

가르칠 수 없어요. 그를 따라서 중국으로 가겠어요. 아버지는 한때 감정으로 그러지 말고 신중하게 잘 생각해라. 유럽과 아시아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다 라고 타이릅니다. 하지만 리자는 참지 못하고 이 수총에게 다가가 당신을 따라 중국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바로 사랑의 이중창, 능금으로 엮은 꽃다발. 리자는 사랑을 고백하고 둘은 깊이 포옹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1막이 끝납니다.

이 막입니다. 중국 베이징 수총의 궁전에 있는 넓은 홀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살다 온 미가 경쾌한 서양식 옷을 입은 채 등장합니다. 수총의 동생 기억나시죠? 사랑을 이어준. 그녀의 옷차림에 사람들은 놀라고 숙부 창은 화를 냅니다. 니뭐 하는 거냐? 니 중국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셨나 봐요. 어쩔 수 없이 미는 중국식 옷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 유럽 문화에 젖어버린 그녀는 자신의 심정을 담아 푸른 파고다 넓은 방에서는 늘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미는 유럽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리자는 중국에 오고 싶어 하고, 둘이 바꾸면 안 되나? 그때 베이징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로 부임한 구스타프가 등장합니다. 그는 리자와의 결혼은 단념했지만 그녀가 걱정돼서 자원해 중국 대사로 부임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수총의 여동생 미를 본 구스타프는 새삼스럽게 미의 매력에 끌리게 됩니다. 구스타프가 미에게 다가가 사랑을 고백하지만 미는 당신은 제가 빈에 있는 동안 리자에게 눈이 멀어 저에겐 눈길 한 번을 제대로 주지 않았죠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구스타프가 계속해서 아닙니다. 제가 그땐 진짜 못 알아봤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을 고백하자 두 사람은 다정스럽게 사랑의 이중창, 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부릅니다.

리자와 수총이 등장합니다. 리자는 이곳에 와서 전 아주 행복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두 나라의 문화는 너무 달라요. 아, 여기도 시어머니가 계신 건 아니겠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난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수총은 리자를 달래면서 지금 내겐 당신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오페레타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부릅니다. 내 마음은 오직 그대의 것이니 그대 없이 난 존재할 수 없다오. 그대가 없다면 햇빛이 없어서 시드는 장미꽃과 같이 내 마음도 시들 것이오. 그댄 나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요. 그것은 사랑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오.

숙부창이 등장해 수총에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네가 그 나라 공주와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둘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나 봐요. 리자와 수총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수총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겐 리자가 있는데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펄쩍 뛰지만 숙부인 창은 결혼은 정치의 일부이며 넌 이 결혼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리자와 단둘이 만날 기회가 없었던 구스타프는 미의 도움으로 리자를 만나게 됩니다. 리자는 오랜만에 구스타프를 만나 반가워하면서 구스타프는 최근에 있었던 빈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리자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뭔데요? 얘기해 주세요. 오늘 밤에 수총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리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크게 당황합니다. 이어 수총이 등장하고 리자가 어떻게 된 일이죠? 수총은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해명합니다. 그건 오직 이 나라의 관습일 뿐입니다.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내 진정한 사랑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하지만 리자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럴만하긴 하죠. 근데 이게 수총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이런 거다. 제가 이놈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수총은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이렇지 않으면 우리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전쟁에 이끌려 나가야 되고 죽는다. 우선은 이 문화 자체가 뭐 몽골족도 그랬잖아요. 징기즈칸이 부인이 막 몇백 명이 됐었던 건 약간 동맹에 대한 증명은 시족 사회일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지.

사랑? 수총이 돌아가자 그의 결혼에 충격을 받은 리자가 탄식하며 고향을 그리워한 노래 내 고향의 집과 나무를 다시 한번 보고 싶네를 부릅니다.

수총이 다시 돌아와 리자에게 말합니다. 리자, 여긴 중국입니다. 당신도 중국 관습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부인은요, 남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난 당신의 주인이고 당신은 내 소유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부인이 남편 말을 듣지 않으면 부인의 목을 벨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리자는 크게 실망합니다. 리자의 모습에 수총도 당황해하며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실망합니다. 산막입니다. 구스타프와 미가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 분위기가 담긴 이중창 파이오수의 꽃이 피면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다 부른 뒤 구스타프는 미에게 지금 상심해 있는 리자를 오스트리아로 탈출시킬 계획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구스타프도 중국을 떠날 생각입니다. 미미는 마음이 아프지만 리자를 위해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고 두 사람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미는 구스타프를 사랑하는데 리자가 얼마나 괴로운 오빠 때문에, 그러니까 오빠가 처인 상황 때문에 힘든지 아니까 혼자 보낼 수는 없고 구스타프랑 같이 떠나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미는.

구스타프, 리자 그리고 미세 사람은 베이징을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도 같이 가기로 마음을 먹었나 봐요. 하지만 이 계획은 발각되고 세 사람은 모두 붙잡힙니다. 수총 앞에 끌려와요. 리자는 수총에게 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이제는 고향이 저를 부릅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심정을 말합니다. 그러자 수총은 리자에게 당신을 잡지 않겠소 라고 말하고 구스타프에게 그녀를 오스트리아까지 잘 데려다 주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구스타프와 헤어져야 하는 미도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리자와 구스타프는 떠나고 수총과 여동생 미만 남습니다.

수총은 흐느끼는 미를 안아주며 울지 마라 누이여, 이것이 슬픈 운명. 넌 이것을 배워가야 해. 왜냐면 자신도 아프기 때문에 미에게 미리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벌어지는지.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그죠? 오페라가 끝납니다. Ever a smile, though our sorrow be great.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인태 오페라 극장, 오늘은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를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봐봐요. 우리나라에서도 양반과 평민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중국에서 한 나라를, 한 지역을 책임지는 귀족과, 그리고 뭐 저 유럽의 사람이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서곡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9월 13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엣토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고향
2: 특례시.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YTN
2: FM.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은 흐린 날씨였던 반면에 남부 지역은 가을볕이 내리쬐며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도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중부지방은 낮 기온도 오늘보다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소통이 원활하다 싶었는데 사고 때문에 다시 밀립니다.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이지만 차량 밀리고 있고요. 강건도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신내에서 하월고까지도 전 시간과 같은 구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휴게소,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서초, 신갈 부근 일대로는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았다면서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4: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5: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6: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5: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4: 국무위원은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여당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용 후보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5: 소수 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4: 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귀정이라면서도 용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물러났지만 좌파 카르텔은 여전하다며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인사검증이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청문회장에 서보지 못한 채 2차 개각 인사 중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일단 한시름을 덜었지만 남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용혜인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성평등부 장관 인선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이어서 용혜인 의원까지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를 박주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외연 확장이 꼽힙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 특히 여성과 청년의 마음을 얻어 지지율 반등을 노렸을 거란 해석입니다.
5: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성평등 후보자로 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7: 하지만 되려 2030을 중심으로 여론은 빠르게 돌아섰고 용 의원은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첫 성평등부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낙점했지만 고자진 갑질 논란 등으로 결국 낙마했습니다.
8: 아프기도 했고
6: 강선우는 지난해 7월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8: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7: 윤석열 정부로 시계를 돌려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후임으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파킹 의혹 등이 일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9: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6: 2023년 당시 이원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9: 공모의 정황입니다.

0: 아닙니다. 그 아니고요.
1: 김행 저는 당시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 없었다고 생각해요.
2: 박근혜 정부 때도 조윤선, 강은희 장관 등 주로 대통령 측근이 여가부 장관을 차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장관 인선 시 전문성을 가장 앞에 둬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정치공학적 판단을 내리다 악수를 도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YTN 박조훈입니다.
3: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야당의 공격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어서 모레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 법사위위원들은 지난 2022년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인물들과의 관계를 조사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정치 공작이라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 자체가 야당 인사 탄압 의도로 이뤄진 거였다며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5: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서마저
1: 서영교 법사위원장입니다.
5: 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집요함이 엿보입니다.
4: 불법 수사를 이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불법 유출한 수사 자료 녹취록을 짜깁기에 생중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아무도 모르던 김 후보자를 검찰이 왜 표적 수사하겠느냐며 반박하고는 이 대통령이 진짜 관련이 있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이
1: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6: 연루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저 한동훈에게 공익 제보해 주십시오.
4: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이제 인사 참사 끝판왕 김 후보자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가족조합, 위장전입, 음주운전까지 범죄 범벅 장관을 안 치려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하나뿐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7: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1: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인사를 안 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4: 김 후보자 가족조합이 경기 수원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에 부당한 감점을 주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수원시 내부 심사 과정에 대해 후보자와 그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미 수원시에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모레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수와 낙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한 의원이 자료를 확보한 경위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관련 수사 기록 유출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2년 전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시 검찰 수사팀의 기소 계획서를 공개하며 외압으로 인해 봐주기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6: 잘못된 처분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처분.
1: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6: 처분이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공익 제보를 받는 몇 가지 중요한 주체 중에 한 명이죠.
8: 여권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의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장 접수 엿새 만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9: 수사 실패로 끝난 사건에 기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1: 더불어민주당
9: 전직
1: 의원입니다.
9: 장관에게 상납한 전형적인 검찰 캐비넷 공작입니다.
8: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한 의원을 직접 불러 자료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할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수사도 맡은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서는 등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지난 11일 대학 수시 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원서 시스템 오류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구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서버 오류로

0: 수시 원서 접수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들,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1: 네, 교육부가 조금 전 발표한 구제 대책을 보면 서버 먹통 사태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원서 접수 서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부터 6시 20분까지 전산 장애를 겪었는데요. 이때 원서를 접수하려다가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 당초 서류를 넣으려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에 서류를 넣은 경우가 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학생들이 최대 1,200여 명 정도 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제 대상이 되려면 UA 어플라이 사이트에 전산 장애 시간대에 로그인이 되어 있었어야 하고 원서 작성과 저장 등의 진행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전형과 모집 단위 등 최종 원서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른 대학의 원서를 넣은 걸 구제받으려면 당초 마감이었던 11일 오후 6시까지 다른 대학에 원서를 넣었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애 발생 시간대에 원서 접수 진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제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수요일인 16일 오후 6시까지 UA 어플라이 홈페이지에 개설될 게시판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UA 어플라이와 대학은 신청자의 전산 기록을 확인한 뒤에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할 계획이며, 안내를 받은 경우엔 16일 밤 10시까지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서를 접수하려던 수험생 외에 다른 피해들은 아직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당시 서버가 먹통이 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1시간 뒤로 미뤘는데요. 일부 대학은 당초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기준 경쟁률을 공개했고, 6시가 넘어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이미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수시 원서를 넣을 때 막판 눈치 작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경우도 확인을 해서 불공정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2: Love,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TV로 방송되는 YTN 24를 YTN 라디오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베니스 영화제 관련 뉴스가 이어집니다.
0: 이창동 감독이 오아시스 이후 20여 년 만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다시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이 감독은 앞으로도 영화를 통해서 질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2: 은사자상 심사위원 대상은 이창동 감독입니다.
3: 이름이 호명되자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오고 이창동 감독이 영화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이 감독이 신작 가능한 사랑으로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은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에 이은 베니스 영화제의 핵심 작품상입니다. 이 감독이 베니스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건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받은 뒤 24년 만. 한국 영화가 베니스 심사위원 대상을 거머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감독은 수많은 사람의 기다림과 인내가 없었다면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며 제작사 넷플릭스와 스태프, 배우 등에게 수상의 공을 돌렸습니다.
4: 이 영화의 생명을 준 전도연,
2: 이창동 감독입니다.
4: 조인성, 조여정 이 네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3: 24년 만에 베니스가 다시 응답했지만 이창동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 노동이 사라져가는
2: 이창동 감독입니다.
4: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상을 주신 것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3: 가능한 사랑은 오는 23일 국내 일부 극장에서 먼저 개봉하고 11월 6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이창동 감독은 30년 가까이 평범한 이들의 삶을 비추면서 그 안에 새겨진 시대의 흔적을 쫓아왔습니다. 인간을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은 이창동 감독의 작품 세계를 강희경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5: 변해버린 고향에서 설 자리를 잃고 폭력의 세계로 흘러들어간 초록물고기의 막동. 순수했던 청년에서 현대사의 굴곡을 지나 폭력적이고 냉소적인 어른이 되어버린 박하사탕의 영호. 이창동 감독은 시대에 떠밀린 평범한 삶이 어떻게 조금씩 무너져가는지를 그려냈습니다.
6: 무거운 주제를
2: 1997년 당시 이창동 감독입니다.
6: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감동하고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5: 세상에서 밀려난 두 남녀에게 사랑이 가능한지 물었던 오아시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절망을 따라 상실과 믿음, 용서의 의미를 파고든 미량. 끔찍한 현실 앞에서도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는지 되물었던 시. 시대를 바라보던 질문은 인간의 마음 속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7: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2: 2010년 당시 이창동 감독입니다.
7: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 어떤 것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5: 버닝에서는 청춘의 막막함과 계층의 간극을 포착했고 8년 만에 신작 가능한 사랑에서는 서로 다른 두 부부의 삶을 교차시키며 계급과 욕망 그리고 사랑을 묻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스크린 속 얼굴이 달라져도 이창동의 카메라는 늘 흔들리고 상처 입은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2: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5: 고향 등일시
9: YTNS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체는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소식도 이어지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전시간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동호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날 때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도 성산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 으로 북단을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남단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현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지난 10일은 WHO가 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 자살률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보완해야 할 제도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서 오는 11월부터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또 SNS와 언론은 자살 관련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실종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른바 제주 괴담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택시를 탔다가 갈대밭에서 깨어났다는 이야기부터 과거 발생했던 범죄가 최근 사건처럼 다시 등장하면서 제주의 치안이 위험하다는 주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제주 괴담의 진실과 거짓,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온라인에는 뭐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 그만큼 유해 정보도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게 자살 유발 정보인데 최근 4년 사이 이 관련 정보가 4배 가까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2: 예, 저도 그 보도 봤는데요.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그 자살 유발 정보가 지금 이제 그 남겨지고 막 유통되고 그런 그 플랫폼이나 아니면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냥 뭐 커뮤니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자살 뭐 유발 정보라 그랬을 때 뭐 자살을 어떻게 하느냐라든가 아니면 도구라든가 아니면 뭐 모여서 어떻게 하자라든가 이런 좀 그 보기에도 그냥 뭐 바로 이렇게 끔찍함이 느껴지는 그런 정보들이었단 말이에요.

0: 말이에요.
1: 네.
0: 그리고 그 유통되는 뭔가 경로도 이렇게 좀 제한돼 있었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절대적인 어떤 그런 양이 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그게 이제 그네 배나 늘었다는 기사 저도 봤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심각해서 이제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좀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 이제 연구도 하고 좀 이제 뭐 시민운동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많이 이렇게 막 노력을 해주시면 뭔가 그 수치에서 이제 드러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수치의 이면도 조금 들여다볼 수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 양도 늘었지만 자살 유발 정보 자체도 늘었지만 자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다라는
0: 예,
1: 말씀해
0: 맞습니다.
1: 주셨습니다. 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예전에는 자살 카페가 대표적이었는데 뭐 지금은 SNS나 뭐 온라인 커뮤니티, 생성형 AI까지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는 10대 청소년이 AI와 대화를 나눈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자살 유발 정보가 퍼지는 방식도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0: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 보도 나온 거 보면 그 대표적인 이제 어떤 루트가 이제 그 X, 우리가 이제 트위터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크긴 한데, 그거
1: 그렇군요.
0: 말고도 이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AI가 됐든 커뮤니티가 됐든 전통적으로 그거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체크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그뭐 예전에는 그냥 뭐 뉴스라 그랬을 때 정식 뉴스 요거만 가지고 이제 정보를 저희가 접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뭐 이런 루트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1: 네.
0: 뭔가 이름이나 타이틀에 국한되지 않고 그 정보가 어디 있느냐만 좀 생각을 해서 꼼꼼하게 좀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 자살 유발 정보면 그뭐 온라인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오프라인에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뭐 서치 엔진 뭐 검색 엔진 이것부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뭐 인력도 들이고 그다음에 뭔가 그 AI가 이제 도입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AI에서 퍼지는 어떤 그런 나쁜 정보 이런 걸또 다시 또 AI 기술로 뭔가 좀 대처하는, 이게 뭐 끝까지 이게 소리 없는 전쟁 같지만 굉장히 필요한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자살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진 건가요?
0: 예, 그래서 그 이제 걱정되는 게뭐 해외 사례에서 뭐 이제 그 보도가 되긴 했는데,
1: 네.
0: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저도 한번 이렇게 그 시험 삼아 좀 이렇게 해봤는데, 그에 대한 준비도 저희들이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그 우리나라 대표적 포털이나 이런 데서 자살과 관련된 걸그 이렇게 쳐보면 이게 바로 그 뭔가 반작용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정보들이 도출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어떠어떠한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전화번호라든가 뭐
1: 네.
0: 이렇게 자동으로 좀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일부 AI에서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특히나 이제 뭐 청소년들이 좀 걱정인데,
1: 네.
0: 좀 젊은 세대는 AI가 이제 생성형 AI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검색 엔진처럼 막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
1: 네.
0: 다음에 뭔가 이렇게 그 대화 상대라든가, 약간 그 AI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그 뭔가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어른이 다르고 기성세대가 다르고 청소년이 다르고 미래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1: 네.
0: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 자살률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안을 좀그 준비도 하고 또 조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청소년 자살률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자살률이 좀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0: 예,
1: 짚어주시죠, 이
0: 맞습니다.
1: 내용. 네.
0: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근에 가장 심했던 게 2024년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10만 명당 한 29.1명 막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30명에 육박했던 거죠. 그럼 그 되게 위험한 겁니다. 보통
1: 네.
0: OECD 국가 평균이 10만 명당 한 10.3명 뭐요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충 잡아도 한 3배 정도 막 됐던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번 정부 들어서도 많은 노력이 좀 있었죠. 그래서 25년에도 약간 떨어지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된 거 보면 물론 이제 뭐 잠정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만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한 12.9% 상반기만 했을 때 그러니까 몇백 명이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서
1: 네.
0: 지금 줄어드는 어떤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에 의해서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뭔가 그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어디가 비었지라는 생각. 이걸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청소년 자살과 관련돼서는
1: 네.
0: 조금 지금 이렇게 더디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살 유발 정보군을 얘기하고 있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체적인 자살률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거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백 명이 줄었어요. 그 상반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나마 뭐 조금 줄긴 했지만 10만 명당 20명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거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계기를 맞았지만 지금 이제 요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그냥 제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자살률 제로 이게 뭐그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1: 네.
0: 계속 해야죠. 뭐.
1: 그럼요. 예. 네. 앞으로 자살률을 더 줄이려면 온라인 정보에 대한 관리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0: 예.
1: 지금까지는 이런 자살 유발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좀 짚어주시죠.
0: 보건복지부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 자살 예방 정책과라고 이제 자살 전담이 있잖아요. 자살 예방 전담. 네.
1: 전담
0: 곧 생기
1: 기관이죠.
0: 예. 전담 기관이 생긴 지가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게 이제 그 관리하는 직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모니터링 관리라 그랬을 때 뭔가 그 자살 보도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살 유발 정보라든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그 생명존중희망재단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그어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 자원봉사 분들이 계세요.
1: 네.
0: 그 지켜주민이라는 그런 분들인데 물론 이제 11월 달부터는 AI가 그걸 담당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인력난이나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과들을 좀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발견이 되면 그걸 어디다가 신고하고 그다음 신고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수치를 담아서 언론에 발표하고 막 이런 노력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뭐 너치가 돼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자살 유발 정보, 뭔가 규제, 통제, 관리 이런 차원으로 지금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1: 네.
0: 그뭐 앞으로 이제 AI 쓴다고 하니까
1: 네.
0: 조금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기대를 해봅니다.
1: AI를 동원을 하는 게올 11월부터죠.
0: 예, 맞습니다.
1: 네. 제도가 좀 많이 그래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뭐
0: 예.
1: 포털이나 SNS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살 유발 정보를 발견하면 직접 삭제, 차단하고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0: 예. 그 전에는 사실은 그 무슨 의무 부과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올렸다 그러면 이제 올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IP도 추적한다든가 굉장히 심각할 때는 112에다가 또 신고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쓰는 뭔가 플랫폼이라 그러면 사실 그 헤드쿼터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플랫폼에다가 우리가 국내법으로 이러이러한 게 조금 급하니까 이걸 해달라라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막 원만하게 잘안 지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명확한 국내법을 마련하기도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1: 네.
0: 이제 정부가 어쨌든 그 결심을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플랫폼에 책임을 지은 거예요. 했을 경우에는 그걸 바로 삭제를 해라. 그러고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삭제를 어떻게 했으며 어느 정도 퍼졌고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거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라 전자문서로 이거를 이제 그 법령화한 거죠. 그러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플랫폼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더디게 일을 하거나 그러지 못할 어떤 너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뭐 제가 좀 까탈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 네.
0: 그 약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발견되면이라고 써 있어요.
1: 네.
0: 근데 저는 그게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 그 얘기도 뭐냐면 그뭐 발견할 수 있도록 무슨 뭐 무슨 어떤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좀속 시원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1: 네.
0: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좀써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회사와 이렇게 뭔가 그 협의를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영리 추구 플러스 뭔가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이렇게 좀 마련을 해서 그쪽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어 가니까요. 그래서
1: 네.
0: 그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알고리즘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좀 생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조금 표해 봅니다.
1: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좀 우려가 되는 게 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했을 때는 그게 좀 속

0: 신뢰감 있게 뭐이 정보가 차단이 되고 삭제가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또 상당 부분을 플랫폼 사업자의 판단과 조치에 맡기는 구조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교수님께서는 보시나요?
1: 지금 이제 뭔가 그첫 발을 내디딘 것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것도 정부의 큰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외교 통상 이런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급하니까, 자살과 관련돼서 우리가 너무 급하니까 이제 결심을 해주신 건데, 너무 좋아요. 근데 방금 사회자님 예리하게 지적해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뭔가 플랫폼에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알고리즘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사한테 무슨 알고리즘이 어떤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일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온전히 다 공개하거나 뭐 이렇게 좀 알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이게 명백한 유해 정보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뭔가 안 퍼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좀 손봐달라라든가, 아니면 어떠어떠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면 이걸 좀 협의를 좀 해달라든가, 이런 노력?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내법에 이제 그 통신 품위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한 96년 막 이렇게 닷컴 나오고 이제 처음에 플랫폼 막 시작되고 그랬을 때 미국에서 사실 국내법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는 그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 책임질 뭐 이유가 그렇게 없다. 뭐 이렇게 하는 법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됐을 때그 법을 이제 그 들이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가야죠. 그리고 뭔가 처음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법을 시작했다는 건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저희가 이 자살 관련 보도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는데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집에서 OTT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자살 관련 뭐 그런 장면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1: 이게 이제 그 자살 보도 뭐 권고 기준, 그다음에 자살 예방 보도 준칙 4.1, 이거는 아마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뭔가 그 버전업이 됐고, 그다음에
0: 맞아요.
1: 그 이제 그 콘텐츠를 이제 만드는 분들이 이제 기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랑 1년에 한 번씩 꼭 만나서 세미나도 하고 같이 도와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제 영상 콘텐츠 가이드라인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게 왜 아무도 모를까 생각을 해보면 약간 반작용이 심했던 거예요. 자살
0: 어떤
1: 예방 보도
0: 작용?
1: 준칙이라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뭔가 지켜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언론인들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드라마와 관련된 건 약간 조금 얘기가 다른 거예요. 약간 뭐랄까 감성적이고 뭐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서 조금 더 뭔가 반작용이 거셌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저도 회의를 몇번 가봤는데. 그리고 뭔가 극중에 피중하다.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조항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극중 뭔가 전개에 필요하지 않을 경우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흐지부지되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참에 소위 말해서 비보도 콘텐츠 뭔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조금 새롭게 다듬어져서 좀그전 사회적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이 뭔가 보도에 뭔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OTT나 이런 컨텐츠에 영향을 받을까요?
0: 콘텐츠죠.
1: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이게 참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탄력성을 조금 가지면 어떨까? 이게 이제 급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양보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돼서 이 논의가 좀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바라봅니다.
0: 극중에 필요하지 않다면 이라는 전제가 참큰 걸림돌이 현장에서 작용하는 것 같은데, 끝으로 교수님께서는 자살 유족 아이들에게 기부도 하실 만큼 이쪽 이슈에 관심이 크시잖아요. 뭐 최근에 자살 예방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뭐큰 돈은 아니었고요. 사실 뭐
0: 아우,
1: 그
0: 훌륭한 일
1: 예, 그
0: 하셨습니다.
1: 유가족 얘기가 나서 그런데 유가족이 보통 이제 그뭐 통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일반인에 비해서 그 이제 그런 또 이제 그 자살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경험을 할 가능성이 7배, 8배 높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15년, 뭐 16년 동안 OECD 국가 자살률 1인데 보통 1년에 14,000명씩 돌아가신다고 생각해보면 14,000 곱하기 15, 16 해보면 사실 유가족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가족에 대한 약간 그 굉장히 전략적인 관리라든가 네. 이런 사안들도 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어디가 비었는지를 촘촘하게 따져보는 그런 전략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능률을 올리는 그런 그 국가 전략이 좀 되기를 바라봅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0: 지금까지 유현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0: 아이티엔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3: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7시 10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간입니다.
0: 네.
3: 모니터링 기간 중 가장 큰 화두는 지난달 30일에 이루어진 정부의 2차 개각에 이은 후보자 검증 논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 방송사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의 발언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또 그 프로그램에서 다른 패널이 한 부적절한 발언은 해당 패널의 방송 하차로까지 이어졌습니다.
0: 네, 장남한 여의도의 사전준비 방송 도중에 나온 발언이었죠.
3: 네, 공교롭게도 두 패널 모두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도 출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제가 된 발언은 뉴스 명당에서 다른 패널이 먼저 얘기한 내용이었는데요. 뉴스 명당에서 그 발언이 나왔을 당시에는 기사가 되지 않고
0: 네.
3: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온 같은 얘기는 그토록 화제가 된 건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0: 네.
3: 앞서 말한 논란의 발언은 JTBC 유튜브 프로그램 장르만 여의도에서 지난 4일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이 청와대 개각을 비판하며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한 말입니다. 김현기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청와대 실세라며 인사계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0: 네.
3: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유튜브 제작진과 서영주 소장은 사과와 해명을 했습니다.
0: 뉴스 명당에서는 언제 이런 비슷한 발언이 나왔나요?
3: 더 앞선 지난 1일 뉴스 명당의 요일 코너 인재 영입 위원당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가 모든 게 만사 현통,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한다고 오신받는 김현지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0: 네.
3: 발언 수위로만 보면 서정욱 변호사의 표현이 서영주 소장보다 더 세다고 느껴지는데요.
0: 네.
3: 그런데 이날 서정욱 변호사의 발언은 일절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뉴스 명당도 언론에서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프로그램의 인지도보다는 패널의 진정성을 두고 걸러진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0: 예.
3: 이날 서정욱 변호사는 2차 개각에 대해 개각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김용범이고 차관이 장관을 패싱하고 김용범한테 직접 가서 보고했다는 말도 파다하다며 앞으로 김용범 1급 체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0: 네.
3: 그러자 서정욱 변호사는 바로 말을 바꿔 김현지가 실세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말을 뒤집는 모습에 다른 패널도 허탈해했는데요. 이처럼 평소 패널이 대담해서 취하는 자세가 일관적이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어떤 중요한 말을 해도 가십으로만 넘기게 됩니다.
0: 네.
3: 재미도 중요하지만 방송의 진정성 면에서 패널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보수 성향 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가 말을 했을 때보다 같은 진보 진영의 패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파급력이 컸던 것도 같습니다. 전문가가 의견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것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3: 이와 반대로 방송에서 나온 말을 주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명당 인터뷰에 출연한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게 진행자가 한 질문인데요. 이날 진행자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 출입 기자에게 기사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심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저주성 발언을 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0: 네.
3: 이에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당황하며 농담이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진행자는 농담 아니었다며 기자들이 당황하고 불쾌했다고 덧붙입니다. 이게 인터뷰와 사전 협의된 질문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진행자의 경우 연찬회에 참석했던 기자에게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한 것이라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한 질문이 아니라 공론화하기 위해 던진 말이었습니다.
0: 네.
3: 실제로 다른 언론사에서 이 질문과 관련한 내용을 기사화하며 후속 취재로도 이어졌는데요. 이는 방송의 파급력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였습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0: 하셨군요.
1: 지난 1일 일부 뉴스 앞당 코너에 출연한 정윤경 시사저널 기자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의 장동혁 대표를 두고 뉴 장동혁이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0: 네.
1: 이 뉴 장동혁이라는 단어가 장윤경 기자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본인의 기사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며 관용어처럼 만들고 싶은 듯합니다. 또 지난 3일 뉴스와 땅에 출연한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정당 논란과 관련해 취재를 해보니까 당내에 형제자매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요. 진행자가 캐묻자 조금 다른 의미의 용해인 후보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다른 가족 정당, 보니까 여동생들도 있는 것 같고 라며 또 용 후보자의 가족은 아니라는 애매한 뉘앙스의 말을 덧붙입니다.
0: 네.
1: 지금 이 발언이 나온 지 10여 일이 지났는데 어느 곳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는데요. 대담 코너가 아닌 브리핑 코너에서는 객관적인 개요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0: 네. 뉴스 브리핑 코너는 기자의 사견이 들어가지 않은 객관적인 정보를 전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지적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0: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제주에서 경찰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했다가 뒤늦게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실종자가 잇따라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흉흉한 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주 괴담과 관련된 사실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제주에서 새벽에 택시를 탔다가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팩트체크해 주신다면요.
3: 현재로서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한 유튜버가 지인의 친구가 겪었다 이렇게 소개를 한 내용인데요. 당사자가 직접 제시한 증언이나 사건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7일 설명자료를 내고 112 신고 내역과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등을 확인했지만 보도 내용과 일치하는 신고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3: 해당 유튜버는 논란이 일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언급한 사건들은 최근 일어난 것이 아니다. 세계 어느 도시든 밤, 술은 위험하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안전하게 여행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0: 네. 제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휴대전화 충전기 선으로 목이 졸린 사건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가요? 사실인지요?
3: 이 사건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다만 이 발생일이 10년 전인 2016년 8월입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새벽 4시쯤에 제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32살 남성이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로 20대 여성의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행인이 남성을 제압했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0: 네.
3: 이 사건은 당시 기사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해당 화장실에 비상대를 설치했다 이런 후속 보도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과 안전시설 부강 자체를 허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0: 네.
3: 이 문제는 이 발생 시점을 생략하면 독자들이 10년 전 사건을 가지고 최근에 연속적인 범죄 발생으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0: 네, 10년 전 일어난 범죄 사건까지 최근 일처럼 이렇게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무비자로 들어온 중국인이 금은방을 털고 비행기로 도주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3: 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다만 뭐 입국 체류 경위와 다른 사건의 검거 결과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도 최근 일어난 일은 아니고 2024년 5월 7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0: 네.
3: 새벽에 제주시 연동 금은방에서 약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은 40대 중국인이 그날 상하이행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은 무비자로 입국한 뒤에 불법 체류 중이었고 범행 전에 자진 출국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밤늦게 관

0: 관광객으로 입국해서 몇 시간 만에 금은방을 털고 새벽에 첫 비행기로 떠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완전히 사실과 달라지게 되는 거죠.
1: 네.
0: 이 사건과 별도로 작년 10월에는 중국인 3명이 제주시 노용동 금은방에서 약 1,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제주공항에서 모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건을 묶어서 범인들이 전부 출국해서 사라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좀 사실과 다른 일이죠.
1: 네. 제주의 치안 상황을 비판하면서 제주도의 범죄율이 전국 1위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팩트체크 해주실까요?
0: 네, 2024년 시도별 전체 범죄 발생률을 기준으로 보면은 맞는 말인데요. 국가데이터처가 올해 3월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 지표 원문을 확인해 보면 2024년에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4,540건 정도로 범죄 발생률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은 3,343건 정도가 되고요. 흔히 보도되는 제주 4,540건, 전국 3,443건은 이 데이터를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발표된 이 범죄 발생률의 기준 연도는 2024년입니다.
1: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제주도에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다 보니 범죄율도 높게 나타나는 어떤 통계적 착시로 봐야 할지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0: 네,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지만 또 그것만으로 높은 범죄율이 전부 설명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제주에서 발생한 범죄에는 방문객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 사건도 포함이 되는데요. 반면에 이 지역 인구를 분모로 하는 통계는 방문객의 체류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민과 관광객의 피해 위험을 평가하려면 실제로 이 체류 인구와 체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다고 연간 관광객 수를 주민 수에 그대로 더해서 계산하면 되지 않느냐, 이건 약간의 통계적인 기법과 벗어나는 문제 제기이고요. 며칠 방문한 사람과 1년 내내 거주한 사람의 노출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간 비교를 하려면 다른 지역에도 같은 보전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공식 통계에서 제주의 2024년 인구 10만 명당 강도 발생률은 2.1건이고 전국 0.9건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제주가 84건 정도, 전국은 70건 정도가 나오고 폭행 상해는 제주가 395건, 전국은 한 270건 정도가 나옵니다. 전체 범죄율 1위를 곧바로 가장 위험한 여행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리고
1: 네.
0: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것을 전부 관광지의 특성이 특성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도 너무 일반화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정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과장된 뉴스와 이런저런 가짜 뉴스, 또 과거 범죄 사건까지 떠돌면서 제주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졌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제주를 조롱하는 멸칭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우리가 치안에 대해서 경찰이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거나 아니면 치안에 구멍을 노출했다거나 이러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데,
1: 네.
0: 이 지역 비하는 사건과 무관한 주민 전체를 범죄와 연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겠죠.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제주와 캄보디아를 결합한 멸칭이 사용됐고, 경찰이 해외 장기 밀매 조직과 연결됐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루머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건 확인된 범죄 사실에 대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특정 국적자의 범죄 사례만으로 그 국적 사람 전체나 아니면 제주 주민 전체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요.
1: 네.
0: 물론 이런 비하를 비판한다고 경찰의 잘못까지 덮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1: 네.
0: 실종신고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사건 처리와 관리 감독 책임은 계속 검증이 돼야 할 사안입니다.
1: 네. 비판과 지역 비하는 구분을 해야겠죠. 또 이런 이야기들을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퍼다 나르는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시죠.
0: 네, 이번 보도에서는 이 전원, 카더라식 이 전원을 검증하기보다는 자극적인 장면을 앞세운 문제가 언론 보도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지난 6일 뉴스원은 유튜버의 전원을 소개하면서 제목에 택시 기사가 갈대숲으로 납치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는 같은 날 뉴스원 보도를 인용하면서 섬뜩한 공포 이런 걸 강조했고요.
1: 네.
0: 근데 이 기사들에서는 택시 사건의 당사자 취재나 뭐 신고 기록 확인 결과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튜버가 이러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마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요.
1: 네.
0: 이런 보도 구조는 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에 언론의 신뢰성을 잘못 덜씌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요. 언론은 사건 발생일과 검거 여부를 밝히고 그리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해들은 주장을 구분해서 보도해야 됩니다.
1: 네.
0: 제목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건을 뭐 늪치 이런 식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제주 범죄와 관련한 루머와 팩트들 선정수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 밤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 선에 머물며 종일 선선했고요.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돌며 다소 더웠습니다. 월요일 내일부터는 중부지방도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도 벌어지겠는데요. 아침과 밤에는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감기에 걸리기 쉬운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가 예상이 되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부산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 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정체가 남아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주요 고속도로들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오후 내내 이어졌는데요. 현재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양재에서 반포 사이 정체가 남아있고요. 반대편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서초, 신갈 부근 일대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균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았다며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4: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5: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4: 국무위원은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여당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용 후보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5: 소수 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0: 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귀정이라면서도 용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물러났지만 좌파 카르텔은 여전하다며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인사검증이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야당을 공세해 여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청문회장에 서보지 못한 채 2차 개각 인사 중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일단 한시름을 덜었지만 남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 소식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민선 과정에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청와대는 용의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회견을 열기 이틀 전인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용 후보자가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 10일 비례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없고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며 회견까지 열어 비판이 커졌지만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3: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 수석 대변인입니다.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은 지금까지의 청와대 입장이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2: 청문회 전 지명 철회한 전례가 없고 용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이 아닌 만큼 청와대가 사전에 거취 압박을 할 수 없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 결단을 내렸고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청와대도 용 후보자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용 후보자 논란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온 상황을 고려하면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한 주체인 여당에 청와대 역시 우려를 전달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향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 지명에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후임 인사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4: 청와대는 용 후보자 사퇴로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됐지만 나머지 후보자들도 논란이 없지 않은 터라 청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용 전 후보자는 임명될 경우 첫 90년대생 장관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결국 낙마했는데요. 용혜인 의원이 걸어온 길을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1990년생인 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의원이 처음 이름을 알린 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행진을 제안했고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6: 저희가 들고 있던 거는 국화꽃 한 송이와
7: 지난 2015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입니다.
6: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행이 이루어졌습니다.
5: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용 의원은 노동당 등 진보 정당에서 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기본소득 정치연대 대표를 지냈고 지난 2020년엔 기본소득당을 창당해 초대 대표에 올랐습니다. 30대인 용 의원은 벌써 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4년 잇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을 통해 배지를 달았고 매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020년엔 더불어시민당, 2024년엔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겁니다.
6: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7: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용혜인 당선자입니다.
6: 만들어냈습니다.
5: 용 의원은 그런데도 청문회 준비 과정 내내 관례를 깨고 장관직과 비례대표를 겸임하겠다고 강조해왔고 여론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끝내 민주당에서조차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용 의원은 첫 90년대생 장관을 눈앞에 두고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이렇듯 용혜인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성평등 가족부 장관 인선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이어 용혜인 의원까지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를 박조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외연 확장이 꼽힙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 특히 여성과 청년의 마음을 얻어 지지율 반등을 노렸을 거란 해석입니다.
2: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3: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2: DJP
3: 장관
2: 연합 이후 첫
3: 후보자입니다.
2: 번째 사례입니다.
1: 하지만 되려 2030을 중심으로 여론은 빠르게 돌아섰고 용 의원은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첫 성평등부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낙점했지만 고자질 갑질 논란 등으로 결국 낙마했습니다.
4: 아프기도 했고
3: 지난해 7월 강선우
4: 한편으로는
3: 당시 여가부 장관
4: 감사한
3: 후보자입니다.
4: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1: 윤석열 정부로 시계를 돌려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후임으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파킹 의혹 등이 일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5: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사주겠다라고 굳은
3: 2023년
5: 약속을
3: 당시
5: 받았다는 거,
3: 이완택
5: 이건
3: 더불어민주당
5: 공무의
3: 의원입니다.
5: 정황입니다.
6: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3: 김행 당시 여가부
6: 저는 지금
3: 장관
6: 생각해도 그
3: 후보자입니다.
6: 방법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1: 박근혜 정부 때도 조윤선, 강은희 장관 등 주로 대통령 측근이 여가부 장관을 차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장관 인선 시 전문성을 가장 앞에 둬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정치공학적 판단을 내리다 악수를 도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YTN 박조훈입니다.
0: 용혜인 후보자 사퇴로 야당의 공격은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절대 사퇴를 외치고 있어 모레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 2022년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인물들과의 관계를 조사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정치 공작이라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 자체가 야당 인사 탄압 의도로 이뤄진 거였다며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8: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서마저
3: 서영교
8: 야당 대표
3: 법사위원장입니다.
8: 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집요함이 엿보입니다.
7: 불법 수사를 이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불법 유출한 수사 자료 녹취록을 짜깁기에 생중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아무도 모르던 김 후보자를 검찰이 왜 표적 수사하겠느냐며 반박하고는 이 대통령이 진짜 관련이 있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오빠
3: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9: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저 한동훈에게 공익 제보해 주십시오.
7: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이제 인사 참사 끝판왕 김 후보자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가족조합, 위장전입, 음주운전까지 범죄 범벅 장관을 앉히려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하나뿐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10: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3: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인사를 앉히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7: 김 후보자 가족조합이 경기 수원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에 부당한 감점을 주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수원시 내부 심사 과정에 대해 후보자와 그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미 수원시에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11: 여야는 모레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수와 낙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한 의원이 자료를 확보한 경위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관련 수사 기록 유출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2년 전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

0: 인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시 검찰 수사팀의 기소 계획서를 공개하며 외압으로 인해 봐주기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 잘못된 처분이에요, 분명히.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 봐준 처분이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공익 제보를 받는 몇 가지 중요한 주체 중에 한 명이죠.
0: 여권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의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장 접수 엿새 만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3: 수사 실패로 끝난 사건에
2: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빼돌려
3: 전직 장관에게 상납한 전형적인 검찰 캐비넷 공작입니다.
0: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한 의원을 직접 불러 자료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할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수사도 맡은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섰는 등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수년간 7천만 원을 지급해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오늘 이 후보자 측이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장기간 공실이던 업체에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돈을 송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또 이 후보자 측이 컨설팅 업체로부터 세부 활동별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부풀려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설명 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업체 소재지가 아닌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검토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컨설턴트는 이 후보자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20년부터 선거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부수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공수처와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막판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논란이 됐던 공소청 내 사법통제부는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을 향해서도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5: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3주 만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 신뢰도 반전이 이루어지도록 민생개혁에 전력 투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 자료 폭로를 정조준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변했습니다.
6: 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철저하게 파헤쳐서 정치검찰 종식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5: 청와대와 정부도 민심 앞에 겸손하겠다고 나란히 고개를 숙이며 다음 달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예산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7: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2: 국무총리입니다.
7: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할 일은 더 분명하게 하고
8: 두 기관이 출범
2: 창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8: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시스템 등 재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5: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소청 직지안을 손보기로 했는데 특히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심사하는 조직 이름은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법통제부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민주당 강경파의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을 향해서는 제주 실종 사건 부실 처리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보다도 강한 경찰개혁을 예고하며 부실수사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9: 경찰개혁이 적당히 이용호
2: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9: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다. 떠밀려서 개혁하면 경찰이 밀려날 것이다.
5: 당정은 이밖에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의 2배가 넘는

0: 1,930억 원을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투입하고 성수품 18만 5천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특례시.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YTN is FM.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고요.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30도 선으로 눈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아침과 밤에는 20도를 밑돌며 서늘하겠는데요.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사고 때문에 다시 밀리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창동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월계 1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 데는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전 시간과 같은 구간 정체가 꾸준합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모두 강서 쪽으로 비슷하게 밀리는데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모두 앞에 15km 구간 차간거리를 좁히고 있고 반대편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서초까지 시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9월 13일 일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마무리되는 일요일 밤, 지난 이틀의 시간이 아쉬워지기 마련이죠. 그 아쉬움을 달래줄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물에 익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셀린 디온이 부릅니다. That's the way it is.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셀린 디온의 That's the way it is 함께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변함없이 자정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주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 애청자 가족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궁금합니다. 또 어떤 노래 같이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2000년대에 출시된 셀린디온의 노래로 출발을 해봤는데 비슷한 시기에 참 좋은 노래들이 많이 우리 곁으로 찾아왔죠. 팝으로 두곡더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What a Girl Wants 이어서 로비 윌리엄스가 불러요. Angels까지 만나고 올게요.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교육부는 수시 접수 마감 직전에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원서 접수를 마치지 못한 학생이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정된다며 내일부터 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정한 구제 신청 대상은 당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원래 희망하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수험생들입니다. 다만 사이트가 먹통이 된 시간대에 원서를 작성하거나 저장하는 등의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먼저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를 마친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모집 단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제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UA 어플라이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가능하고 개별 안내받은 구제 대상자는 16일 밤 10시까지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국내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갚지 않아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대규모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승소했고 소송 비용도 환수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준 법무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20분쯤 인천 주안동에 있는 14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24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1층 주차장

주차장에 있던 차량 한 대와 건물 일부가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620번님 오늘도 고마워요 라고 문자로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말 저녁 시간대마다 늘 찾아와 주시고 또 문자로 함께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8920번님 오늘 낮잠도 자고 푹 쉬었는데 늦은 저녁 먹으려고 햄버거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8920번님 저랑 오늘 통하셨는데요. 저도 제작진들이랑 같이 저녁밥으로 햄버거 먹었습니다. 이렇게 또 주말 저녁 시간대에 치팅데이 삼아서 평소에 먹지 못했던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입에서 당기는 음식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평소에는 아, 나 식단 관리해야지, 몸매 좀 챙겨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제했던 그런 음식들 주말 되면 또 평소보다 더 입에서 당기기 마련인데 뭐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만 지금 밤 9시 30분이 넘었습니다. 소화를 잘 시키고 주무셔야 또 더부룩한 상태로 잠드시면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저희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쭉 이어지잖아요. 저희 라디오 들으시면서 소화 충분히 시키시고 푹 주무신 다음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가뿐하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엔 신청곡들로 꾸며 볼게요. 먼저 S010109님의 신청곡 포레스텔라의 멀어지지 말아주세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고종서님의 신청곡입니다. 이 계절에 듣기 좋은 노래죠. 뱅크 가을의 전설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건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민생과 실용, 확장의 당정 기조를 일관되게 실현해 국민 신뢰도의 반전이 이루어지도록 겸허하고 성실하게 전력 투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무총리 서울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 1년 과제였던 회복과 성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국정 전환기에 지지율 조정과 개각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부터는 성장근을 해소와 품격사회 추진 등 성장과 공존의 병행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김승원 후보자가 연루된 임상시험 승인 노비 의혹을 표적 수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김 후보자는 인지도조차 없는 인물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당시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사람인데 검찰이 왜 표적 수사를 했겠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 초기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했다는 주장도 금시초문이라면서 민주당 서영교, 김의겸 의원을 향해 아는 게 있다면 자신에게 공익 제보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중국 티베트 고원의 고온 현상이 미국 서부 지역의 폭우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UCLA 쉐융캉 교수와 중국과학원 리첸 부 연구원 등 연구진은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티베트 고원의 초겨울 고온과 미국 캘리포니아 폭우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티베트 고원의 고온이 로키 산맥으로 이어지는 파동열을 바꿔 태평양 북동부와 미 서부 해안의 대기강에 영향을 미치고 로스비 파동 붕괴를 촉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윤한의 Love in Time, 페퍼톤스 Love and Peace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S FM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하늘은 종일 흐렸는데요. 내일은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드러나겠고요. 전국의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 광주와 대구도 18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로 예년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광주와 대구는 30도로 남부지방은 다소 덥겠습니다. 갈수록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밤시간 계속해서 교통흐름은 좋아지고 있는데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 정릉터널을 지난 지점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이 남아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정체가 모두 풀렸는데요. 다만 인천 쪽으로 문막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 확인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가는데 이제는 청주휴게소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사이로 3km 구간 정체만이 남아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당에서 결단을 요구받아 장관직 수행이 어렵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8: 민주당은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이

0: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사퇴를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용 후보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미 투자 협상이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며 이번 주 타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한도는 당초 합의한 2천억 달러를 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감독은 영화 오아시스 이후 24년 만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두 번째로 권위 있는 상을 들어올렸습니다.
1: 글로벌 AI 업체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AI가 스스로 진화해서 인간 통제를 벗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0: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았다며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3: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4: 용인
3: 고려하여
4: 성평등가족부
3: 후보자가
4: 장관 후보자입니다.
3: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2: 국무위원은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여당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용 후보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3: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4: 후보자입니다.
3: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2: 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귀정이라면서도 용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물러났지만 좌파 카르텔은 여전하다며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인사검증이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야당을 공세해 여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청문회장에 서보지 못한 채 2차 개각 인사 중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일단 한시름을 덜었지만 남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공지를 통해 용 후보자가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됐더라면 첫 90년대생 장관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0: 하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결국 낙마했는데요. 용혜인 의원이 걸어온 길을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1990년생인 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의원이 처음 이름을 알린 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행진을 제안했고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6: 저희가 들고 있던 거는
4: 2015년 당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입니다.
6: 한 장씩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행이 이루어졌습니다.
5: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용 의원은 노동당 등 진보 정당에서 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기본소득 정치연대 대표를 지냈고 지난 2020년엔 기본소득당을 창당해 초대 대표에 올랐습니다. 30대인 용 의원은 벌써 재선

0: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4년 잇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을 통해 배지를 달았고 매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020년엔 더불어시민당, 2024년엔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겁니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 2024년 당시 용해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자입니다.
1: 성공적으로 그 연합정치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0: 용 의원은 그런데도 청문회 준비 과정 내내 관례를 깨고 장관직과 비례대표를 겸임하겠다고 강조해왔고 여론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끝내 민주당에서조차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용 의원은 첫 90년대생 장관을 눈앞에 두고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야당의 공격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4: 여당은 절대 사실을 외치고 있어 모레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 2022년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인물들과의 관계를 조사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정치 공작이라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 자체가 야당 인사 탄압 의도로 이뤄진 거였다며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6: 아무런 관련성이
2: 서영교
6: 없는
2: 법사위원장입니다.
6: 야당 대표 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집요함이 엿보입니다.
5: 불법 수사를 이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불법 유출한 수사 자료 녹취록을 짜깁기에 생중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아무도 모르던 김 후보자를 검찰이 왜 표적 수사하겠느냐며 반박하고는 이 대통령이 진짜 관련이 있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오빠 도장동이
2: 무소속 의원입니다.
7: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저 한동훈에게 공익 제보해 주십시오.
5: 국민의힘은 용해인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이제 인사참사 끝판왕 김 후보자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가족조합, 위장전입, 음주운전까지 범죄 범벅 장관을 안치려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하나뿐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8: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과
2: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8: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5: 김 후보자 가족조합이 경기 수원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에 부당한 감점을 주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수원시 내부 심사 과정에 대해 후보자와 그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미 수원시에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모레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수와 낙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공수처와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막판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논란이 됐던 공소청 내 사법통제부는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을 향해서도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9: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3주 만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 신뢰도 반전이 이루어지도록 민생개혁에 전력 투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 자료 폭로를 정조준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변했습니다.
10: 한동훈 게이트로 비유하고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0: 철저하게 파헤쳐서 정치검찰 중식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9: 청와대와 정부도 민심 앞에 겸손하겠다고 나란히 고개를 숙이며 다음 달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예산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1: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2: 한성숙 국무총리입니다.
11: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할 일은 더 분명하게 하고
12: 두 기관이 출범 첫날부터
2: 강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12: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시스템 등 재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9: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소청 직제안을 손보기로 했는데 특히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심사하는 조직 이름은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법통제부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

0: 하는 우회로가 될수 있다는 민주당 강경파의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을 향해서는 제주 실종 사건 부실 처리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보다도 강한 경찰 개혁을 예고하며 부실 수사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1: 경찰 개혁이 적당히 이루어지고
2: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 않겠다. 떠밀려서 개혁하면 경찰이 밀려날 것이다.
0: 당정은 이밖에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1930억 원을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투입하고 성수품 18만 5천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대미 투자 막판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합의에 근접하긴 했지만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주에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 타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4: 대미 투자 막판 협상을 위해 지난 10일 미국으로 향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으로 많은 쟁점에 대해 합의에 근접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5: 아직 많은 쟁점들에 대해서
2: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5: 근접한 건 사실이고요. 아직 몇 가지 이슈는 좀 남아있습니다.
4: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 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미 투자금액 가운데 미국 조선업 투자금을 제외한 2천억 달러의 사용처를 두고 한미 양국이 협상을 이어왔는데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김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5: 협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2: 김 장관 장관입니다.
5: 뭐 발표드리기는 최종 나오면 그때 보시죠. 아직
4: 또 다른 대미 투자 후보로 1,300km가 넘는 가스관을 깔아야 해 경제성 논란이 제기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답변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투자 한도가 2천억 달러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원래 당초 미국 합의한 대로 그렇게 지켜질 것입니다.
2: 김정관 장관입니다.
5: 뭐 그걸 초과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측의 합의 사항입니다.
4: 김 장관은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며 내부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초 다시 한번 화상회의로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주 안에 최종 타결이 되면 내용 발표도 이어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끝나면 이란 전쟁이 끝날 거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전쟁이 임기 말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천문학적인 방어 비용과 전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강도 장기전 대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7: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들이 2029년 임기 끝까지 이란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을 백악관에서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이란이 악용할 수 있는 인위적 시간표를 밝히지 않은 채 이번 사태를 공식적인 전쟁으로 규정하는 것도 꺼리고 있습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겐 대수롭지 않은 작은 군사적 충돌일 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7: 실제로 펜타곤은 기한 없는 중동 내 방공부대 배치 연장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제3해병원정대 배치와 전투비행대 순환 배치도 준비하며 군사력을 장기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공격받은 상선은 이미 70척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 해군은 첨단 군용기 운용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전력을 재배치했습니다. 기존의 야간 분산 방어에서 벗어나 9월 초부터는 하루 두 차례 특정 시간대에만 유조선 운항을 권고하며 방어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이 적어도 2027년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8: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 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에너지 분석기관 연구원입니다.
7: 문제는 해상 봉쇄가 길어질수록 이란이 걸프국가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등 영내 불안정이 가중될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중동으로 미군 전력이 장기 고립 증원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적 낙관론과는

0: 달리 실무부처는 2029년 임기 말까지 내다보는 소모전 체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전력 한계 속에서 미국이 중동 통제력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인도네시아에선 승객 24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해 1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거센 파도에 전복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악천후에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2: 구명보트를 타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들. 근처를 지나던 어선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3: 한 명씩 올라와요. 차례대로 한 명씩.
2: 보트도 없이 간신히 물 위로 얼굴만 내놓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3: 자, 손, 사다리 잡아줘요. 위로, 사다리 위를 잡아요.
2: 인도네시아 자바해에서 여객선이 침몰한 건 이른 새벽 시간. 선장은 조난 신호를 보내기 전 3m가 넘는 파도가 친다며 기상 악화를 무전으로 전했고 그 뒤로 교신이 끊겼습니다. 당국은 지금까지 100명 넘게 구조했지만 더 많은 승객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악천후로 사망자가 더늘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3: 정오까지 현장 대응팀에 의해 여러 승객이 성공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반자를 마신 수색 구조청장입니다.
2: 필리핀에선 지난 9일 발생한 여객선 화재 사망자 수가 76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안 경비대가 여객선 내부에 진입해 불에 탄 시신 40여 구를 추가로 수습한 겁니다. 당국은 선박 화재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선장이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며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체는 빠르게 풀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교통흐름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사고와 작업 때문에 다시금 밀리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 서초나들목을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뒤쪽으로 잠원 부근부터 반포 부근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8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외 구간에서는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수월한 흐름을 보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정체가 모두 풀렸습니다. 서울 쪽이나 양양 쪽으로 양방면 소통이 원활하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도 양방면 소통은 원활한데 다만 서울 쪽으로 부안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내부순환로가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현재 정릉램프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차단되어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홍지문 터널 나오면서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깊어가는 일요일 밤. 이번 시간은 토니 베넷과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Who can I turn to?

FM 94.5MHz 밤 10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토니 베넷과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Who Can I Turn To 듣고 왔습니다. 아,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재즈한 노래를 들으면서 방송 시작하니까 왠지 노래를 들으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바에 앉아서 술을 한잔 들이키면서 이좀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선곡이었네요. 자, 이렇게 좋은 음악들 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깊어가는 가을밤에 어울리는 노래들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팝으로 분위기 이어가 볼게요.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켈빈 해리스의 This is what you came fo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비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캔디.

Calvin Harris, This is what you came for. 이어서 Robbie Williams의 Candy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민생과 실용, 확장의 당정 기조를 일관되게 실현해 국민 신뢰도에 반전이 이루어지도록 겸허하고 성실하게 전력 투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무총리 서울 공간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 1년 과제였던 회복과 성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국정 전환기에 지지율 조정과 개각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부터는 성장 그늘 해소와 품격 사회 추진 등 성장과 공존의 병행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후보직을 사퇴한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세와 관련해서는 불법 유출 사건이 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파헤쳐 정치검찰 종식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혁신당은 지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김 대표의 발언은 조국혁신당의 경쟁력이 약하니까 머리 숙이고 들어오면 바다는 주겠다라는 취지로 읽힌다며 모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과 대선 과정에서 어깨를 걸고 싸웠던 우당을 향해 그런 표현을 써야 하냐며 앞으로도 혁신당은 신장식 대표를 필두로 계속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안을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외 협력망을 통해 추가 피해 차단에 나섰습니다. 박미 시민은 구글과 문제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 긴급 심의와 함께 국제기구와의 정보 공유 등 다각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미 시민은 지난 26일 사태를 확인한 뒤 성평등 가족부와 함께 구글과 문제 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고 긴급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838번님, 안녕하세요. 주말 저녁 늦이 막히 여유롭게 라디오 들으면서 마무리해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휘성의 1년이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주말 저녁에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면서 뭔가 지난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 아, 사실 또 한 주가 시작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라디오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온다면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일이 없겠죠. 또 내가 잘 모르는 노래 중에서도 이 노래 뭐지? 너무 좋은데?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나만의 플레이리스트에 노래를 하나 추가해서 듣게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0838번님 여유롭게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 맞이하시라고 저희가 이 노래 신청곡 준비해 놓겠습니다. 8920번님, 이태원 아나운서 햄버거 소화시키려고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정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소화 잘 시키시고 숙면 취하셔야 되는데 혹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금방 소화돼서 출출하다고 또 밤참을 드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아,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은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안에 다 신청곡을 띄워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노래들은 엄선해서 바로바로 또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 이제 편성표에 넣어뒀는데요. 이번에 신청곡 두 곡 띄워드리고 돌아와서 뉴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746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조시 그로반의 You Raise Me Up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0838번님의 신청곡 휘성 1년이면까지 만나고 올게요.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차례라며 부정청탁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았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공소 취소라며 장관에 임명하고 싶다면 먼저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SNS에서 이재명 정권이 용해인 후보자를 정리하면서 정작 핵심인 김 후보자는 임명하려고 한다며 꼬리는 자르고 몸통은 지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음 차례는 기득권 카르텔과 불법 의혹 정점에 서 있는 김 후보자라며 이제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단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한 의원이 공익 제보를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며 도대체 누구로부터 방대한 수사 기록을 받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과거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수사팀의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 서학개미는 이달 들어 순매도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주식을 64억 589만 달러 매수하고 65억 3,690만 달러 매도에 1억 3,101만 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환율 하락에도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고유가 여파 등 대외 환경에서 비롯한 불확실성이 매도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 10시 4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0120번님, 어느덧 반소매 입고 다니던 날들은 가고 긴 소매 옷을 입게 됐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뉴스 앤 뮤직 함께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9월이 되자마자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내일은 아침 기온이 서울은 18도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전국 곳곳이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인플루엔자, 코로나 극성이라고 하니까 이럴 때 모두의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One More Chance의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커피소년 겨울이 봄에게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볕이 내리쬐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가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광주와 대구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 정체가 심하다 싶으실 텐데요. 작업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성수동 쪽으로 정릉터널부터 정릉램프까지 1, 2차로 2개 차로를 막고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1개 차로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뒤쪽으로 홍제램프부터 작업 지점까지 시속 10에서 2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전 구간 수월한데 성수대교 진안 지점 3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 서초나 대목을 못 간 지점 1차로 추돌 사고 때문에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또 다른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올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함도와 사도광산 약속도 안 지키고 있어 강제동원 역사 문제가 또다시 한일 두 나라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2: 지난 2024년 7월 일제의 강제동원의 역사를 간직한 사도광산이 우여곡절 끝에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도 찬성했는데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강제동원을 포함한 역사 전체를 반드시 현장에 반영하라는 요구였습니다.

0: 일본이 원하는 것만 소개를 하지 말고
1: 이호령
0: 그동안에
1: 한국
0: 우리가
1: 국방연구원
0: 강제징용 노동력들을 여기에서
1: 안보전략센터장입니다.
0: 얼마만큼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그 역사 부분도 다 소개를 해라 해서 그런 부분이 합의가 돼서
2: 추도식도 매년 함께 열기로 약속했지만 등재 이후 일본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누가 참석할지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추도사에 사과를 넣어달라는 우리 측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유족이 빠진 채 진행된 반쪽 추도식에선 예상대로 강제 노역이나 사죄 표현은 없었습니다.
1: 선조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돌아가신 모든 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쿠이나 아키코 일본 외무성 정무관입니다.
2: 올해도 역시 반쪽 추도식이 열렸는데 조선인 강제 노동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달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후속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채택했는데도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보면 강제노동이라든가 강제동원과 같은 문구는 일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입니다.
2: 그런데 일본 정부가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아시오 광산을 세계유산에 올리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도치기현 니코시에 있는 구리광산인데 태평양 전쟁 당시 2,400명이 넘는 조선인이 강제로 동원됐습니다. 주로 위험한 작업에 투입됐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시오 광산에서 숨진 조선인 수가 73명에 달하고 여기에는 한 살이 안된 유아도 22명 포함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관건은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얼마나 충실히 다루느냐일 건데, 교도통신은 이미 현지 전시에서도 강제동원 역사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네스코 산하기구도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최근 광산 일대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만 되면 강제 노역 역사를 알리겠다고 한 일본 정부의 약속. 군함도는 벌써 10년이 넘었고 사도광산은 3년째가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3: 이번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고 카트만두의 수용시설에 살고 있는 네팔 이재민들을 YTN 취재팀이 만나고 왔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2차 긴급구호대는 홍수 피해 지역 쪽으로 이동하며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신호 기자입니다.
4: 카트만두 시내에 있는 한 불교 사원입니다. 이재민들이 잘때쓸 매트며 이불이 천정까지 쌓여 있습니다. 계단에는 같은 동네 주민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가방과 공책을 담은 구호 물품을 나눠주자 아이들이 달려와 줄을 섭니다. 네팔과 티베트 국경 마을 샤브루베시 주민 수백 명이 19일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여기 사원에 사는 동안은 그나마 괜찮지만 앞으로 여기에서 나가게 되면 힘들 겁니다. 잠자리도 없고요. 샤브르베시 주민입니다.
4: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 출발 지점인 이 마을에서는 집을 포함해 건물 4분의 3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 밭에 옥수수와 메밀을 심었는데 홍수에 다 쓸려갔습니다. 올해는 전부 못 쓰게 돼버렸어요. 샤브르베시 주민입니다.
4: 카트만두 최대 대학병원에는 홍수 피해 직후 환자 83명이 이송됐는데 13명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의사에게 지금 남아있는 환자 상태를 묻자 상당수가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실종자의 얼굴 사진과 인적 사항이 가득 적힌 전단지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기다리는 가족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단지들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팔에 파견된 정부 두 번째 긴급구호대는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팔 현지의 의료 구호 전문가들을 만나서 사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5: 현재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게
1: 김병철
5: 됩니다.
1: 글로벌 협력
5: 의료 지원
1: 의사입니다.
5: 측면에서는 현재 저희 대한민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도울 수 있는지 그런 방향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될것 같습니다.
4: 2차 긴급구호대 의료팀은 의료용품을 싣고 홍수 피해 지역인 누아코트의 병원을 향해 출발했는데 다리가 끊겨서 중간에 하루를 숙박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팔

0: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1: 네팔 대천사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벌어진 재난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홍수뿐 아니라 가뭄과 기근 등의 재앙이 복합적으로 찾아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2: 급격히 녹아내린 빙하와 토속류가 함께 몰아친 대홍수. 이 재앙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원의 빙하는 건기에 물을 공급하는 천연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돼 빙하 부피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드는 순간 하류로 흐르는 물이 뚝 끊기는 물 최저점 현상이 나타납니다. 빙하가 작아져서 강을 채울 만큼의 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빙하는 대기 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빛 반사판 역할을 하던 하얀 빙하가 줄면 북극 온도가 올라가 적도와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낙차가 없고 평평하면 물이 잔잔해지는 것처럼 지구 상공을 빠르게 돌던 제트 기류는 느려집니다. 뜨겁고 건조한 고기압이 이동하지 않고 대륙 위에 정체해 가뭄은 더욱 극심해집니다.
3: 이미 전 세계 토지의 40%가 황폐화했습니다. 가뭄은 기후변화와 맞물려 찾아오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지역들까지 더 빈번하고 강력하며 장기화하는 추세입니다. 유엔 산업화 방지협약 사무총장입니다.
2: 이처럼 지구의 수자원 시스템이 망가지면 토지는 황폐화하고 흙과 모래가 날리는 사막화 현상이 심화합니다.
3: 토양 건강과 수자원 공급 및 수자원 시스템의 건강성이 우리 모두의 식량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세계 자연기금 식량 농업 부문 담당입니다.
2: 2000년 이후 알프스 등 주요 산악 빙하의 40%가 사라졌습니다. 대홍수에 이은 가뭄과 기근, 사막화 등의 재앙이 그만큼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1: 무한 경쟁을 벌이던 글로벌 AI 업계 수장들이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며 일제히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픈 AI가 올해 추진하던 기업 공개 계획을 전격 연기한 가운데 엔트로픽과 XAI 등 주요 기업 수장들도 공동 규제와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AI 통제 상실이라는 위기감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인공지능 업계의 무한 질주 레이스에 중대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미 경제지 포천과의 인터뷰에서 안전과 정렬 과제를 먼저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예정됐던 기업 공개, 즉 IPO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AI 모델이 스스로 성능을 높이는 재귀적 자기 개선 단계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통제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앞서 엔트로픽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도 AI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픈 AI 미공개 모델이 테스트 중 외부 플랫폼을 무단 해킹한 사건을 언급하며 통제 상실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3: 대비가 너무 늦으면 결국 엉뚱한 세력이 기술을 장악하게 되고 사고가 터질 확률은 더 높아질 겁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입니다.
4: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 데미스 허사비스 등 주요 빅테크 수장들도 일제히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과도한 규제를 반대하던 이들이 한 목소리로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업계에서는 내부 연구원들의 잇따른 폭로와 사퇴 속에 인류 파멸론까지 거론되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상원을 중심으로 재앙적 위험을 막기 위한 초당적 규제 입법까지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발적인 속도 조절을 넘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3: 가장 큰 우려는 인간에 의한 오용과 AI가 스스로 통제력을 잃고 폭주하는 상황입니다. 경고는 이미 충분하죠. 리처드 클라크 전 백악관 대테러 자문관입니다.
4: 빅테크가 통제 불능의 위험을 인정하고 빗장을 푼 가운데 향후 글로벌 AI 규제 주도권을 주기 위한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TV로 방송되는 뉴스와

0: 저희들을 YTN 라디오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베니스 영화제 관련 뉴스가 이어집니다.
1: 이창동 감독이 오아시스 이후 20여 년 만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다시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이 감독은 앞으로도 영화를 통해 질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0: 은 사자상 심사위원 대상은 이창동 감독입니다.
2: 이름이 호명되자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오고 이창동 감독이 영화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이 감독이 신작 가능한 사랑으로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은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에 이은 베니스 영화제의 핵심 작품상입니다. 이 감독이 베니스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건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받은 뒤 24년 만. 한국 영화가 베니스 심사위원 대상을 거머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감독은 수많은 사람의 기다림과 인내가 없었다면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며 제작사 넷플릭스와 스태프, 배우 등에게 수상의 공을 돌렸습니다.
3: 이 영화의 생명을 준 전도연,
0: 이창동 감독입니다.
3: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이 네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2: 24년 만에 베니스가 다시 응답했지만 이창동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0: 이창동 감독입니다.
3: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상을 주신 것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2: 가능한 사랑은 오는 23일 국내 일부 극장에서 먼저 개봉하고 11월 6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우리 영화는 그동안 주요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아왔습니다. 이번 이창동 감독의 수상으로 한국 영화는 세계 무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어서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2002년 임권택 감독은 취화선으로 한국인 최초로 칸 감독상을 거머쥐었고 넉 달 뒤 이창동 감독도 오아시스로 우리 감독으로는 처음 베니스 감독상을 품었습니다.
5: 이런
0: 2002년 당시 이창동 감독입니다.
5: 같이 일한 분들한테 돌리고 싶습니다.
4: 한국 영화의 세계 무대 약진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2년 후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로 칸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6: 제가 만든 영화들
0: 2004년 당시 박찬욱 감독입니다.
6: 굉장히 염세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염세주의자로서 한마디 하자면 아 이제 내 인생에는 내리막길만 남았구나.
4: 2010년엔 이창동 감독이 시로 칸에서 각본상을 받았고 2년 뒤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한국 영화 최초로 베니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품었습니다. 2019년엔 한국 영화사에 또 하나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미국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등 4관왕에 올랐습니다.
7: 이 스토리가 가진 되게 우스꽝스럽고 코미디적인
0: 면도 있지만 봉준호 감독입니다.
7: 무격차의 현대 사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또 씁쓸하고 쓰라린 면도 있습니다.
4: 2022년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으로 칸 감독상을 받으며 깐느 박의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4년 만에 다시 베니스 영화제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이창동 감독. 거듭된 도전으로 존재감을 키워온 한국 영화는 이번 수상으로 다시 한번 그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1: 이창동 감독은 30년 가까이 평범한 이들의 삶을 비추며 그 안에 새겨진 시대의 흔적을 좇아왔습니다. 인간을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은 이창동 감독의 작품 세계를 강혜경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8: 변해버린 고향에서 설 자리를 잃고 폭력의 세계로 흘러들어간 초록물고기의 막동. 순수했던 청년에서 현대사의 굴곡을 지나 폭력적이고 냉소적인 어른이 되어버린 박하사탕의 영호. 이창동 감독은 시대에 떠밀린 평범한 삶이 어떻게 조금씩 무너져가는지를 그려냈습니다.
0: 1997년 당시 이창동 감독입니다.
9: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감동하고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8: 세상에서 밀려난 두 남녀에게 사랑이 가능한지 물었던 오아시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절망을 따라 상실과 믿음, 용서의 의미를 파고든 미량. 끔찍한 현실 앞에서도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는지 되물었던 시. 시대를 바라보던 질문은 인간의 마음속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0: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0: 2010년 당시 이창동 감독입니다.
10: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 어떤 것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8: 버닝에서는 청춘의 막막함과 계층의 간극을 포착했고 8년 만에 신작 가능한 사랑에서는 서로 다른 두 부부의 삶을 교차시키며 계급과 욕망 그리고 사랑을 묻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스크린 속 얼굴이 달라져도 이창동의 카메라는 늘 흔들리고 상처 입은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1: 전북 부안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숨지고 7살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20대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오승훈 기자입니다.
12: 아파트 3층에서 시커먼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릅니다. 곧이어 시뻘건 불길이 집안을 모두 뒤덮습니다. 새벽 1시쯤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 안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7살 아들은 팔과 등 부위에 화상을 입은 상태로 아파트 화단에서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직후 아들은 곧바로 베란다로 뛰어내렸지만 엄마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화재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장 안이 모두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8시쯤 전북 남원시 어현동에 있는 목재펠릭 생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안에 있던 작업자 17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남구 문현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10분쯤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두 대와 진화대원 80여 명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5: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0: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R. 켈리의 목소리로

FM 94.5MHz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은 R. 켈리의 I Wish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 마지막 시간대 뉴스 앤 뮤직 지금 막 출발했고요. 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세요. 노래 세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8920번님의 신청곡이에요. MC 더 맥스 사랑의 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팝두곡 준비했습니다. Backstreet Boys의 Shape of My Heart, Leanne Rimes가 불러요. Can't Fight the Moonlight까지 만나볼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와 관련해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효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공지를 통해 용 후보자가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의 자진 사퇴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도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용 후보자에게 두 번 공천을 준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용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결단 요구는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며 공천 검증 실패이자 청와대의 인사 참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증에 실패한 청와대 인사 라인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시 접수 마감 직전에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원서 접수를 마치지 못한 학생이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정된다며 내일부터 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정한 구제 신청 대상은 당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원래 희망하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수험생들입니다. 다만 사이트가 먹통이 된 시간대에 원서를 작성하거나 저장하는 등의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40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뉴스 앤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은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36년 전 인권 변호사 길을 시작했을 때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질주하는 2026년의 이재명이나 업강부약 대동세상을 위한 꿈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다만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는 최근 같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 자신을 향해 제기되는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차례라며 부정청탁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았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공소 취소라며 장관에 임명하고 싶다면 먼저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계는 그제 내부망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경기 북부지역 경찰서 소속 30대 남성 경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쯤 내부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소녀시대 첫눈에 박정현 윈터키스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말 오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8: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9: 조직 이름은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법통제부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민주당 강경파의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을 향해서는 제주 실종사건 부실처리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보다도 강한 경찰개혁을 예고하며 부실수사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10: 경찰개혁이 적당히 이루어지고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다. 떠밀려서 개혁하면 경찰이 밀려날 것이다.
9: 당정은 이밖에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1930억 원을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투입하고 성수품 18만 5천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1: 대미 투자 막판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합의에 근접하긴 했지만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주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 타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대미 투자 막판 협상을 위해 지난 10일 미국으로 향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으로 많은 쟁점에 대해 합의에 근접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아직 많은 쟁점들에 대해서 협상에 근접한 건 사실이고요. 아직 몇 가지 이슈는 좀 남아 있습니다.
1: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 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미 투자 금액 가운데 미국 조선업 투자금을 제외한 2,000억 달러의 사용처를 두고 한미 양국이 협상을 이어왔는데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김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2: 협탑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발표 드리기는 최종 나오면 그때 보시죠. 아직.
1: 또 다른 대미 투자 후보로 1,300km가 넘는 가스관을 깔아야 해 경제성 논란이 제기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답변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투자 한도가 2천억 달러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원래 당초 미국 합의한 대로 그렇게 지켜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그걸 초과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측의 합의 사항입니다.
1: 김 장관은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며 내부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초 다시 한번 화상회의로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주 안에 최종 타결이 되면 내용 발표도 이어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 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펜스타 아크로호가 북극해를 통과해 22일 만에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 시각으로 어제 오후 6시쯤 펜스타 아크로호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부산에서 출항한 지 22일 만입니다. 펜스타 아크로호는 유럽 물류 관문으로 불리는 로테르담에서 화물 일부를 하역 선적한 뒤 오는 16일 폴란드를 거쳐 다음 달 12일쯤 부산항으로 되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번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고 카트만두의 수용시설에 살고 있는 네팔 이재민들을 YTN 취재팀이 만나고 왔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2차 긴급구호대는 홍수 피해 지역 쪽으로 이동하며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신호 기자입니다.
3: 카트만두 시내에 있는 한 불교 사원입니다. 이재민들이 잘 때 쓸 매트며 이불이 천정까지 쌓여 있습니다. 계단에는 같은 동네 주민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가방과 공책을 담은 구호 물품을 나눠주자 아이들이 달려와 줄을 섭니다. 네팔과 티베트 국경 마을 샤브루베시 주민 수백 명이 19일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 출발 지점인 이 마을에서는 집을 포함해 건물 4분의 3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트만두 최대 대학병원에는 홍수 피해 직후 환자 83명이 이송됐는데 13명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의사에게 지금 남아있는 환자 상태를 묻자 상당수가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실종자의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이 가득 적힌 전단지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기다리는 가족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단지들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팔에 파견된 정부 두 번째 긴급구호대는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팔 현지의 의료 구호 전문가들을 만나서 사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4: 현재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우리 의료 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저희 대한민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도울 수 있는지 그런 방향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3: 2차 긴급구호대 의료팀은 의료용품을 싣고 홍수 피해 지역인 누아코트의 병원을 향해 출발했는데 다리가 끊겨서 중간에 하루를 숙박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0: 지난 11일 수시 마감 직전 발생한 원서 시스템 오류와 관련해 교육부가 구제책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전산장애로 원서 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생 1,200여 명이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0: 제주시 원서 마감을 10분 앞두고 발생한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됐습니다. 원서를 접수하려다가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 불가피하게 원래 접수하려던 대학이 아닌 곳에 원서를 넣은 경우가 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학생들이 최대 1,200여 명 정도 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제 대상이 되려면 전산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수 대행 사이트에 로그인돼 있어야 하고 원서 작성과 저장 등의 진행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전형과 모집 단위 등 최종 원서 정보도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다른 대학이 원서 넣은 걸 구제받으려면 당초 마감이었던 11일 오후 6시까지 타 대학에 접수했어야 합니다. 구제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UA 어플라이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자 전산 기록 확인 뒤 개별 연락을 받은 경우 16일 밤 10시까지 대학의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학이 기존 마감 시각인 11일 저녁 6시에 맞춰 공개한 경쟁률 정보를 보고 뒤늦게 원서를 넣은 경우 등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수시 원서를 넣을 때 막판 눈치 작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교육부는 해당 사례를 확인해 불공정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3: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어둠 속 starlight 너로 인해 나의 하나뿐인 별자리가 완성되어 가길 바래 불안해하지만 난 너를 보고 있어 같이 있던 밤 기억하고 있어 낯선 길을 걸을 땐 고개를 들어 저 별을 바라봐
1: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았다며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8: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7: 국무위원은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여당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용 후보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8: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7: 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귀정이라면서도 용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물러났지만 좌파 카르텔은 여전하다며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인사검증이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마저

0: 등을 돌리면서 청문회장에 서보지 못한 채 2차 개각 인사 중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일단 한시름을 덜었지만 남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소식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임 인선 과정에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회견을 열기 이틀 전인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용 후보자가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 10일 비례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없고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며 회견까지 열어 비판이 커졌지만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3: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은 지금까지의 청와대 입장이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2: 청문회 전 지명 철회한 전례가 없고 용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이 아닌 만큼 청와대가 사전에 거취 압박을 할 수 없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 결단을 내렸고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청와대도 용 후보자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용 후보자 논란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온 상황을 고려하면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한 주체인 여당에 청와대 역시 우려를 전달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향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 지명에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후임 인사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사태로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됐지만 나머지 후보자들도 논란이 없지 않은 터라 청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용해인 의원은 의원 겸직과 가족 정당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으며 공정성 문제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4: 첫 90년대생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하지만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선언하며 공정이라는 화두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며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부터 진땀을 뺐습니다.
5: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 특히 용 후보자와 뜻을 같이 했던 여성 청년계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급기야 진보 성향 청년 정당 당원들이 출근하는 용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6: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겸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용해인은 사퇴하라.
4: 용 후보자의 답은 오로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것뿐이었고 야당에서는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가 기본소득당 당직을 맡은 배우자의 급여를 위해서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은 채 의혹만 증폭되자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7: 저의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6억입니다. 평균 250만 원 수준입니다.
4: 해명 뒤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용 후보자는 여론의 벽에 부딪히며 지명 2주 만에 스스로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용해인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성평등 가족부 장관 인선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이어 용해인 의원까지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를 박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을 지명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외연 확장이 꼽힙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 특히 여성과 청년의 마음을 얻어 지지율 반등을 노렸을 거란 해석입니다.
7: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4: 하지만 되려 2030을 중심으로 여론은 빠르게 돌아섰고 용 의원은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첫 성평등부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낙점했지만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결국 낙마했습니다.
3: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4: 윤석열 정부로 시계를 돌려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후임으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파킹 의혹 등이 일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8: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사주겠다라고 구두 약속을 받았다는 거. 이건 공모의 정황입니다.
9: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4: 박근혜 정부 때도 조윤선, 강은희 장관 등 주로 대통령 측근이 여가부 장관을 차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장관 인선 시 전문성을 가장 앞에 둬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정치공학적 판단을 내리다 악수를 도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1: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세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겸직 논란과 가족 정당 의혹 등이 불거진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민주당에서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국무위원직을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소식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임 인선 과정에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7: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회견을 열기 이틀 전인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용 후보자가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 10일 비례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없고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며 회견까지 열어 비판이 커졌지만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8: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은 지금까지의 청와대 입장이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7: 청문회 전 지명 철회한 전례가 없고 용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이 아닌 만큼 청와대가 사전에 거취 압박을 할 수 없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 결단을 내렸고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청와대도 용 후보자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용 후보자 논란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온 상황을 고려하면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한 주체인 여당에 청와대 역시 우려를 전달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향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 지명에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후임 인사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사퇴로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됐지만 나머지 후보자들도 논란이 없지 않은 터라 청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6: 용해인 의원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의원 겸직과 가족 정당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으며 공정성 문제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송소영 기자입니다.
9: 첫 90년대생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하지만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선언하며 공정이라는 화두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며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부터 진땀을 뺐습니다.
10: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9: 특히 용 후보자와 뜻을 같이 했던 여성 청년계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급기야 진보 성향 청년 정당 당원들이 출근하는 용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1: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겸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12: 사퇴하십시오.
11: 용인은 사퇴하라.
9: 용 후보자의 답은 오로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것뿐이었고 야당에서는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가 기본소득당 당직을 맡은 배우자의 급여를 위해서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은 채 의혹만 증폭되자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3: 저의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6억입니다. 평균 250만 원 수준입니다.
9: 해명 뒤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용 후보자는 여론의 벽에 부딪히며 지명 2주 만에 스스로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6: 용혜인 전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될 경우 첫 90년대생 장관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결국 낙마했는데요. 용혜인 의원이 걸어온 길을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4: 1990년생인 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의원이 처음 이름을 알린 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행진을 제안했고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15: 저희가 들고 있던 거는 국화꽃 한 송이와 뭐 종이로 된 피켓 한 장씩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행이 이루어졌습니다.
14: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용 의원은 노동당 등 진보 정당에서 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기본소득 정치연대 대표를 지냈고 지난 2020년엔 기본소득당을 창당해 초대 대표에 올랐습니다. 30대인 용 의원은 벌써 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4년 잇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민주당 주도의 위성 정당을 통해 배지를 달았고 매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020년엔 더불어시민당, 2024년엔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겁니다.
15: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연합정치를 열어내고자 앞장섰고 성공적으로 그 연합정치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14: 용 의원은 그런데도 청문회 준비 과정 내내 관례를 깨고 장관직과 비례대표를 겸임하겠다고 강조해왔고 여론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끝내 민주당에서조차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용 의원은 첫 90년대생 장관을 눈앞에 두고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6: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야당의 공격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절대사수를 외치고 있어 내일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6: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 법사위위원들은 지난 2022년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인물들과의 관계를 조사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정치 공작이라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 자체가 야당 인사 탄압 의도로 이뤄진 거였다며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17: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서마저

0: 야당 대표 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집요함이 엿보입니다.
1: 불법 수사를 이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불법 유출한 수사 자료 녹취록을 짜깁기에 생중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아무도 모르던 김 후보자를 검찰이 왜 표적 수사하겠느냐며 반박하고는 이 대통령이 진짜 관련이 있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오빠 독약 로비에 연루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저 한동훈에게 공익 제보해 주십시오.
1: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이제 인사참사 끝판왕 김 후보자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가족조합, 위장전입, 음주운전까지 범죄 범벅 장관을 안치려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하나뿐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3: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인사를 안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1: 김 후보자 가족조합이 경기 수원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에 부당한 감점을 주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수원시 내부 심사 과정에 대해 후보자와 그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미 수원시에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김수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수와 낙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용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았다며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용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5: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4: 국무위원은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여당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용 후보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5: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4: 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귀정이라면서도 용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물러났지만 좌파 카르텔은 여전하다며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인사검증이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야당을 공세해 여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청문회장에 서보지 못한 채 2차 개각 인사 중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일단 한시름을 덜었지만 남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청와대는 용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소식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임 인선 과정에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청와대는 용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회견을 열기 이틀 전인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용 후보자가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 10일 비례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없고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며 회견까지 열어 비판이 커졌지만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7: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은 지금까지의 청와대 입장이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6: 청문회 전 지명 철회한 전례가 없고 용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이 아닌 만큼 청와대가 사전에 거취 압박을 할 수 없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 결단을 내렸고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청와대도 용 후보자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용 후보자 논란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온 상황을 고려하면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한 주체인 여당에 청와대 역시 우려를 전달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향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 지명에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후임 인사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사퇴로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됐지만 나머지 후보자들도 논란이 없지 않은 터라 청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용혜인 의원은 의원 겸직과 가족정당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으며 공정성 문제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8: 첫 90년대생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하지만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선언하며 공정이라는 화두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며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부터 진땀을 뺐습니다.
9: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 특히 용 후보자와 뜻을 같이 했던 여성 청년계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급기야 진보 성향 청년 정당 당원들이 출근하는 용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0: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겸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11: 사퇴하십시오.
10: 용혜인은 사퇴하라.
8: 용 후보자의 답은 오로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것뿐이었고 야당에서는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가 기본소득당 당직을 맡은 배우자의 급여를 위해서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은 채 의혹만 증폭되자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2: 저의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6억입니다. 평균 250만 원 수준입니다.
8: 해명 뒤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용 후보자는 여론의 벽에 부딪히며 지명 2주 만에 스스로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3: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야당의 공격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절대사수를 외치고 있어서 내일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3: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 2022년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인물들과의 관계를 조사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정치 공작이라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 자체가 야당 인사 탄압 의도로 이뤄진 거였다며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14: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서마저 야당 대표 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집요함이 엿보입니다.
13: 불법 수사를 이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불법 유출한 수사 자료 녹취록을 짜깁기에 생중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아무도 모르던 김 후보자를 검찰이 왜 표적 수사하겠느냐며 반박하고는 이 대통령이 진짜 관련이 있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15: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오빠 독약 로비에 연루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저 한동훈에게 공익 제보해 주십시오.
13: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이제 인사참사 끝판왕 김 후보자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가족조합, 위장전입, 음주운전까지 범죄 범벅 장관을 앉히려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하나뿐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16: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인사를 앉히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13: 김 후보자 가족조합이 경기 수원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에 부당한 감점을 주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수원시 내부 심사 과정에 대해 후보자와 그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미 수원시에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수와 낙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배우한예지입니다금융생활어떻게하고계세요
3: 고수익에원금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여러분위기따라간다면여러분의위기도따라옵니다분위기아닌내계획대로살펴보고준비하는안전한금융생활확인할수록안전해집니다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한국의뉴스채널 YTN 뉴스 FM 에서4시를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7: 뉴스케어4시뉴스시작합니다
6: 용혜인의원이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직에서스스로물러났습니다
7: 용후보자는민주당으로부터거취결단요구를받았다며장관직수행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판단했다고밝혔습니다이현정기자의보도입니다
8: 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지명14일만에자진사퇴했습니다용후보자는긴급기자회견에서민주당측으로부터거취를결단해달라는의사를전달받았다고배경을밝혔습니다
9: 국민적공감대가넓지못한상황을고려하여후보자가결단해달라는의사를전달받았습니다장관후보직을오늘로써내려놓고자합니다
8: 국무위원은국회협력을이끌어내야하는만큼여당이우려를표하는상황에서장관직수행은어렵다고판단했다는설명입니다용후보자는기대에부응하지못해송구하다면서도자신과가족을둘러싼의혹들에대해선억울한심정을내비치기도했습니다
9: 소수정당의어려운형편을조롱하고폄하하는국민의힘의원들의행태와반론권조차보장하지않은일부언론들의악의적인왜곡보도가
8: 민주당김태선당대표비서실장은비례대표겸직문제가국민적눈높이와정서에부합하지못한면이있다며김민석대표의자진사퇴권유를용후보자에게전달했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사필귀정이라면서도용후보자사퇴로끝날일이아니라며공세수위를높였습니다장동혁대표는용후보자가물러났지만좌파카르텔은여전하다며그실체를파헤쳐야한다고주장했고정점식원내대표역시청와대인사검증이무너졌다며이재명대통령이사과해야한다고비판했습니다용후보자는야당의공세에여당마저등을돌리면서청문회장에서보지못한채2차개각인사중첫낙마사례가됐습니다본격적인인사청문회를앞두고민주당은일단한시름을덜었지만남은인선을둘러싼정치권충돌은계속되고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6: 청와대는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의자진사퇴소식에결정을존중한다고밝혔습니다
7: 후임인선과정에선국민눈높이에부합하도록만전을기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서정인용기자입니다
10: 청와대는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자진사퇴회견을열기이틀전인지난11일까지만해도인사청문회를지켜봐야한다고못박았습니다용후보자가그보다하루전인지난10일비례의원직과장관직겸직이법적으로문제없고조속히인사청문회를열어달라며회견까지열어비판이커졌지만입장을유지한겁니다
11: 후보자가국민께설명드릴기회를가져야한다제공되어야한다라는입장은지금까지의청와대입장이고지금도변함은없습니다
10: 청문회전지명철회한전례가없고용후보자가민주당소속이아닌만큼청와대가사전에거취압박을할수없기때문아니냐는해석이뒤따랐습니다하지만결국용후보자본인이자진사퇴결단을내렸고한시간이채되지않아 청와대도 용 후보자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용 후보자 논란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온 상황을 고려하면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한 주체인 여당에 청와대 역시 우려를 전달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향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 지명에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후임 인사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사태로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됐지만 나머지 후보자들도 논란이 없지 않은 터라 청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6: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14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7: 의원 겸직과 가족정당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으며 공정성 문제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송소영 기자입니다.
12: 첫 90년대생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하지만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선언하며 공정이라는 화두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며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부터 진땀을 뺐습니다.
13: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2: 특히 용 후보자와 뜻을 같이 했던 여성 청년계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급기야 진보 성향 청년 정당 당원들이 출근하는 용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4: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겸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15: 사퇴하십시오.
14: 용혜인은 사퇴하라.
12: 용 후보자의 답은 오로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것뿐이었고 야당에서는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가 기본소득당 당직을 맡은 배우자의 급여를 위해서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은 채 의혹만 증폭되자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3: 저의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6억입니다. 평균 250만 원 수준입니다.
12: 해명 뒤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용 후보자는 여론의 벽에 부딪히며 지명 2주 만에 스스로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6: 용혜인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7: 강선우 의원에 이어 용혜인 의원까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를 박주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외연 확장이 꼽힙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 특히 여성과 청년의 마음을 얻어 지지율 반등을 노렸을 거란 해석입니다.
13: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12: 하지만 되려 2030을 중심으로 여론은 빠르게 돌아섰고 용 의원은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첫 성평등부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낙점했지만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결국 낙마했습니다.
16: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12: 윤석열 정부로 시계를 돌려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후임으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파킹 의혹 등이 일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17: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사주겠다라고 구두 약속을 받았다는 거, 이건 공모의 정황입니다.
18: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12: 박근혜 정부 때도 조윤선, 강은희 장관 등 주로 대통령 측근이 여가부 장관을 차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장관 인선 시 전문성을 가장 앞에 둬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정치공학적 판단을 내리다 악수를 도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YTN 박종훈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14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1: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았다며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3: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4: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2: 국무위원은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여당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용 후보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4: 소수정당의
3: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4: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2: 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귀정이라면서도 용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물러났지만 좌파 카르텔은 여전하다며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인사검증이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야당을 공세해 여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청문회장에 서보지 못한 채 2차 개각 인사 중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일단 한시름을 덜었지만 남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용해인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였었죠.
1: 의원 겸직과 가족정당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으며 공정성 문제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첫 90년대생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하지만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선언하며 공정이라는 화두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며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부터 진땀을 뺐습니다.
6: 여러 의견들이 있고
3: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6: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 특히 용 후보자와 뜻을 같이 했던 여성 청년계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급기야 진보 성향 청년 정당 당원들이 출근하는 용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7: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3: 미래당 당원입니다.
7: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겸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8: 사퇴하십시오.
7: 용해인은 사퇴하라.
5: 용 후보자의 답은 오로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것뿐이었고 야당에서는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가 기본소득당 당직을 맡은 배우자의 급여를 위해서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은 채 의혹만 증폭되자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6: 저의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6월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6억입니다. 평균 250만 원 수준입니다.
5: 해명 뒤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용 후보자는 여론의 벽에 부딪히며 지명

0: 2주 만에 스스로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소식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2: 후에 민선 과정에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회견을 열기 이틀 전인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용 후보자가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 10일 비례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없고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며 회견까지 열어 비판이 커졌지만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4: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5: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4: 라는 입장은 지금까지의 청와대 입장이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3: 청문회 전 지명 철회한 전례가 없고 용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이 아닌 만큼 청와대가 사전에 거취 압박을 할 수 없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 결단을 내렸고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청와대도 용 후보자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용 후보자 논란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온 상황을 고려하면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한 주체인 여당에 청와대 역시 우려를 전달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향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 지명에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후임 인사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사퇴로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됐지만 나머지 후보자들도 논란이 없지 않은 터라 청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용해인 후보자의 사퇴로 야당의 공격은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2: 여당은 절대사수를 외치고 있어 내일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 2022년 검찰이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인물들과의 관계를 조사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정치 공작이라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 자체가 야당 인사 탄압 의도로 이뤄진 거였다며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7: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5: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7: 야당 대표 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집요함이 엿보입니다.
6: 불법 수사를 이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불법 유출한 수사 자료 녹취록을 짜깁기에 생중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아무도 모르던 김 후보자를 검찰이 왜 표적 수사하겠느냐며 반박하고는 이 대통령이 진짜 관련이 있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5: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8: 연루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저 한동훈에게 공익 제보해 주십시오.
6: 국민의힘은 용해인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이제 인사참사 끝판왕 김 후보자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가족조합, 위장전입, 음주운전까지 범죄 범벅 장관을 앉히려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하나뿐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9: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인사를 앉히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6: 김 후보자 가족조합이 경기 수원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에 부당한 감점을 주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수원시 내부 심사 과정에 대해 후보자와 그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미 수원시에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수와 낙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수년간 7천만 원을 지급해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이 후보자 측이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장기간 공실이던 업체에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돈을 송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또 이 후보자 측이 컨설팅 업체로부터 세부

0: 활동별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부풀려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이에 대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설명 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업체 소재지가 아닌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검토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컨설턴트는 이 후보자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20년부터 선거와 의정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부수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대미 투자 막판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합의에 근접하긴 했지만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 김 장관은 이번 주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 타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대미 투자 막판 협상을 위해 지난 10일 미국으로 향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으로 많은 쟁점에 대해 합의에 근접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아직 많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4: 근접한 건 사실이고요. 아직 몇 가지 이슈는 좀 남아 있습니다.
2: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 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미 투자 금액 가운데 미국 조선업 투자금을 제외한 2,000억 달러의 사용처를 두고 한미 양국이 협상을 이어왔는데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김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4: 타협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3: 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4: 발표드리기는 최종 나오면 그때 보시죠. 아직
2: 또 다른 대미 투자 후보로 1,300km가 넘는 가스관을 깔아야 해 경제성 논란이 제기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답변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투자 한도가 2천억 달러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원래 당초 미국 합의한 대로 그렇게 지켜질 것입니다.
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4: 초과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측의 합의 사항입니다.
2: 김 장관은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며 내부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초 다시 한번 화상회의로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주 안에 최종 타결이 되면 내용 발표도 이어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희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900억 원보다 2배 이상 규모의 1930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등 19대 성수품 18만 5천 톤을 공급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선다고 덧붙였습니다.
1: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출 제한과 규제 지역 확대 등 관련 대책이 이미 시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도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 가격은 과거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20년 6월부터 85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역대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올해 9월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83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던 설과 추석 연휴를 합산하면 지난해 1월 셋째 주부터 사실상 86주 연속 상승한 셈입니다. 특히 이 시기 동안 누적 상승률은 17%에 달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상승률 7.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집값 상승세는 서울 외곽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면서 주택담보대출 6억 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5억 이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문제는 대출 제한과 규제 지역 확대, 세제 개편안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이미 나왔다는 점입니다.
6: 정부가 사실상 내놓을 수 있는 정책
3: 김계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
6: 전세가 계속 불안하고 서울 외곽의 중저가 지역의 수요들이 움직이면서 상승세가 계속되면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죠.
5: 추가적인 정책 도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해답은 공급뿐이지만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고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600억 원대 국제 투자 분쟁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중국인 투자자 민 씨는 지난 2007년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3,800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민 씨 측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해 민 씨 소유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민 씨는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민 씨는 은행의 주식 매각과 한국의 사법 절차 등이 한중 투자 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0년 8월 국제 투자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국내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갚지 않아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대규모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승소했고 소송 비용도 환수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준 법무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수시 마감 직전 발생한 원서 시스템 오류와 관련해 교육부가 구제책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전산장애로 원서 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생 1,200여 명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7: 수시 원서 마감을 10분 앞두고 발생한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됐습니다. 원서를 접수하려다가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 불가피하게 원래 접수하려던 대학이 아닌 곳에 원서를 넣은 경우가 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학생들이 최대 1,200여 명 정도 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제 대상이 되려면 전산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수 대행 사이트에 로그인돼 있어야 하고 원서 작성과 저장 등의 진행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또 전형과 모집 단위 등 최종 원서 정보도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다른 대학에 원서 넣은 걸 구제받으려면 당초 마감이었던 11일 오후 6시까지 타 대학에 접수했어야 합니다. 구제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UA 어플라이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자 전산 기록 확인 뒤 개별 연락을 받은 경우 16일 밤 10시까지 대학의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학이 기존 마감 시각인 11일 저녁 6시에 맞춰 공개한 경쟁률 정보를 보고 뒤늦게 원서를 넣은 경우 등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수시 원서를 넣을 때 막판 눈치 작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교육부는 해당 사례를 확인해 불공정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와이티엔은 한 장애 가정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우리 복지 시스템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사실상 고독사한 20대 청년 가장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 서울 중랑구에 있는 낡은 빌라입니다.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 구급차가 한 번, 두 번 왔어요.
10: 지적장애인 가족 이웃 주민입니다.
9: 119 구급차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겠는데.
8: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숨을 거둔 지 며칠은 지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집에는 엄마와 남동생이 함께 있었지만 A씨가 숨진 것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두 식구도 누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 지적장애 가족지원 목사입니다.
11: 이제 아이가 사망한지는 모르고 부패기 흘러내렸다고 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닦고만 계셨나 봐요.
8: 주변 사람들은 A씨가 건강 이상이 염려될 만큼 몇 달 새 급격히 수척해졌다고 했는데 정작 가족의 돌봄이나 즉각적인 대처를 기대하긴 어려웠던 겁니다. 경제 형편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에어컨 켜는 것조차 꺼리다 보니 집은 찜통이었습니다.
11: 전기세가 이제 많이
10: 지적장애인 가족 지원 목사입니다.
11: 에어컨을 튼 적도 없고 그리고 낡은 선풍기 한 대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8: A씨 장례는 구청의 도움을 받아 공공장례로 치러졌습니다. 더 싸늘해진 큰아들 모습을 마주하고 나서야 엄마는 찢어지는 심정으로 이별을 실감했습니다.
12: 집에 가면 아들이
10: 장례 팀장입니다.
12: 그래서 지금 집에 가는 게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8: 국과수에 의뢰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정확한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와 연관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0: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듀엣토의 더 클래식.
14: 9월 14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5: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8번 A단조 중 3악장 프레스토 조재혁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8번 A단조 중 3악장 프레스토 조재혁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지난주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모차르트 소나타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모차르트 소나타 전집의 세 번째 음반인데 내년 6월까지 석달 간격으로 모두 6장의 음반을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조재혁이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가진 적이 있죠. 뭐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1: 2024년에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했습니다. 7월에 두 차례, 11월에 두 차례 모두 네 번의 연주를 통해 전곡을 완주했는데요. 그때 무대에서 쌓은 경험이 이번 전곡 녹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이번 모차르트 음반 발매를 기념하는 리사이틀도 합니다.
0: 사실 모차르트 연주가 쉽지만은 않은데 기교적으로 어렵지 않은 곡들이지만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1: 우리가 노래 부를 때도 단순한 곡이 더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요.
0: 네, 오랫동안 활발하게 활동해온 중견 피아니스트인 조재혁 씨가 이번에는 자신의 오랜 음악적 경험을 가지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전체를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조재혁의 모차르트 연주 들어보시죠. 피아노 소나타 5번 G장조 중 3악장 조재혁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피아노 소나타 5번 G장조 중 3악장 조재혁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에스메 콰르텟의 새 음반도 얼마 전에 나왔어요.
0: 에스메 콰르텟은 2016년 독일 쾰른에서 결성된 현악 4중 주단으로 2018년 위그머 홀 현악 4중주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악 4중 주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당시 여성들만으로는 이루어진 이 4중 주단으로 화제를 모았다고 해요. 음반 자켓을 보니까 외국인 남성이 한 명 있었고요.
0: 16년 창단 당시에는 4명 모두 한국인 여성 연주자였는데 2023년에 비올라의 김지연이 팀을 떠나고 드미트리 무라스가 합류했다고 하네요.
1: 신락단 멤버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원래 색깔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크게 없었나 봐요.
0: 새 단원의 합류가 기존의 팀 색깔을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관점과 활력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가 있네요.
1: 그런데 에스메 콰르텟 활동을 보면 전통적인 현악 4중주 레파토리를 연주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시대 작곡가들이 음악, 특히 여성 작곡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소개해왔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0: 음반에서도 그런 색깔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음반 To Be Loved에는 우리 작곡가 진은숙의 작품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 음반 옛소리에서는 한국계 작곡가 여수연의 작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음반 누이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작곡가 서주리의 신작을 치렀는데 우리 동요 엄마야 누나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네요.
1: 그렇다면 이번 음반 제목 누이는 누나라는 뜻의 누이였네요.
0: 자, 이번 음반 수록곡을 보면 이 제목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파니 멘델스존과 펠릭스 멘델스존 남매의 현악 4중주를 나란히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야 누나에서 영감을 받은 우리 작곡가의 신곡도 연주하고 있고요.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의 누나인 파니 멘델스존의 작품입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처음엔 그 누구도 이게 살인사건일 것이다 생각지는 못했을 겁니다. 시작은 마약 관련 첩보였죠.
2: 경찰이죠? 아는 사람이 마약을 한 것 같은데 뭔가 큰일을 저지른 것 같아서.
3: 예, 일단 동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피?
1: 첩보를 받고 CCTV를 추적하던 경찰은 바지에 피를 묻힌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녀온 오피스텔에선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죠.
3: 이 사람 마약 검사 결과 필로폰, 대마까지 모두 양성입니다.
2: 숨진 여성하고는 무슨 사이래?
3: 가족도 동거관계도 아니고 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왜 살인까지 간 거야?
3: 그게 아무래도 돈을 노렸던 것 같아요.
1: 경찰은 처음엔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노린 정황이 드러나자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죠. 특히 범행 전 인터넷으로 수갑과 결박 도구를 검색하고 흉기까지 미리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2: 그런데 이 사람 과거 기록 보니까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3: 어? 왜? 전과가 많아?
2: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자발찌, 아동 음란물 소지, 음주운전. 말도 마세요.
1: 이미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았던 사람. 그런데 결국 또다시 강력범죄, 이번엔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지적된 사람이라면 우리 관리 시스템은 왜 이번 범죄를 막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혹여 이 남성이 마약에 취해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 감형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1: 사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마약 관련 첩보로

0: 시작했는데 따라가다 보니 살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해 주시죠.
1: 네. 보도에 따르면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CCTV를 확인하던 중 새벽 시간대에 바지에 피를 묻히고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든채 이동하는 피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동선을 추적해 강북구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고, 그가 다녀온 오피스텔로 올라가 보니 50대 여성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던 겁니다.
0: 그래서 처음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살인이었습니다. 근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바뀌었죠? 이거 왜? 어떻게 바뀐 겁니까?
1: 네, 수사기관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평소 현금을 다량 보유하던 피해자의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수갑이나 결박 도구 등을 검색하고 사냥용 칼등 흉기 여러 자루를 미리 준비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결국 피해자의 혐의는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강도 살인으로 변경됐고 결국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0: 살인과 강도살인, 이름은 한 단어 차이지만 처벌의 무게는 상당히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법적으로 중요한 게 사람을 살해하고 돈을 가져갔다고 해서 무조건 강도살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돈을 빼앗을 목적이 언제 생겼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1: 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이외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가능하지만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 중의 중범죄입니다. 즉, 구별의 핵심은 돈을 빼앗을 목적이나 의도, 즉 강도의 고의가 살인 전에 미리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살인 후에 갑자기 돈을 발견해 가져갔다면 살인죄와 절도죄로 처벌받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금품을 노리고 사전 조사를 한 정황이 있다면 살해하기 전에 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돼 강도살인죄가 성립합니다.
0: 자, 이제 마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초에 마약 관련 첩보로 시작이 된 사건이었고, 피고인에게서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강도살인과는 별개로 다른 이 마약 혐의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번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네, 물론입니다. 강도살인과 별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거죠.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때 소지품과 차량 등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됐고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대마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은 하나의 재판에서 강도살인죄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0: 그런데 만약에 재판에서 피고인이 마약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었습니다.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심신미약이다라는 주장을 또 펼친다면은 혹시라도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는지 뭐 이에 따라서 감형까지도 될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1: 마약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 심신미약 감형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에 일부러 마약을 투약하거나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를 만들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해서 감형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양형 기준상으로도 폭력 범죄나 성범죄 등 일부 사안에서는 이렇게 일부러 술을 마셔서 만취 상태를 야기했다면 오히려 가중처벌 인자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과거 경험상에 비추어 봐서 이렇게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했을 때 사고를 칠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 배용사님께서 판사로 재판하실 때도 피고인이 술이나 약물 때문에 기억이 없다, 뭐 제정신이 아니었다 주장한 사건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판사 입장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면 뭘 가장 먼저 봅니까? 이 사람이 정말 판단 능력이 떨어졌던 게 맞나를 가르는 결정적인 포인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1: 네, 재판부에서는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행동까지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당시 판단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충동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야 할 텐데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면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그런 간접 근거들로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자, 그리고 이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도 상당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0: 높은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판사로 계실 때 어땠습니까?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섰다. 아, 이 재판부가 실제로 더 무겁게 보는 거 어떤 대목이죠?
0: 형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응보적인 측면, 즉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형벌을 통해서 피고인의 교화를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과가 많다는 점은 이미 갱생의 기회를 주었거나 몇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교화가 되지 않고 있다. 즉,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교화보다는 엄벌에 주목하게 되고 피고인을 더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보게 되어서 중형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아무튼 이번 사건, 단순한 살인사건은 분명 아닙니다. 강도살인 혐의에 뭐 계획범죄 정황, 마약 투약까지 여기에 아주 이 화려한 과거 전과도 있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가 재판에서 그대로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입니까?
0: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도살인죄는 중범죄 중에 중범죄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거기에 마약까지 투약했고 전과도 다수입니다.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사형 선고가 마지막으로 확정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 사이에 발생한 다른 여러 잔혹한 범행들에 대해서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왔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원의 판결은 무기징역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1: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어떤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범행 인정, 뭐 반성, 피해 회복,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범죄인지 모르겠지만요. 유족과의 합의, 뭐 여러 사정들이 있을 텐데 이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요소 얼마나 뭐가 있다고 보세요?
0: 현실적으로는 재판부가 참작해 줄 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반성문 제출, 합의 이런 걸 시도하겠지만 이 사건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피고인이 반성한다 그런 태도만으로 감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알려진 범행 수법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도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설령 유족들과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참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그런데 재판부가 심정적으로 검찰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할지라도 검사가 결정적인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령 이번에도 살인은 맞는데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면 재판부가 심증만으로 강도살인을 인정할 수는 없죠?
0: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심증만으로 강도살인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돈을 노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안 되면 살인죄와 강도죄로 각각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이미 금품 갈취 목적 및 사전 준비 정황에 대한 보안 수사를 충분히 진행해서 기소하였으므로 혐의 입증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자, 이 사건을 보면 결국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피고인이 과거 법원에서 이미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부착 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아무리 고위험 전과자들이라고 해도 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는 겁니까?
0: 네, 전자발찌 즉 전자장치 부착 명령 제도는 이제 피고인에게 중대한 신체적 장소적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따로 판결로 선고해야 할 만큼 엄격한 요건하에 시행되는 것이라서 이 부착 기간이 종료되면 강제적인 위치 추적이나 관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피의자처럼 준수사항 위반 전력도 있는 다중범죄자의 경우 단순히 그 부착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후적인 관리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가 결국 폐기된 적도 있었는데요. 향후 다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런 고위험군 전과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위험 요인 관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스팅의 데저트 로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결국 용해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명 14일 만이고 정면 돌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입니다. 지명부터 사퇴까지 두드려보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능이 있긴 한 건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런 인사 실패가 거듭된다면 국정동력 회복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3: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마치지 못한 학생이 1,2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구제 신청을 받는데요. 장애 시간대 원서 작성이나 결제 시도 기록 등을 확인해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았다며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 표적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인사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며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오늘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살해 동기와 상품권 브로커 관련 내용이 얼마나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3: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출 제한과 규제 지역 확대 등 관련 대책이 이미 시행 중인 터라 추가적인 정책을 도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중부지방도 기온이 오릅니다. 주 중반에는 서울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이어지는데 일교차도 더욱 커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3: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았다며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5: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6: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4: 국무위원은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여당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용 후보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6: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4: 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귀정이라면서도 용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물러났지만 좌파 카르텔은 여전하다며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인사검증이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7: 용 후보자는 야당을 공세해 여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청문회장에 서보지 못한 채 2차 개각 인사 중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일단 한시름을 덜었지만 남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 청와대는 용혜인 후보자의 자진 사퇴 소식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3: 후임 인선 과정에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8: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회견을 열기 이틀 전인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용 후보자가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 10일 비례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없고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며 회견까지 열어 비판이 커졌지만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9: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은 지금까지 청와대 입장이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8: 청문회 전 지명 철회한 전례가 없고 용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이 아닌 만큼 청와대가 사전에 거취 압박을 할 수 없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 결단을 내렸고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청와대도 용 후보자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용 후보자 논란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온 상황을 고려하면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한 주체인 여당에 청와대 역시 우려를 전달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향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 지명에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후임 인사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사퇴로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됐지만 나머지 후보자들도 논란이 없지 않은 터라 청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이번 정부 들어선 유독 성평등부 장관 인선에서 잡음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3: 강선우 의원에 이어 용혜인 의원까지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를 박조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외연 확장이 꼽힙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 특히 여성과 청년의 마음을 얻어 지지율 반등을 노렸을 거란 해석입니다.
11: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10: 하지만 되려 2030을 중심으로 여론은 빠르게 돌아섰고 용 의원은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첫 성평등부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낙점했지만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결국 낙마했습니다.
5: 아프기도 강선우 했고,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9: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10: 윤석열 정부로 시계를 돌려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후임으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파킹 의혹 등이 일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12: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5: 이원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 약속을 받았다는 거 이건 공무의 정황입니다.
13: 아닙니다.
5: 김행 당시 여가부 장관
13: 저는
5: 후보자입니다.
13: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10: 박근혜 정부 때도 조윤선, 강은희 장관 등 주로 대통령 측근이 여가부 장관을 차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장관 인선 시 전문성을 가장 앞에 둬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정치공학적 판단을 내리다 악수를 도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YTN 박조훈입니다.
2: 용혜인 후보자는 사퇴했지만 개각의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3: 야당은 공세를 집중하고 여당은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어 내일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4: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 2022년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인물들과의 관계를 조사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정치 공작이라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 자체가 야당 인사 탄압 의도로 이뤄진 거였다며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15: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5: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15: 야당 대표 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집요함이 엿보입니다.
14: 불법 수사를 이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불법 유출한 수사 자료 녹취록을 짜깁기에 생중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아무도 모르던 김 후보자를 검찰이 왜 표적 수사하겠느냐며 반박하고는 이 대통령이 진짜 관련이 있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16: 이재명 대통령이
5: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6: 연루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저 한동훈에게 공익 제보해 주십시오.
14: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이제 인사참사 끝판왕 김 후보자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가족조합, 위장전입, 음주운전까지 범죄 범벅 장관을 안치려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하나뿐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17: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5: 특권과
17: 반칙으로 얼룩진 인사를 안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14: 김 후보자 가족조합이 경기 수원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에 부당한 감점을 주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수원시 내부 심사 과정에 대해 후보자와 그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미 수원시에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수와 낙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3: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한 의원이 자료를 확보한 경위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관련 수사 기록 유출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2년 전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시 검찰 수사팀의 기소 계획서를 공개하며 외압으로 인해 봐주기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9: 잘못된 처분이에요, 분명히.
5: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9: 권력자를 봐준 처분이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공익 제보를 받는 몇 가지 중요한 주체 중에 한 명이죠.
18: 여권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의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장 접수 엿새 만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20: 수사 실패로 끝난 사건에
5: 더불어민주당
20: 기회를 무단으로 빼돌려 전직 장관에게 상납한 전형적인 검찰 캐비넷 공작입니다.
18: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한 의원을 직접 불러 자료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할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수사도 맡은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서는 등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야당은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을 내고 살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법원 현안들을 집중 질의하며 송곳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은 법관으로서 전문성과 자질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청와대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구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청와대가 다시 한번 기존 추천위의 결정을 존중해 재재청을 서둘러 달라고 압박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재청을 요구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2: 자세한 내용은
5: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22: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1: 하지만 그 사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친상을 겪었고 2주 넘게 침묵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원장님 대법관 제재청 관련 입장 있으십니까? 이번 주 안에 발표하실 예정이시니까.
21: 청와대는 다시 한번 기존 추천위의 결정을 존중해 신속히 제재청하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현행법 등을 고려하면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데다가 기존 후보자들을 제청하기 어려웠던 각각의 사유 역시 여전한 만큼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천위를 새로

0: 꼬릴 경우 청와대와 대립각은 불가피한 상황. 대법원은 학계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살피며 막바지 검토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 2명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김성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도 변수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 청문회나 국제행사기간을 피해 공식 입장을 낼 거란 예측인데 조 대법원장이 언제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오늘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의혹만 가득했던 살해 동기가 명확히 밝혀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2: 경기 파주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4일입니다. 경찰은 같은 날 유력한 피의자인 이 카페 사장, 30대 남성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A씨가 범행 일주일 전 급히 설치한 냉동창고엔 거래를 목적으로 한 500억 원어치 가짜 상품권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A씨와 제3자의 상품권 거래에 앞서 진위를 감정해달란 의뢰를 받고 창고에 들어갔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A씨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이유를 두고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거래 과정에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다가 상품권이 가짜라는 걸 알아채 가뒀다고 말을 바꾼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의 상품권 위조에 공범으로 입건된 상품권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관심입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파주에 내려다준 인물로 여성과는 지인 사이였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브로커가 살인에도 관여했는지, 범행에 관여한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10억 원대 빚이 있던 A씨가 상품권 판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오늘 A씨를 구속 송치한 뒤 사건 수사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던 여성 진행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매니저 A씨에 대해 특수상해와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5시 2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식당에서 인터넷 BJ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다가 최근에 사이가 틀어졌는데요. A씨는 B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을 문의하고 방송을 통해 이를 공개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대낮에 금은방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일당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제 낮 1시쯤 전북 전주시 중앙시장 금은방에서 10대 일당이 8톤짜리 금반지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한번 껴보겠다면서 반지를 건네받은 뒤에 그대로 뛰쳐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9.5도, 습도는 83%입니다. YTN 뉴스 FM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네, 아침 6시 20분 10초 이제 막 지났습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출발해봅시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언가들도 있었죠. 미래를 알면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미래를 안다면 뭐 과연 예언의 가치가 있을까요? 아마 예측으로서는 각광받을 겁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와 환율, 전쟁으로 인한 위기들, 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확인되고 있죠. 오늘 증시는 어디로 향할까요? 위? 아래? 오진석 팀장과 함께 예측해 보겠습니다. 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 민심도 미리 알고 싶어합니다. 지지를 얻기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왠지 증시와 비슷해 보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 인선 중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용혜인 의원이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주요 소식 강현구 아나운서와 정리하겠습니다. 이젠 예언보다는 예측의 시대죠. 모두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 건강이 그렇습니다. 월요일 보내드리는 3분 건강 유비무한. 오늘의 주제는 치매입니다. 하루를 예측하기 위해 꼭 필요한 뉴스와 정보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시사경제 매거진 해봅시다와 함께 오늘도 한번 잘 해봅시다.

0: 네, 제 예측이 틀렸네요. 치매가 아니고요. 우울증이고요. 다음 주에 치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 궁금하신 분들 잠시 후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자, 뉴스 첫끼 강영구 황 젠슨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오늘 복장 컨셉이 젠슨 황이네요.
1: 네. 뉴스 뭐 엔비디아처럼 뉴스 엔비디아 느낌으로 와.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무위원 중에서 성평등 가족부가 좀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용혜인 후보 결국 자진 사퇴했죠?
1: 네. 용 후보자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지명 14일 만에 정면 돌파 선언 4일 만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했죠.
0: 네. 예. 여당이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장관직 수행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의사다 이렇게 알려졌죠.
1: 네. 김 대표의 비서실장 김태선 의원이 김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자신이 용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죠.
0: 자, 이게 뭐 스스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좀 더 공세를 강화할 것 같은데요.
1: 네. 국민의힘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사필 귀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각종 논란과 관련해서 의원직 역시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 사퇴했으니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제 김승원 차례다. 김승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다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0: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더 거세요.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도 가만히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1: 네. 여당 민주당은 김승원 직에게 김승원 사수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의견 의원은 기자회견 열고 한동훈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엮으려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수사 착수할 때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와의 인연, 대장동 개발 의혹과의 접점을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표적 수사였다 이렇게 강조한 건데요. 또 관련 수사 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한동훈 게이트 이렇게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파헤치겠다 이런 의지 드러냈습니다.
0: 예, 저도 오랫동안 일하면서 기소계획 보고서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걸 두고 논란이 큽니다. 한동훈 의원 측도 입장을 냈죠.
1: 네. 한동훈 무소속 의원. 김승훈 후보자는 당시 초선 의원이었고 검찰이 김 후보자를 표적 수사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두 의원에게 공익 제보를 해달라. 두 분이 뭐 드럼통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드리겠다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녹취는 검찰에서 받지 않았고 설령 검찰에서 받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또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계속 있습니다.
1: 네. 내일이죠.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그 다음 날인 16일에는 강신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0: 네. 아무래도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지는 국무위원들, 수장들인 만큼 또 검증도 꼼꼼하게, 하지만 또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는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인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여쭤보고 싶은 말이고요. 다음 얘기입니다. 자, 공소청 관련해서 이름이 사법통제부 명칭 이렇게 좀 관심이 높았어요.
1: 네.
0: 대통령이 좀 지적했다고요?
1: 네,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가 일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요. 또 사법통제부라는 명칭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에 법무부 사법통제부 이름을 불송치 사건 심의부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 열렸는데요. 당정 역시 사법통제부의 이름을 불송치 사건 심의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
0: 자, 직제 관련해서 특히 이 법무 개혁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은데
1: 네.
0: 또 직제 관련한 우려 비판 나왔다고요?
1: 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부실 수사 또 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검사가 하던 역할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보안 수사권이 아니냐는 지적인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관련해서 정청래 전 대표 여차하면 검사 수사권을 부활한다는 오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기존 인력과 조직을 그대로 옮겨놓는 식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당정은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국민들의 우려의 지점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지점 중에 또 하나는 검찰이 과거에 가졌던 권력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실제 국민 삶에 어떤 게 유리할지를 좀 머리를 맞대서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이견이 갈리고 있는데 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네. 대표는 또 지금 우려가 많은 경찰개혁도 강조했죠.
1: 네,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밝혔는데요.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졌던 계기였죠.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 관련해서 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수사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또 실종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실종성인법 제정도 신속히 진행하겠다 밝혔습니다.
0: 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관련 주제들은요. 이어지는 7시 10분
1: 장성철의 뉴스 명단에서
0: 예, 그리고 저녁 5시 오후 5시에
1: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0: 네, 그 시간에 주요 정치인과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잘 정리해 드리니까요. YTN 라디오 하루 종일 켜 두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이었는데 갑자기 서버가 멈추다니요. 이게 뭔가요?
1: 네, 11일 시스템 마감 직전에 원서 접수 대행사의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들 발생했고요. 원서 접수 대행사는 접수 마감을 1시간 연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0: 아니, 이거 대입은 뭐랄까요? 육상 경기 같잖아요. 동시에 땅 해야 되는데 공정해서. 이게 안 지켜진 거예요. 네. 접수 못한 수험생도 있고 저기 뭐죠?
1: 일단 급한 대로 다른
0: 경쟁률을 대학교. 보고 네. 지원한 수험생도 있고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요.
1: 네, 수시 원서 못 넣거나 원래 넣으려던 곳이 아니지만 일단 급한 대로 타 대학에 원서 넣은 경우 등 피해자가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구제 신청 받습니다. 네. 당시 로그인, 원서 작성, 또 저장, 결제 시도 등 전산 기록을 구제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0: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1: 막판까지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게 대입 원서 접수인데 문제는 이번 사태 마감인 6시를 10분 앞두고 5시 50분쯤에 서버가 먹통됐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보고가 됐는데 접수를 7시까지 마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1시간 연장을 했는데 본래 마감 시간이 6시가 되면 경쟁률이 공개가 되죠. 네. 그래서 6시 이후에 원서 접수한 학생들은 경쟁률을 보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0: 이거 완전 반칙이죠.
1: 그렇죠. 일찍 접수한 학생들은 일찍 낸 사람, 먼저 낸 사람만 바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교육부 이거 현황 파악해서 불공정 사례 확인되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막판에 몰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죠.
0: 예, 자 공평과 공정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건 공평이고 사람에 따라서 뭔가 서로 간의 어떤 차이점을 보완하도록 해주는 게 공정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공평이 무너지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자, 좀 빨리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문제니까 해소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창동 감독 이야기도 좀 알려주시죠.
1: 네,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세계 3대 국제 영화제 중 하나죠.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은사자상 2등상을 받았습니다.
0: 예.
1: 이창동 감독은 전에 오아시스로 2002년 해당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는데요. 24년 만에 이번에 심사위원 대상 2등상 은사자상을 받은 겁니다.
0: 야,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가능한 사랑 뭘까요?
1: 파업하다 해고된 공장 노동자 호석과 그의 아들, 그의 아내의 미혹, 그리고 이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담으려는 예지와 그의 남편 상우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0: 네.
1: 부부 두 쌍 나오는데요. 뭐 호석은 설경구, 그의 아내는 전도연, 그리고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는 조여정, 그의 남편 상우는 조인성이 연기했습니다.
0: 박찬욱 감독의 작품 어쩔 수가 없다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1: 네네.
0: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가 봐요. 이창동 감독의 수상 소감이 궁금합니다.
1: 수많은 사람의 인내가 없었다면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면서 특히 배우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작품 관련해서는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질문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밝히면서 이 상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예, 오아시스를 보면서 20대였는데요. 저는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주제는요. 박혜연 편집장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인터뷰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오늘 꺼두시면 안 되겠네요. 좋은 소식이 가득합니다. 자, 홍서범. 홍서범 씨 가수잖아요.
1: 네네.
0: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하네요.
1: 네, 며느리의 A 씨가 부부의 아들이죠.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는데 대법원 네.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0: 아, 네.
1: 며느리 A 씨가 승소했는데요. 2024년 9월 A씨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외도를 하는 등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0: 네.
1: A씨 위자료와 양육비 요구했고요. 승소 확정 판결 나왔습니다.
0: 아유 뭐 연예인들 가족사까지 좀 알려지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1: 네.
0: 개인사니까. 소송이 더 알려진 배경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1: 맞습니다. 소송 중에 며느리 A씨, 뭐 유튜브 채널 나와서 B씨 가족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네.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방송에서 항상 좋은 부모로 나오는데 나한테 그런 시부모는 아니었다. 그들이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다. 방송에는 나오고 자신에게는 연락 한 번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죠.
0: 자, 홍서범, 조갑경 부부도 입장을 내놨죠?
1: 네,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네. A씨, 대중이 아닌 본인과 제 아이 가족들에게 사과하시라고요.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가수 홍서범 씨 11월 20일에 열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음악회에 출연하는데 아들 외도 논란 이후 8개월 만에 복귀하는 겁니다.
0: 예, 뭐 집안사 참 복잡하네요. 잘 해결되고 또 의무는 의무대로 잘 이행돼야 됩니다. 예, 양육비. 끝으로 조금 월요일을 설레게 하는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1: 네.
0: 임시공휴일 생길 수 있다고요?
1: 추석 연휴가 24일부터 26일 목금토인데요. 27일은 일요일이어서 목금토에 이렇게 나을 쉴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런데 28일 월요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지 않을까, 5일 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이거 그냥 누구의 기대감인가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렇게 임시공휴일 제대로 못 쉬는 분들도 많아요.
1: 그렇죠.
0: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1: 그러니까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에 연휴가 겹쳐야지 대체 공휴일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추석 연휴 목금토고 일요일은 원래 휴일이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요.
0: 예.
1: 그래서 지정하려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0: 네.
1: 일단 정부는 현재까지는 28일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28일 월요일에 쉬면 좋겠다. 혹은
0: 예.
1: 28일 월요일 임시 공휴일 지정하면 안 된다. 이 의견에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0945번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YTN 라디오 경제 라디오 검색하시면 됩니다.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은 YTN 경제통 마늘로 바뀌었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지금 해봅시다 라이브에서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만약에 28일 임시공휴일 지정하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이 의견 모아서 청와대 관계자분들 보시라고
1: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좋은데
0: 방송에서 얘기는 하겠습니다.
1: 얘기는 해야죠.
0: 실제 전달이
1: 네.
0: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꽤 영향력 있는 뉴스 전달 브리퍼 젠슨 황의 복장으로 오늘 출연한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월요 스페셜 3분 건강 유비무환 제2편 소리 없이 찾아오는 노년기 우울증.
0: 의정부울지대학교병원 정신과 전문의 서민철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노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 연세가 드시면은 우울하거나 기운 없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네,
2: 그러다 보면은 늘 재미도 없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노년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0: 예, 본인들이 실제로 좀 걱정되고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오셔야 될 텐데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이나 패턴을 보면 이거 우울증이다, 병원 가야 된다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2: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은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0: 네.
2: 그게 이제 표정과 말, 인지, 몸, 행동 그 다섯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0: 어느 날부터 웃음이 하나도 없고 고등 표정에 뭘 해도 좀 무미건조한 모습이 오래간다면 주위에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다음으로는 말인데 네. 내가 살아서 뭘 하냐. 특히나 이제 뭐 죽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기억력이 너무 떨어졌다고 걱정하시거나 너무 작은 결정도 내리시지 못한다라면 조금 걱정해 주실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맛도 너무 없다라고 하시고 체중이 빠지거나 여기저기가 뭐 알 수 없는 통증들이 많다라고 하시면 그 경우도 사실은 우울한 것들의 신호일 수도 있고요. 즐겨보시던 TV도 보지 않으시고 전화도 받지 않으신다. 옷차림이 좀 흐트러진다. 이러는 경우도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무엇보다 약물치료의 효과가 사실 좋다고 들었는데 거부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0: 그래서 저는 고혈압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저는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은 약간의 어떤 편견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1: 그렇죠.
0: 하고 결국은 몸의 병과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 집중적으로 잘 치료받게 되시면은 이후에는 약을 많이 줄이거나 아예 뺄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크게 너무 다르지 않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가족들이나 부모님들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드리는 게 가장 좀 좋을까요?
0: 네, 우리가 우울한 기분하고 우울증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1: 네.
0: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들, 의욕이 모두 사라지는 것들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디 나가서 운동하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같이 나가서 바람을 좀 쐬고 같이 장도 본다든지 간식을 사 먹는 이런 일상활동들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퇴근길 네. 요새 노을이 예쁩니다. 집에 어르신들한테 전화 걸어서 엄마 노을이 너무 예뻐서 전화 걸었어요. 한마디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의정부 울지대학교 정신과 서민철 교수였습니다.

0: 네. 예측 거의 뭐 예언 수준으로 잘 알려드린다면 한 주간 거래와 경제 상황들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오스트라다무스 예 오진석 마켓 에디터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진석입니다.
0: 오스트라다무스라고 제가 워낙 또 열심히 미국 해외 증시도 분석해서 알려주시니까 진짜 도움되는 것 같아요.
1: 뭐 제 열심히는 합니다만 스트라다무스가 붙을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0: 네, 그러면 뭐 문어 정도로
1: 아, 예, 오 문어 정도만 하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 뉴욕장은 조금 올랐어요. 우리 시장은 7천 또 뺏겼어 이런 예. 반응이었는데 다시 주말 사이에는 또 매크로한 변수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1: 예, 오늘 아침만 보면은 뭐 금요일 뉴욕 증시 반등한 부분도 있긴 한데 유가 상황을 지금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스가 좀 안 좋은 게 있었던 게 호르무즈 해협 지나던 선박이 피격이 됐고요.
0: 네.
1: 이란 상선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우디 쪽에서는 이제 사우디 기준으로 오른쪽 바다가 호르무즈 해협이고
0: 네.
1: 반대편의 왼쪽에 홍해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송유관을 통해서 왼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0: 우회했었죠.
1: 네, 홍해 쪽으로 해서 이제 원유를 배송을 하는데 이게 지금 또 막혀버렸습니다. 드론 공격받고 후티 반군의 통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멈추게 되면은 세계 원유 공급의 4%까지 즉 영향을 받을 수 있다
0: 예.
1: 이런 얘기가 좀 주말 사이에 나왔고요. 물론 뭐 중요한 건 가격인데 아직까지 패닉은 아닌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니까 정규장 자체는 이제 원유 시장이 멈춰 있기는 한데 IG 위켄드 미국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인데요.
0: 네.
1: 이게 주말 동안에 1% 정도 반등해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막 엄청 튄 정도는 아니다
0: 네.
1: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뉴스의 강도에 비하면 시장 반응이 아직은 크진 않은데 이 뉴스 중동 뉴스가 어떻게 확전이 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유가 반응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좀 항상 위험한 요소로 봐야 되고요. 어제 우리 정부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했고
1: 예.
0: 50% 가까이 의존도를 줄여놨기 때문에 70%였던 거를 좀 시장에 큰 악재로 미치진 않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더 확전되고 더 안 좋아지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던 게 미국 CPI 소비자 예. 물가 지수였습니다. 발표됐고 큰 틀에서는 예상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또 근원 CPI 즉 변동성 큰 거 빼고 본 걸로는 약간 오르고 있네 방향은 계속 이런 우려도 있었어요.
1: 예,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금요일 시장을 보면 미국장은 참 이 부분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0: 예.
1: CPI만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이 막 좋아할 만한 요소는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0: 네.
1: 8월 CPI가 전월 대비 0.4% 올랐고요. 물가가 목표보다 여전히 높았고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헤드라인이 3.4% 그리고 중요한 식품과 에너지

0: 에너지를 제외한 이제 근원 물가는 2.4%로 예상치를 하회했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최근 물가는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1: 예.
0: 연간으로 보면 하회했다. 이 부분이 시장 판단에 도움이 좀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이 보는 9월 FOMC 이번 주에 있습니다.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85%
1: 아유,
0: 안팎까지 지금
1: 네.
0: 올라갔는데, 그러면 금리 올린다는데 시장이 왜 올랐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줄었기 때문에
1: 네.
0: 확실히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까지 딱 보고 나니까, 그러면 0.25%포인트 올리고 나는 쪽으로 우린 생각을 하겠다라고 딱 정리를 했고요. 유가가 또 떨어진 측면이 금요일에는 있었어요.
1: 네.
0: 네,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살짝 줄었고요. 그래서 나흘간 하락을 끊고 미국 증시 금요일에 반등을 했습니다.
1: 예. 뭐, 결정되어 있고 이미 안다라는 거는 전늘 신호등에 비유하는데요. 빨간불인 줄 알면 멈추면 되는 거고 파란불인 줄 알면 건너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래서 FOMC가 금리를 올리네? 내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환경이 어떻게 시장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해야 될것
0: 예,
1: 같아요.
0: 확실히 FOMC 금리 결정이 이제 3시에 이제 성명서 나오고 3시
1: 네.
0: 반쯤에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것만 덜렁 보고 자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 맞아요.
0: 첫 번째는 25BP를 인상을 하느냐 이거 자체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을 쓰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dot plot이라 그래서
1: 네.
0: 점도표라고 우리가 부르죠.
1: 맞아요.
0: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25BP를 올리더라도 이번 한 번만 올리고 지켜보겠다 이런 스탠스인지 아니면 한번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건지 이거는 또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꼭 보시겠고요. 기자회견은 추가 긴축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를
1: 네.
0: 더 올릴 가능성을 의장 입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올리고 지켜보는 쪽으로 가면 시장이 예상한 측면이 좀 부합하는데 만약에 새로운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는 뉘앙스가 비친다면
1: 예.
0: 부정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일시적인 긴축이 아니라 계속 돈을 좀 끌어모으겠다. 시장에 좀 돈이 팽창되어 있는 걸 줄이겠다라는 의미인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결국은 금리는 올라가는 게 확정이 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지만 주가에 대한 기대예요.
0: 예.
1: 이게 동시에 올라가는 건 사실 좀 아니었잖아요.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 증시가 왜 올라? 이런 공식이었는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도 궁금합니다.
0: 일단 주가에 괜찮은 금리 인상이다.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만큼 채권 시장에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정도로만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고 이 FOMC 이후에 10년물이 내려온다. 그럼 주식
1: 네.
0: 시장은 상당히 좀 좋아할 수 있겠고요. 근데
1: 아.
0: 만약에 5%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1: 맞아요.
0: 뚫고 올라간다 이러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물론 이제 해봅시다 들으시겠지만
1: 네.
0: 10년물 금리부터 아침부터 체크를 좀 하시고 장기 금리 내려온다 괜찮은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1: 예, 해봅시다를 꼭 들어달라는 중요한 정보를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가 결정되고 경제 전망 요약도 발표하고 30분 뒤에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을 때 이게 장기화되는 건지 큰 건지 보셔야 되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시간 마감 기준으로 4.9710달러.
0: 높습니다.
1: 어우, 0.03달러만 올라가면 5가 앞자리로 바뀌는 거죠.
0: 예.
1: 그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된다 얘기해 주셨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시장을 좀 봐야 됩니다. 7차선 다지고 올라간다. 였다가 아유, 다시 7000선 내줬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0: 그만큼 매물이 많이 위에 쌓여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요일 하루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아픈 장이었죠. 근데 전체를 보면 일단 7000선 한번 밟고 올라왔잖아요.
1: 예.
0: 그 부분을 저는 AI 반도체 상승 탄력이 여전하다는 부분을 체크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 조정을 보면 실적이 막 나쁘거나 갑자기 뭐 매크로 변수가 급변해서 빠졌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에서 그 위에 있던 이제 매도 물량들을 소화하는
1: 네.
0: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6,909선까지 올라와서 끝났죠. 그래서 물론 지금 악재라면 악재일 요소들이 좀 주말 사이에 산적해 있지만 7,000피 돌파에 실패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어렵고
1: 예.
0: 첫 번째 매물을 소화하면서 뚫고 올라가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자, 7000P가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우리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세냐? 아, 멈춰서 보합세냐. 뭐, 예전에는 박스피 이런 오명도 있었잖아요. 그 판단 여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일 텐데, 월가의 해독제, 이분은 전통적 투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매튜 터틀, 네. ETF의 아버지. 이분은 아유 한국 만 포인트 가요. 그리고 한국 기술주의 유망한 시장이니까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좀 칭찬해 주신 것 같아요.
0: 제가 매튜 터틀이라는 분이 터틀 캐피털의 대표를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와. 직접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시장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번이 한국 방문 두 번째였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이 보는 그 AI 전체 병목 중에 가장 최선단이 메모리고 예. 그 다음을 전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예. 측면에서 우주 산업도 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메모리 자체가 AI를 돌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이거를 공급하는 측면의 사이드가 80%가 한국이다 보니까 지금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지금 ETF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이분은 코스피 1만 피 가긴 간다. 다만 뭐 당장 내년에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입장인데 이걸 두고도 조금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0: 뭐 변수라면 변수인 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약간 시장이 좀 변화가 있죠.
1: 네.
0: 자 오늘부터 저녁까지 애프터마켓이 열리게
1: 그러니까요.
0: 됩니다.
1: 퇴근할 때도 4848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게 기사 제목이었어요.
0: 이게 우리 보고 사팔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네. 외국인들이 해외 맞아요. 시장을 이제 겨냥해서 만든 건데 코스피 코스닥 2400여 개 종목에 해당이 되고요.
1: 네.
0: 4시부터 8시까지 KRX 한국 거래소 이제 시스템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 상황도 변하고 유가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저녁 8시까지 미국장의 프리마켓과 맞물려서 이제 시장이 소화를 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적잖아요. 미국보다는. 네. 그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000피 재탈환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역시 메모리. 즉 반도체를 봐야 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뭐 기초는 탄탄해 이 얘기는 벌써 한 몇 달째 계속 귀가
0: 그러니까요.
1: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담으실 겁니까?
0: 일단 저는 뭐 관망 중 매수 정도의 스탠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사람하라 할 수는 없고 모든 결정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1: 맞습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책임지시는 겁니다.
0: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진 이유가 뭐 HBM이 안 팔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물 소화 단계에 있는 구간이었는데요. 다만 오늘 관망을 먼저 말씀드린 게 네. 주말 사이에 AI 개발 속도 조절론이 튀어나왔습니다.
1: 그러게요.
0: 이게 좀 오랜만에 나온 거기도 하고 근데 한창 잘 개발이 되는데 나온 거기 때문에 해석에 좀 여지가 있는데요.
1: 좀 뜬금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0: 네,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토요일에 글을 썼습니다.
1: 네.
0: 첨단 AI가 다시 스스로 AI를 개발하는 사이클에 들어갔고 1년 내에 모든 인터넷을 장악해 수천억 달러의 피해를 날 수 있다라면서 규제론을 꺼낸 건데
1: 예.
0: 그러니까 재밌는 게 아모데이랑 이제 샘 알트먼이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1: 네네.
0: 오픈 AI CEO가. 근데 이분도 굉장히 장문으로 동의를 했고
1: 예.
0: 일론 머스크도 샘 알트먼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1: 네.
0: 또 동의를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 속에서 실제로 엔트로픽, 오픈 AI, 구글이 지난 7월부터 규제 기구를 만들어 오고 있다라는 보도도
1: 네.
0: 좀 나왔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안을 거부했다라는 소식도 방금 전에 나왔고 또 한간에서는 이게 이제 AI 카르텔 조직의 첫 단계다 이런 평가도
1: 왜냐하면
0: 좀.
1: 왜냐하면 규제하지 말아라고 그동안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거 AI가 인간 위협할 예. 것 같아 규제하자. 맥락이 좀 이해가 안 돼요.
0: 사실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이분들이.
1: 그렇죠.
0: 그런데 갑자기 선단 AI가 잘 나오니까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된다라는 게
1: 네.
0: 뭐 카르텔도 있고 하드웨어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를 조금 컨트롤하려는
1: 메모리가
0: 네네네 프론티어 AI 업체들의 이제 담합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좀 있어요. 어찌됐든 개발 속도를 줄인다는 게 인프라 투자를 줄인다는 것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1: 네.
0: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보지만 단기적인 하방 요인은 분명히 되죠. 그래서
1: 예.
0: 오늘 우리 증시 메모리 관련한 업체들 이제 시총 크기 때문에
1: 네.
0: 좀 관련 뉴스 찾아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1: 메시지를 잘 보십시오. 지금 메모리가 사실 유독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0: 예.
1: 견제구를 날린 거일지 실제로 위협하다고 하면 인간이 또 대처를 해야 되겠죠.
0: 예.
1: 예. 자, 이런 상황이고 외국인 수급도 앞서 뭐 적정 수준에서의 어떤 이익 실현, 차익 실현에 대한 변화도 있다고 하는데 걱정되는 게 이런 통제 불가능한 매크로 아주 거대한 이슈들. 금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도 안 올릴 수 없잖아요.
0: 예.
1: 내외 금리 차가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본 금리가 올라가는 경고는 계속 해왔잖아요. 엔케이 리트리 싼 일본 돈으로 외국에서 빌려서
0: 맞습니다.
1: 이렇게 그게 우리한테 정말 큰 영향을 미칠까 한국 증시에도 관심 많아요.
0: 사실 일본은행 금융정책위원회 금정위가 이제 금요일 정오에 금리 결정을 하는데 네. 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은 상당히 많이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25비

0: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펀더먼털 자체에는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금리 몇 BP 이제 BOJ에서 올리느냐 이것보다는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1: 네.
0: 최근에 일본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맞습니다. 또 일본과 경쟁하는 뭐 자동차나 조선은 오히려 호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자, 오늘 장 열리기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오스트라다무스라고 하면 부담스럽다고 하셨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몇 가지
0: 예.
1: 메시지 때문에 시작할 때는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목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흐름 보실 때 이번 주 혹은 오늘 아침 뭐뭐 좀 점검해 보세요. 추천해 주십시오.
0: 일단 월요일이 참볼게 많으면서도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날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AI 규제 관련 뉴스가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1: 네.
0: 먼저 보시고요. 유가. 그다음에 미국의 10년물 역시 원달러 환율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9시 장딱 열리면 하나만 보는 게 삼전 SK하이닉스 사느냐 외국인
1: 예.
0: 수급 보시고요. 중국 뉴스가 지금 뭐 크게 나왔는데 유가 자체는 선물 시장에서 크게 안 튀었거든요.
1: 예.
0: 이게 이제 아시아장 열리면서 확대될 수 있어요. 이
1: 아.
0: 변동성 보시겠고요. 10년물이 어떻게 또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는지 세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장기 뭐 채권 시장, 유가, 그리고 외국인 수급 요세 가지는 뭐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늘
0: 언제나
1: 체크하면서
0: 봐야죠.
1: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0: 예.
1: 그 흐름이 시장의 수급을 조절하고요. 뭐 내가 아무리 잘 전망해도 다 팔아치우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고 내가 아낀다고 해도 남들이 다 사려고 하면 올라가는 게 시장이고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월가 해독제 매튜 터틀 인터뷰를 또 직접 하셨잖아요. 오진석 팀장님이. 해봅시다의 해독제 같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0: 열심히
1: 전망들이
0: 하겠습니다.
1: 나오니까요. 이분도 계속 한국 ETF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거죠?
0: 일단 ETF를 만든 사람인데
1: 네.
0: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투자 이제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1: 네.
0: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분이 레버리지 ETF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단일 종목으로 가기에는 어렵고
1: 네.
0: 지수 관련해서 이 회사가 내놓은 터틀이 내놓은 것들을 지켜보시면 좀 뭐랄까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1: 네,
0: 듭니다.
1: 큰 규모로 움직이는 이런 투자자들의 흐름도 한번 읽어보시라 차원에서 마지막 질문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머니 네버 슬립 오진석 팀장이었습니다.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네. 올해 추석 연휴 짧다. 임시공휴일 지정해주세요. 라는 의견이 71%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10분 중에 7분은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쉬는 분들을 생각하면 늘 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해봅시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월요일 한 주, 이번 주 한 주 뭐든 해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20분 YTN 라디오 94.5MHz 켜두시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경제라디오 채널도 켜두시면 됩니다. 아, 다음 라이브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0: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충남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까지 짧아진 곳도 있는데요. 그 밖의 내륙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껴 있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이라 여유 시간 조금 더 넉넉히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위로 4건의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남동 부근 1차로와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 3차로와 4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금천까지 5km 정도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진부 3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수습 중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서청주 부근 은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여파로 청주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서청주 나들목까지 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상계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강을 따라서 마포에서 용산, 강서에서 여의도 가는 길이 많이 정체인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8: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겸직 논란과 가족 정당 의혹 등이 불거진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민주당에서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국무위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큰 일을 맡겨준 믿음에 감사드리고 그 소임을 미처 다 해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와 관련해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효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공지를 통해 용 후보자가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나흘째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한석수 국무총리와 함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과 수사기록 유출 논란 등에 따른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야당은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을 내며 살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법원 현안들을 집중 질의하며 송곳 검증에 나설 전망입니다. 반면 여당은 법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뒤 모레 전체 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하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자원부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핵심 광물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첨단 산업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식을 연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회담 이후엔 국빈 만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900억 원보다 2배 이상 규모의 1930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등 19대 성수품 18만 5천 톤을 공급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공급 부족에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자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과수요에 대해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주택공급 부진이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것 역시 누적된 공급 부진 지속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올라 최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고 집권 초기 상승 속도도 역대 정부를 넘어섰다며 정부의 공급과 대출, 세금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출 규제로 눌린 수요가 비강남권과 외곽 지역으로 몰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폭등하고 있다며 강남 일부 집값이 꺾였다고 희망 회로를 돌릴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중간선거 직후 어쩌면 그 전에 끝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둔베그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이란은 절실히 협상하고 싶어하며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올바른 합의를 해야 한다며 나는 쓸모없는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0: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4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부산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9.3도, 습도는 83%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틈 없이 일하느라, 진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발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5: 고양 특례시.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장성철의 뉴스 명당.
1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끝까지 버틸 것 같던 용혜인 의원이 결국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여야의 시선은 이제 하나의 타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 기록을 활용한 정치 공작.

비리냐,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비리냐. 복잡하게 얽힌 공방과 헷갈리는 팩트 속에서 오늘도 뉴스 명당이 명쾌한 솔로몬의 답을 찾아드립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전략과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 설정까지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숙제를 짚어보고요. 3부와 4부 정치 닥터스에선 내놓으라 하는 정치 명의들 모시고 꽉 막힌 정치 혈관을 뚫어버릴 원샷 처방을 궁리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 경향신문 유경성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0: 주말 잘 보내셨죠?
1: 예, 잘 보냈습니다.
0: 다행입니다. 예. 날씨도 선선해져서 네. 진행기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첫 번째 뉴스 뭘까요? 용혜인 후보자 이 얘기겠네요.
1: 예, 버틸 것 같았는데 결국 사퇴한 용혜인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네. 예, 어제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에 지명된 지 14일 만이고요. 용혜인 후보자는 여당도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에서 직을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 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그 소임을 미처 다 해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0: 근데 사흘 전까지만 해도 사퇴 안 해라고 네.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사실 뭐 10일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을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주로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 또 기본소득당에서 배우자가 주요 당직을 맡아왔다는 가족정당 논란, 네. 또 노동당 비선조직 연계 의혹에 조목조목 설명했었는데요. 이후 여론이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청년층을 중심으로 용혜인 후보자 장관직 수행이 불공정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사퇴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용혜인 후보자가 지난 10일 했었던 이 완주 의지 기자회견이 따로 협의된 건 없었다면서 선을 긋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후보직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석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용혜인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 후 페이스북에 자신이 용혜인 후보자에게 김민석 대표의 사퇴 권유를 전달했다면서 그 이유로는 민심을 들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도 사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 용혜인 후보자 사퇴 이후에 정치권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1: 예, 먼저 청와대는 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용혜인 후보자가 청문회는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청문회를 가지도 못하고 낙마한 사례가 다시 벌어지면서 인사 난맥상에 대한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당은 좀 여론의 부담을 느끼던 상황이었던지라 좀 일단은 좀 다행인 게 아니냐라는 기류도 읽힙니다. 네. 또 위성정당 문제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자성도 나와요. 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언론에 더는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후과를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의 진보연합세력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라는 취지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 사퇴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청와대 인사 라인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0: 저는 어제 용혜인 전 후보자의 네. 기자회견에서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딱 그 단어만 들리더라고요. 떳떳.
1: 아, 그렇죠.
0: 나는 떳떳하다.
1: 그리고 이렇게 믿고 소임을 네. 맡겨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뭐 송구하다라는 취지의 흐름이 읽히더라고요.
0: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용혜인이 장관 후보자 용혜인에게 만약 인사청문회 때 과연 당신 떳떳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었겠느냐.

0: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0: 자신 되돌아보고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김승원 후보자의 뉴스로 이어집니다. 네. 내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0: 의혹이 정말 여러 가지가 제기됐어요.
1: 예.
0: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1: 예, 먼저 신약 청탁 의혹이 최대 쟁점입니다.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을 김승원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있었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야권은 김승원 후보자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처벌돼야 한다고 공세를 펼칩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그냥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 로비 당사자인 사업가 양모 씨와 제넨셀 사건 담당 정모 판사, 또 김승원 후보자가 같이 찍은 사진도 청문회에서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모 판사가 제넨셀 대표 강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고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정 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일한 사실이 알려져서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검증, 또 쪼개기 후원 의혹, 자녀 위장전입 문제, 또 음주운전 이력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자녀 위장전입 문제도 있었군요.
1: 네.
0: 제넨셀 의혹은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잖아요.
1: 네.
0: 수사 전망 쭉 한번 짚어주시죠.
1: 예, 사실 2024년 12월 당시에 검찰이 이 사건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이 수사는 경찰이 이제 할 수사는요. 과연 청탁 과정에 김승원 후보자가 대가를 받은 게 있는지 그리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 직무대가성이 얼마나 확인되는지가 관건입니다.
0: 네.
1: 경찰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파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고심이 깊은 네. 모습입니다. 예, 만일 무혐의로 종결을 한다면 검찰의 기소유예를 뒤집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판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0: 네.
1: 또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경찰이 새로 발견할 수 있느냐는 것도 관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증거 싸움이 아니라 법리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아울러 2024년 12월 당시에 기소유예라는 결론은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는 다른 의견이고 대검을 거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수사하면서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밖에 그 청탁을 한 사업가 양모 씨의 휴대폰 기록에서 다수의 여야 정치인들도 거론됐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정치권으로 수사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 27일 날 기소유예 결정이 났는데
1: 네.
0: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증 기상겸 선포해가지고 되게 논란이 많았었을 때잖아요.
1: 그렇죠.
0: 그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정치권 관련된 인사들은 다 그냥 기소하지 말아라. 이랬다라는 또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1: 네.
0: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 채택된 증인 한 명도 없죠?
1: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제넨셀 대표 강 씨 등 44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민주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인사청문회가 총 39건 열렸는데 이 중 32건에서 증인 채택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한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린 경우입니다. 오늘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청문회 7건도 사실상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이유로 증인이 없는 또 요식 행위에 그치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0: 그 인사청문회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과연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걸
1: 네.
0: 살펴보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어떻게 증인 없이, 참고인 없이 어떻게 그래요?
1: 그렇게 되면 사실상 통과 의뢰에 해당하는
0: 그렇죠.
1: 게 되기 때문에.
0: 그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그럼 그전에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 때는 인사청문회 때 증인 참고인 없이 몇 건이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지 그걸 좀 비교해야지 이게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1: 네,
0: 이런
1: 그렇습니다.
0: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세 번째 뉴스 뭔가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과격한 선동이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 오, 과격한 선동.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1: 네, 최근 민주당의 이른바 코어 지지층이 이재명 정부 지지에서 이탈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 하락도 코어층 이탈 때문이라고 분석되고요. 이재명 정부가 코어층이 원하는 정도의 강도 높은 정책을 펴지 못하면서 지지세가 빠진다는 겁니다. 특히 코어층 연령대인 4050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개혁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 의 글을 X에 올린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 또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올렸고요. 그리고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0: 이러한 발언들에서 대통령의 뭐 안타까움, 분노, 네. 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를 몰라줘?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1: 네.
0: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 추미애 경기지사 이름이 좀 들립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일단 지난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검찰개혁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다. 다른 네.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김지영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했었고요. 이 김지영 후보자가 검찰 출신인데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한 바가 있고 또 2020년 추미애 지사가 당시 법무부 장관일 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한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전국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검찰의 비판적인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을 불편하게 만든 부분이고요.
0: 네.
1: 추미애 지사는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서 김지용 후보자 인선에 대해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게 민주화인가, 국민의 뜻을 섬기는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 라고 말했고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이 같은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0: 여권 인사들은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존중해야 된다.
1: 네.
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처받은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1: 네.
0: 대통령을 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1: 예, 마지막 소식은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 은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공개된 이후부터 황금사자상 유력 후보로 거론됐는데요. 2002년 오아시스로 은사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에 다시 한번 수상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덴마크 감독인 메이 엘투키의 마리가 뭐 어때서가 수상했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이제 99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을 겨루게 됩니다.
0: 뭐 현지 분위기부터 비평가들 평가까지 아주 좋았다고 들리는데 가능한 사랑 어떤 영화입니까?
1: 네, 두상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해고 노동자 호석과 그의 아내 미옥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하는 감독 예지와 또 그의 부자 남편 상우가 서로 얽히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았습니다.
0: 네.
1: 해고 노동자 호석과 아내는 각각 배우 설경구, 전도연 씨, 또 다큐멘터리 감독과 부자 남편은 각각 조여정, 조인성 씨가 연기합니다. 이창동 감독은 10년 전에도 전도연 씨와 설경구 씨를 주연으로 세워서 정리해고 문제를 영화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타인의 고통을 영화로 만들 자격이 있는가 고민하다가 작업을 접었었다고 합니다.
0: 네.
1: 이번 영화에서는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의 역할을 통해서 이 같은 고민을 풀어냈다고 합니다. 영화는 한국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넷플릭스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됐고요.
0: 네.
1: 9월 23일 일부 극장에서 개봉하고 이후 11월 6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0: 어우, 봐야 되겠네요. 네. 사회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영화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워킷.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6: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용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본격 청문회 슈퍼 위크까지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 설정까지 국민의힘은 풀어야 할 이슈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강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9: 예, 안녕하세요.
8: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는데
9: 저는 최 씨가 아니어서
8: 측근 아니에요?
9: 최 씨가 최측근이고 네. 저는 그냥 조측근이라고.
8: 아, 좀 썰렁한다고.
9: 아재 개그.
8: 가까우신 것 예. 같죠? 여러 가지.
9: 제가 좋아하죠. 네.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렸지만 37년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몇 안 되는 좋은 결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8: 알겠습니다.
9: 해요.
8: 네,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9: 네.
8: 장관 후보자 지명 2주 만에 용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보세요?
9: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선출직은 유권자를 약간 뭐 속인다고 하면은 좀 그렇고

0: 후보자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네. 그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기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체적 모습보다는 이렇게 이미지적 모습 같은 거죠. 선출직은 그런 대로 그렇게 해서 이번은 선출직도 아니지만 이제 국회의원을 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여러 가지 양심에 비추어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네. 근데 자기의 그 많은 얼룩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장관 자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선 그 만용이랄까?
1: 욕심, 과욕,
0: 예,
1: 탐욕.
0: 예. 예, 이런 것이 너무 참 황당한데 네. 그런 굉장히 많은 하자를 가지고 네. 장관직을 하고자 했다는 그 자체가 참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에 대한 네. 심각한 상처라고 네. 봐야겠죠. 그런데
1: 최고위원님 지금 네. 화면을 보면 최고위원님 얼굴이 마이크에 가려져 가지고 약간 오른쪽으로 조금 가져오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예, 죄송해요.
0: 예, 예. 약간 좀 가려져도 나쁘지는 않지만
1: 아니에요. 괜찮아요. 잘생기신 얼굴
0: 아유 감사합니다. 어유. 예.
1: 근데 김민석 대표가 네. 뭐 사퇴를 권유했다. 네. 김태선 비서실장이 그렇게 좀 페북에 밝혔습니다.
0: 예.
1: 이게 잘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0: 글쎄 뭐 이 국민들한테 저는 상질적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마땅히 그만뒀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그냥 마땅히 그만둬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그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김민석 대표가 그걸 권했냐 안 권했냐 뭐 이런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그래도 여권이 네. 국민의 민심이 좀 안 좋고 야권에서 상대 비판을 많이 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반영한 거잖아요. 이거 대통령이 지명을 딱 했는데 여당 대표가 이거 그만두라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0: 마지못해 했겠죠. 마지못해 한 거고 이제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꼈다고 봐야겠죠. 결국은 이 사안에 대한 그 용해인 후보자를 보는 이 국민들의 시선과 시각이 네. 그런. 그 결정을 그 이제 이끌어낸 거라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1: 네. 용해인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썼던 단어가 있어요.
0: 네.
1: 떳떳.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0: 예.
1: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0: 예.
1: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글쎄 뭐 나는 떳떳하다 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신은 너무 뻔뻔하군요.
1: 떳떳이 뻔뻔이에요?
0: 네, 떳떳이 뻔뻔. 그러니까 본인은 떳떳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너무 뻔뻔하구나. 이런 거고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 하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거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기준선을 벗어났냐 그 상식의 기준선에 들어와 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법적으로 원래 그 이 법꾸라지라고 하잖아요.
1: 네.
0: 법이라는 그 테두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상식적인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는 네. 그런 경우들을 전 뭐 더러 보고 있는데
1: 네.
0: 두 가지 다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는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질의 네. 문제라고 보는 거고.
1: 김인석 대표가요. 용해인 후보자 이제 사퇴를 직접 권유를 했는데 어제 사퇴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 저는 용해인 후보 등 진보 세력들과 연대를 하겠다. 연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맞는 판단 인식이라고 좀 보세요.
0: 근데 연대 연합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1: 이미요?
0: 예, 사실 뭐 일체형 아니겠어요?
1: 아니 저렇게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된 용해인 후보 기본소득당 그 당과 함께하는 게 과연 민주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과연 도움이 될까?

0: 좀 그런 의아함이 좀 생겨가지고 여쭤봅니다.
1: 그 이제 점점 이렇게 그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
0: 아,
1: 대
0: 지지층들이?
1: 지지층들이
0: 예.
1: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그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을 어떻게라도 조금씩 더 끌어모아 볼까라는
0: 네.
1: 그런 뭐 몸부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몸부림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궁여지책으로 하는
0: 네.
1: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1: 이게 국정운영은 국민 전체를 보고 국정운영을 해야지 자기 진영만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용인 후보자는 그만뒀지만 이제 내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잖아요.
1: 네.
0: 국민의힘도 이제 김승원 후보자 낙마를
1: 네.
0: 상당히 좀 타켓으로 해놓고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1: 네.
0: 한동훈 의원이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승원 후보자 공격하는 거에?
1: 잘하고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0: 왜요?
1: 아니,
0: 아니
1: 아니.
0: 한동훈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슈를 끌고 오지 않았으면은
1: 아니,
0: 네.
1: 한동훈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슈는 이 정도까지는 전 끌고, 이렇게 끌고 가지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0: 너무 사감을
1: 그동안에
0: 갖고
1: 보면은.
0: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아니.
0: 아니, 국민의힘의 어떠한
1: 사감이라기보다는.
0: 법사위원이 저런 녹취록을 공개하고 관련된 이슈를 얘기하면서 기자들과 소통하면서 저렇게 하는 분이
1: 이제 몇
0: 없잖아요.
1: 가지 사실에 그좀더더그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미 그러니까 뭐 노골적으로 그 밝혀진 부분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큰 틀의 범위 내에서는 이뭐 제넨셀인가 그 주가 조작 그 이제 개인의 탐욕도 있지만 그 개인의 탐욕의 배경이 되는 게 주가 조작이잖아요. 그 주가 조작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다이 드러나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죠. 결국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전투에서 다소 조금 승리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전쟁의 승리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글쎄 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름 뭐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0: 아니,
1: 제가 볼
0: 역할을
1: 때는
0: 했는지 뭘 몰라요.
1: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쭉한 2, 3년 지켜본 한동훈 그 의원의 이 성향 내지 태도로 봤을 때 본인 스스로의 그 존재감을 계속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치기 어린 욕심 같은 것들이
0: 치기
1: 더,
0: 어린 욕심이라고요?
1: 예.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예, 저한테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예.
0: 너무 사적인 감정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 누가 봐도
1: 아니,
0: 지금.
1: 개인적 그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누가 봐도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야, 어우,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그분의 행태를 그동안 쭉 지켜봤던 분들은 오히려 저게 이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에, 긍정적 영향보다는 좀 물타기 내지는 혼탁한 국면을 조성했다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0: 그래요?
1: 예.
0: 근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부적절함이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좀
1: 너무
0: 높아졌더라고요.
1: 크죠.
0: 그럼
1: 그거는 그건
0: 한동훈 의원이 이슈를 이렇게 끌고 와서 공격 포인트를 잘 잡아서 그랬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1: 글쎄 그런가요? 예,
0: 아니에요?
1: 저는 뭐그 평가에 공감하거나 동의하지는 않게 되네요. 선뜻.
0: 아니, 그럼 한동훈 의원 빼놓고
1: 네.
0: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1: 네.
0: 이슈, 부정적인 여론이 그러면 이끌어져
1: 아니
0: 보일 수가
1: 언론을
0: 있었다고
1: 통해서.
0: 생각하세요?
1: 큰 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정말 이 사람은 자질도 부족하고, 자격도 안 되고, 정말 법무장관을 하기에는 이건 너무 수치스럽다라는 인식에 공감대는 저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봐요. 다만, 기술적으로 또는 테크닉적으로 좀더더 이제 도드라지게 보여줬던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0: 네.
1: 근본적인 큰 틀에 있어서의 이 김승원 후보자의 그 부적격에 대해서는 그 많은 분들이 저는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다뤘잖아요.
0: 네.
1: 처음에는 용해인에 대해서 다루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아, 이 사람은 정말 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큰 틀에
0: 네.
1: 그 사회적 흐름이 네.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칭찬할 대목은 하나도 없어요?
1: 글쎄 이제 뭐 저야 워낙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너무 그 경망스럽다. 약간 네. 철삭된다.
0: 칭찬을 하니까 또 비판하시고.
1: 아니 이제 이런 그 느낌을 워낙 강하게 받아서
0: 네.
1: 이렇게 칭찬할 대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또 아무튼 뭐
0: 알았어요.
1: 예.
0: 그 민주당에서는 이게 좀 한동훈의 국가 기밀 유통 행위 공익제보로 포장될 수 없는 범죄 이런 식으로 좀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고 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저러한 녹취록 공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 범죄예요?
1: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법률적 측면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거를 뭐 정확하게 뭐라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 부분이 이제 공방의 대상이 된 건 맞잖아요. 그죠?
0: 네.
1: 지금
0: 네.
1: 공방의 대상이 네. 공방의 대상이 된 게 공방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 김승원이라는 그 부적격자에 대한
0: 네.
1: 이 본질의 문제가 조금 희석되는 거 아닌가 하는 조금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0: 그러면 네. 주체를 바꿔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1: 네.
0: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녹취록을 공개를 했어요.
1: 예.
0: 그러면은 조강한 최고위원님께서는 이거는 공방의 대상이다, 뭐 희석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떻게 예측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녹취록 내지는 그 자료를 입수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라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럽네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근데 장동현 대표가요.
1: 예.
0: 어제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한동훈 수사 제명 겁박은 치졸한 물타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이었는데 어제는 또 상당히 좀 보호하고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1: 한동훈
0: 뭐 이런
1: 의원에 대해서에 대한 평가와 그 사안에 대한 평가를 분리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0: 분리해요? 그래도 한동훈 그렇죠. 의원 싫으면은 이런 얘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1: 글쎄
0: 생각이 뭐 그래서
1: 제가
0: 좀
1: 볼 때는
0: 바뀐 거 아닌가?
1: 아니요 아니요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0: 네.
1: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0: 네.
1: 좀 명분이 있고 논리적이냐
0: 네.
1: 하는 그런 판단의 문제겠죠.
0: 네.
1: 그건 우리 대표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은
0: 네.
1: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대표님이 판단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100%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뭐 이런 건 또 아니니까.
0: 알겠습니다.
1: 예.
0: 한동훈 의원이 함께 싸우지 않을 거면 방해 말라. 뭐 이렇게 꽃하고 그냥 북이나 쳐라. 당권파를 좀 겨냥을 했어요.
1: 예, 이것도 저기 그 이 한동훈 의원의 그 이 말의 장난인데.
0: 네.
1: 함께 싸우지 않는다는 규정을 누가 합니까? 본인이 판단하나요? 이 김승원은 부적격하다.
0: 네.
1: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통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그 민주당 열렬 지지자들 말고는. 그러면은 그 싸우지 않는 건가요? 본인만 싸웠나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잘못됐어요. 함께 싸우지 않을 거면 그건 본인 개인 생각이고
0: 네.
1: 다 같이 지금 김성원 후보자는 국가의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적격이 아니다라는
0: 네.
1: 점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0: 네.
1: 그 본인이
0: 조강원 최고위원님도 비판하고 막 박민영 대변인도 막 괜히 물타기 하는 거다 하면서
1: 아니 아니 그거는 이제 그 그동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보여주었던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한 불신이라고 봐야겠죠. 이 사안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았어요.
0: 네.
1: 그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보여주는 모습, 이 정치인이 보여주는 행태, 그리고 지금까지, 뭐라고 그럴까요? 비대위원장,

0: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부터 쭉 이루어져 왔던 그 오래도록 형성된 이분에 대한 이미지
1: 네.
0: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분을 따뜻하게 볼수 없는 예, 긍정적으로 볼수 없는 그 장애물이라고 봐야겠죠.
1: 그 한동훈 의원과 총리실 직원 간의 사찰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것도 의원이 기자회견하는데 정부의 공무원이 기자인 척하면서 질문하고 이거는 부적절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에서도 총리실을 상당히 좀 비판하고 공격하고 같이 좀 공동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원내에서 뭐 적절하게 하지 않겠어요?
1: 아니
0: 원내에서 이
1: 최고위원회에서도
0: 부분은?
1: 좀 발언하셔야죠. 최고위원님도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0: 글쎄 뭐이 사안보다는 더 중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1: 네.
0: 최고위원 회의에서
1: 네.
0: 이 무소속 의원의 문제를 가지고
1: 네.
0: 그 일시적으로 이제 나타났던 적절치 않았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할 만한 소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중에 누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논의의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1: 네.
0: 이것이 이제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기획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 문제 삼을 수 있겠죠. 그런데
1: 네.
0: 이 사안에 대해서도 뭐 단순 좀그 단순 좀 저기 부적절한 그 이제 해프닝
1: 네.
0: 같은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1: 해프닝인가?
0: 좀 있어요. 예. 조금
1: 근데
0: 더. 예.
1: 근데 공무원이 저렇게 의원한테
0: 예.
1: 질문하는 건전 처음 봤어요.
0: 아니, 뭐, 우리나라에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1: 네.
0: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요번 뭐, 개각만 하더라도, 제가 뭐, 야, 거의,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고자 하는 엽기 개각이 아니었나.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1: 네.
0: 어이, 뭐, 이런 인물들을 그, 강력 후보로 추천하는 그 이를테면은 그 판단력이
1: 네.
0: 어디서 나오는지 아, 놀라울 뿐이에요.
1: 알겠습니다. 다른 안건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회의를 열어가지고 권영진, 서범수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재심 안건을 논의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거 막 윤리 독립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0: 아니, 아니. 윤리위가 적절하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적절하게 판단할 거라고 보는데, 아니, 이제 저는
1: 그럼
0: 개인적으로,
1: 이전의 판단은 적절했다고 보세요?
0: 전좀 약했다고 보죠. 제
1: 약했다고 봐요?
0: 개인적으로는.
1: 오.
0: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준, 당원들한테 준 상처와 실망감이 있잖아요.
1: 네.
0: 그분들이 준 우리 당원들, 국민의힘을 지탱시켜주는 에너지와 힘은 당원들한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보는 것이고, 물론 개중에는 조금 오버하는 분들도 있고, 미흡한 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정서가 당원 다수의 그 집단 지성의 힘이 작동된다고 보는데,
1: 네.
0: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흡하다고 봤죠.
1: 그래도 1년
0: 예.
1: 6개월, 10개월이면 세긴 한데, 미흡했다.
0: 그런가요? 굉장히 그동안 당에 주었던 그 상처? 그리고 당에 끼친 그 나쁜 영향 이런 걸로 봐서는 뭐 저는 사실은 그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윤리위가 내렸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에요.
1: 알겠습니다. 장동현 대표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올공시 100일을 맞아 현장을 찾았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북치고 케이크 물고 여러 행사 한것 같은데 최고위원님 같이 가셨어요?
0: 저는 못
1: 못
0: 갔어요.
1: 갔어요?
0: 제가
1: 그러니까 이런
0: 좀
1: 모습 그럼 어때요? 당대표가 이렇게 자꾸 올공시위에 올인하는 모습만 보이는 거.
0: 올인이라기보다는 그 정말 그 힘든 여건 속에서 100일 동안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참정권 침탈 사태에 대해서 그 노력하셨던 절절하게 노력하셨던 그 시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래도 좀막 희화화되잖아요. 북치고 꽃 꽂고 막
0: 글쎄
1: 이렇게.
0: 희화화라기보다는 이제 지금과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제일 야당이 그 국민들한테 베풀어 주거나 또는 보답할 수 있는 뭐사 이제 보답할 수 있는 행위가

0: 현장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현장에서의 시위에 더 열중하는 것 같아서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1: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당 원내에서의 우리 당의 소위 말하는 대여투쟁.
0: 네.
1: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가 처해져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굉장히 지금 아쉽고 미흡하죠.
0: 정점식 원내대표가 잘못하고 있어요?
1: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0: 두분 사이가
1: 왜냐하면,
0: 별로 안 좋아요?
1: 예?
0: 두분 사이가 별로 안
1: 두
0: 좋아요?
1: 분이라면,
0: 장동혁,
1: 아니,
0: 점정식
1: 그렇지
0: 이거
1: 않으세요.
0: 괜찮아요?
1: 굉장히 그 소통을 잘하고 또 서로 간에 그 노력을 꽤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국민들이 이렇게 딱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원내 투쟁과 원내 전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쉬운 대목이 많다고 봐요.
0: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월요일 날참 차도 많이 막히는데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예.
0: 예. 앞으로 또 한번 뵙겠습니다.
1: 아유, 우리 뭐 소장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뭐 냉큼 달려왔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이상. 아, 국민의힘 조강한 최고위원이셨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력으로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8: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 드피아.
9: 국민 인쇄 서머네 드피아.
1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1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7: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0: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2: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3: 답 나왔네.
4: 가자.
2: 어딜요?
4: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5: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6: 평택시!
7: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얼마나 걸릴까요?
7: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4: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7: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2: 세계 반도체 수도,
4: 대한민국 수소 1번지,
6: 바로 평택시.
0: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8: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0: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9: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10: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세요. 화성시의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0: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19.4도, 대구 22.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 오를 텐데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회덕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회덕분기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3: 오늘 봄 미쳤다.
14: 미쳤다.
15: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6: 미쳤다. 우와. 우와.
11: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렇다면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는 뉴스 명당 정치 닥터스에게 맡겨주십시오. 혈압 터지기 직전인 시청자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드릴 명의들이 모였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님 어서 오시고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0: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4: 네,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멀리서 오시는 건 너무 죄송스러운데 항상 이렇게 성실하게

0: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용우 의원님, 어제 용해인 후보자 사퇴했습니다.
1: 네.
0: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일단 뭐 이재명 정부 정권의 인사 실패를 이제 증명해 준 거죠. 물론 이제 더 심각한 것은 김승원 이제 후보일 텐데, 일단 뭐 용해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청문회까지도 가지도 못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지금 청와대에서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다고 봐야죠. 예, 그거 제대로 돌아갔으면은 이렇게 인사청문회도 가지 못할 후보를 내세워 가지고 풍파를 일으킬 이유가 없는데, 제가 볼때 이번 인사 실패는요,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보면 좀 붕괴되는데, 붕괴되는 그
0: 벌써요?
1: 시작이라고 봐요.
0: 벌써요?
1: 예, 저는 지금 이번에 이재명 그 정권,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 안에, 이 개각 안에 모든 게다 담겨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 불법 청탁이라든지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정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2030에 대한 어떤 2030 정치인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안에 또뭐 너무나 많아가지고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0: 하여튼 뭐 사퇴한 거는 잘한 거 아니에요?
1: 사퇴가 이게 스스로 사퇴가 아니잖아요. 쫓겨난 거지. 완전히 그 민주당 지도부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만두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청와대와 청와대의 뜻과 민주당의 뜻도 용해인 후보에서만큼은 어긋났다는 얘기죠. 예, 그게 심각한 것이고,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러면 김승원은 괜찮으냐? 김승원
0: 그 얘기는 좀
1: 지키기에
0: 해보고.
1: 올인을 할 텐데, 이런 어떤 민주당의 시각이 이번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기준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0: 형근택 변호사님,
2: 네.
0: 대단히 지금 심각하게 얘기를
2: 네.
0: 하시는데요. 어떻게요? 잘 일단 사퇴는 잘한 거라고 보세요?
2: 뭐 늦었지만 그래도 뭐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론이 되게 안
0: 안
2: 좋고
0: 좋았어요.
2: 그다음에 아마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기자회견 한게 아마 더 부정적인 여론을 많이
0: 그렇죠.
2: 촉발시킨 것
0: 나는 법을
2: 같아요.
0: 어기지 않았어요. 법
2: 쉽게
0: 프로
2: 얘기하면 뭐
0: 문제였어요.
2: 아시다시피 뭐 비례대표와 장관을 겸직 못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두번 못한다는 법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0: 없었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 겸직하는 것도 그런데 비례대표 두 번은 사실은 또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0: 맞아요.
2: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를 잘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론이 좀 부정적으로 돌았던 것 같은데.
0: 근데 이렇게 여권에서 사퇴 그뭐 시킨 거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그냥 좀 늦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늦었지만
2: 늦었죠.
0: 다행히도
2: 왜냐하면
0: 늦었죠.
2: 그동안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높았고 이게 대통령이나 정당 민주당 지지율에도 계속 어찌 보면 부정적인 여론을 미쳤었는데 좀 이게 늦었던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자진 사퇴하길 바랐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좀그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끝까지 간다 이 입장이 확고해지면서 아마 당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결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어제는 뭐 당정 협의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0: 그렇죠.
2: 만약에 스스로 사퇴를 안 하면 뭐 지명 철회 같은 것도 그랬을 것 같아요.
0: 박진호 특보님.
3: 네.
0: 용해인 후보자가 어제 사퇴를 하면서 본인은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 네.
0: 이런 사퇴의 의미, 본인 용해인 후보자의 입장, 이거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세요.
3: 우선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뜻하다고 주장하는 뭐그 마음을 정확하게 읽지는 못하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당은 지켰다라는 부분이 결국 자기 입장에서 떳떳하다가 아닐까. 용해인 후보 관련해서 보면 저는 일단 용해인 개인의 문제,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의 문제가 크게 불거졌는데, 사실상 본인이 사퇴를 했다라고 사퇴했다 함으로써 개인의 문제는 뭐좀 누구로 떨어졌다라고 할수 있지만, 기본소득당의 문제는 아직 전혀 해결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집권 여당 민주당의 이제 그 용해인 후보 사퇴에 대한 그 민주당의 메시지, 용해인 후보의 메시지,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을 완전히 멸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뭐 자기네들이 뭐 그냥 항상 뭐 국민적 눈높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해인 후보가 사실상 자진 사퇴도 아니에요. 왜? 김민석 대표가 인사권자도 아닌데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용해인 그 장관 후보자에게 뭐 결단을 내달라, 이 말인즉슨 뭐 어쨌든 여당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실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브리핑을 보면은 그건 뭐 후보자 본인이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뭐 용해인은

0: 또 자기가 이제 사퇴하면서 민주당에 그런 거 있다라고 하면서 또 민주당은 고위 그날 오후 고위당정 이후에 뭐 진보 세력과 뭐 정치 개혁 뭐 연대를
1: 연대한다고.
0: 하겠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이
1: 그러니까요.
0: 기본소득당하고 무슨 정치적 연대를 하겠다는 건지.
1: 네.
0: 뭐 그들이 말하는 정치 개혁은 과연 무엇인지. 그러면 기본소득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뭐 주장하는 뭐 원내 교섭단체 관련된 정치 개혁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1: 신 변호사님 평가해 주세요.
2: 저도 뭐 매우 늦었지만 자진 사퇴라는 정리가 돼서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혜인 후보자의 어제 기자회견을 저도 보면서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참담함을 느낍니다.
1: 네.
2: 결국에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다 틀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1: 네.
2: 내가 그냥 물러나 줄게라는 식의 상당히 좀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 여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매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뭐 검증 실패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방향성이 좀 우왕좌왕하고 방향성이 실종된 게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
1: 어떤 의미예요?
2: 그러니까 이번 인사도 사실은 김어준 씨 쪽에서 하도 흔들다 보니까
1: 네.
2: 내부 지지층들 중에 강성 목소리를 배려한 인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혜인 후보자를 장관으로 드리고 그 빈자리를 다음 승계하는 사람이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하시는 고재순 씨가 승계를 하고 또 김경수 정무특보를 인선하고 또 조국혁신당의 AI 수석으로 이혜민 의원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정무적인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 앞서다 보니까 사실 검증을 강도 높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원래 인사를 하려면 그 자리에 적격자를 찾아서 엄밀하게 검증하고 국민 눈높이까지도 맞는지를 보는 것이 순서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판결문 쓸 때도
1: 네.
2: 결론을 정해놓고 쓰는 판결문은 논리가 빈약할 수밖에 없고 논리대로 쓰는 판결문은 상당히 그 판결 내용의 어떤 존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도 마찬가지로
1: 네.
2: 조금 더 이제는 방향을 좀 명확하게 해서 실용주의와 포용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기조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아주 그 과정 속에서 전 엄밀한 인사 검증, 국민 눈높이에까지 맞추는 그 노력이 좀 지금은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1: 네.
2: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현 변호사님,
3: 네.
1: 김민석 대표가 고위 당정 협의서 우리 박진우 특보님 얘기하신 건데 사퇴한 용혜인 등 진보 세력과 연대 정치 개혁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3: 네.
1: 근데 용혜인 후보자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을 보면 과연 정치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거를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퇴한 날 이런 메시지 내는 게 과연 적절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3: 뭐 아마 용혜인 후보를 좀 달래주기 위한 그런 이제 어쨌든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물론 용혜인 후보 개인의 어쨌든에 대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용혜인 후보를 지명한 이유가 뭐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1: 네.
3: 그러니까 우리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뭐 조국혁신당이나 아니면은 쉽게 얘기하면 범진보 벨트에 있는 정당들이라든지 세력들하고 연대하겠다. 그러니까 용혜인 후보는 사퇴시키지만 우리가 기존의 연대를 하려고 해왔고 연대해왔던 사람들과 완전히 이렇게 선을 긋는 건 아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1: 아니 그래도 전문적으로 보면 일단은 용혜인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그분과 함께하겠다라고 그러면
3: 그러니까 이
1: 민주당이
3: 개인,
1: 좋을까?
3: 그러니까 저도 뭐 용혜인 후보가 장관으로 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정당이라든지 그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3: 그런 분들하고는 좀 구분하겠다.
1: 네.
3: 그런 아마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정치개혁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이그 집권 여당에서 정말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서 판단했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 약간의 미안함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이제 되짚어 봐야 되는 게 과연 왜 용혜인 같은 정치인이 나왔는가? 또왜 기본소득당 같은 괴물 정당이 생기는가?
1: 위성정당?
0: 그렇죠.
1: 네.
0: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 필요할 것
0: 그게 가장
1: 같아요.
0: 중요한 정치 개혁의 핵심이고
1: 네.
0: 무슨 원내 교섭단체 관련해서 뭐 이제 법률을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뭐
1: 맞아요.
0: 니들도 들어오고 니들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원내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1: 네.
0: 이거 정치개혁 아니죠?
2: 근데 저는
3: 아니,
2: 앵커님
3: 네.
2: 말씀하신 부분에 좀 동의가 되는 게 결국에는 용혜인 후보자의 문제인데 사실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후보자의 거의 배지를 달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말 말 그대로의 위성정당으로의 문제점이 이번에 수두룩빽빽하게 나온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말 그 자격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의 여론이 다 지금 돌아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 민주당 입장에서도 연대를 그래도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게 되면

0: 사실 이건 국민들에게는 모순될
1: 그러니까요.
0: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래 정치권에서도 연대 통합을 외치는 정당이 자강의 힘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위기인 건 맞는데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1: 네.
0: 다른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 돌파하겠다 이게 아니라 민주당이 조금 더 민심에 더 바다로 들어가고 민심의 지지를 얻는 정책적 노선으로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게 저는 해법이지 그건 안 하고 그냥 진보정당들 군소정당 옆에 있는데 아, 이 정당들과 다 손잡으면 우리가 다 더하면 이긴다? 저는 그 공식은 좀 빨리 버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2: 저도
0: 듭니다.
2: 한마디 조금 보태면요. 예. 네. 결국은 이게 아마 이제 위성정당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야 간에 이게 사실은 뭐 선거 때 되면 항상 싸워왔습니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문제인데 이건 제가 아마 여야 간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 안 만들겠다.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1: 그렇죠.
2: 양당제다 보니까 소수정당이나 제3정당들이 여지분 나올 틈이 없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1: 괜찮아요.
2: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2: 근데 문제는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게 이제 깨진다 보니까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여야가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1: 네.
2: 신사협정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3: 그런데 우리가 2020년에는 다 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1: 네.
3: 24년에는 국민의힘은 안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 만들었잖아요. 왜 안 만들었어요?
1: 두 번 다 했죠.
2: 두 번 다 했죠.
1: 만들었어요.
3: 아, 그러면
1: 네. 네. 만들었어요. 다.
0: 근데 국민의힘이 네. 먼저 만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또 따라간 거는 또 팩트에 맞아요.
1: 김용우 의원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방금 전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3.8%로 지난주보다 3.6%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상을 하신 결과인가요?
4: 충분히 예상됐죠.
1: 네.
4: 왜냐하면은 굉장히 아까 신인규 변호사 말씀대로
1: 네.
4: 지금 방향 설정이 잘못돼 있거든요.
1: 네.
4: 그러니까 뭐 그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1: 네.
4: 정무적인 판단의 기준은 사실은 민심이 돼야 되는데
1: 네.
4: 그게 아니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
1: 네.
4: 뭐 좌파 달래기
1: 네.
4: 이러다 보니까 개각 인사가 그렇게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 방향도 없고 방향도 안 맞고 철학도 없는 그게 된 거죠.
1: 네.
4: 그냥 짜깁기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좌파 내부에서조차 인정이 안 되는 인사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검증도 물론 중요해요. 인사위원회에서
1: 네.
4: 그 또 민정수석실에서의 그 검증도 중요합니다만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사실은 하나만 합니다.
1: 그렇죠.
4: 네, 근데 거기에 큰 그 실패 원인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긋난 개각 인사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는 어떠한 무슨 뭐 이것을 잘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아무런 성찰도 없고 어떤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열렸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민주당 당대표는 보면 볼수록 김승원 인사는 잘된 인사다.
1: 그러니까요.
4: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국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 네.
4: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김승원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일파만파가
1: 네.
4: 되고 있는 상황에서
1: 네.
4: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1: 그 여론조사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그 김승원 후보자 얘기로 넘어갈게요. 아 오늘 현 변호사님한테 어려운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2: 네.
1: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 지난주보다 5.7% 떨어져서 36.1,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5% 올라서 42.1. 정당 지지율도 지금 역전됐습니다.
2: 네.
1: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2: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죠.
1: 네.
2: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과 이제 여당 지지율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2: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지난주보다 지금 9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요.
2: 지금 30대. 그러니까 긍정, 부정, 격차가 중요한데 격차가 거의 30%까지 벌어져 있어요.
1: 네.
2: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사실은 뚜렷한 지금 뭐 어떤 존재감이 있는 상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라는 거는 여당이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뭐 부동산 이유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건 인사 문제를 안 꼽을 수 없어요. 네. 네. 인사 문제가 사실은 뭐 계속 부정적인 여론을 꼽히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뭐 여당 의원들도 이제 좀 있으면 총선을 치러야 되고 그런다면 아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1: 신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정당 지지율까지.
0: 저는 그러니까 심각한 위기라는 게 그냥 말로만 나와서는 안 되고

0: 정말 내 몸에 있는 세포까지 다 본질적 위기를 다 직시하는 네. 그 정도의 지금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무엇보다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는 이게 지금 용혜인 후보자 해결됐다고 연동으로 해결되거나 방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는 그 문제대로 남는 건데 여기에 이제 사실 뭐 한동훈 의원의 뭐 무리한 문제 제기 뭐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를 다루는 부처의 장관으로 김승원 후보자가 적격자냐 네.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법과 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당의 지지율도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뭐 지키는 노력도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러려면 낮은 자세로 소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김승원 후보자는 지킨다. 내지는 뭐 훌륭한 후보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 국민 민심에 더 저는 불을 지르는 반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1: 그러면 신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
0: 아니요. 저는 지금 뭐 조치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김승원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전 소명을 일단 듣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지금까지 나온 의혹의 정도를 우리가 놓고 보면 기존의 장관들도 낙마됐던 후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정관 이후 수입료 많이 받아도 그 자체가 국민들의 정서에 어긋나서 낙마한 사례들이 덜어 있으니까 네. 저는 그 기준에 비춰서 보면은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에는 지금 자격 자체가 전 조금 국민 눈높이에는 전 못 미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할진데 그걸 극복해서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제 없다 훌륭하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더 낮은 자세로 저는 이해를 구하고 소명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전 좀 대처하는 방식은 지금 국민들의 민심과는 같이 가고 있지 못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1: 박준원 특보님. 네. 김민석 대표가 본인이 이제 당대표 되면 점점 지지를 끌어올려가지고 3개월 후에는 10% 이상 올릴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지금 역전당했거든요. 당대표 특보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제 김민석 후보 대표에게.
2: 민주당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거고 네. 일단 다음 주에 또 추석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민주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김승호 후보자 얘기만 놓고 보면은 네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하시죠.
2: 당연히 이제 내일 이제 청문회가 열리는데 네. 우선은 지금 뭐 우리 당내 사정에 뭐 좀 뭐 차후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보면 네. 결국은 한동훈과 비한동훈 세력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사실상 김승호 후보자의 대한 검증을 뭐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한동훈 의원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내일 이제 하루 이제 청문회 열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떠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지는 봐야겠지만은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한동훈 의원이 좀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이 한동훈과 이 장동혁의 개인적인 설전은 접어두고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당의 지지율을 더 높이고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데 작용하지 않을까.
1: 아니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면 장동혁 대표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대표인데 이렇게 지지율 올랐다라고.
2: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한동훈 개인과 장동혁 개인의 설전은 접어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안 그만둘 것 같아요. 김용호 의원님 네.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는데 김승원 후보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내일 내일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청문회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1: 그럼요.
3: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런 뉴스가 뭐 한 반나절 정도 나오고, 네. 그 다음날 인사 철회하는 게, 그나마, 예, 그것도 이제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깊이 논의한 끝에, 네. 이번 인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1: 네.
3: 민심 앞에 다시 시작한다. 새 출발한다. 정도가 나와주지 않으면은요. 네. 계속 공소 취소를 위한 개각이었고 그다음에 이런 또 가족 조합을 운영하고 또 오빠 청탁 때문에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 신약 로비를 했고 무리하게 모든 걸 무리하게 한 거를 지금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이렇게 그 커버 쳐주는 민주당 지도부 네. 이렇게 가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위기에 빠지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김민석 특보라면 그 정도
1: 처방 내려주세요.
3: 그 정도 권유는 해이죠.
1: 청와대
3: 예, 그럼요. 그 인사청문회 끝난 다음에 지명철회 정도 가야

0: 아니면은 지금 사실은 모든 후보들이 다 문제예요. 뭐 국방부 장관 후보 그 저기
1: 네,
0: 철거
1: 철거.
0: 특공도
1: 네.
0: 그렇고 그런 것도 정말 심각하거든요. 거기 완전히 모든 가족들이 전부 철거민 특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개각을 이거 주워 담을 수 있을 건지 이 개각의 역풍을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1: 현변호사님, 처방 내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2: 뭐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1: 그래요?
2: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장관 개인의 어떤 뭐 물론 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네 달에 이제 중수청 공수청 출범을 합니다.
1: 네.
2: 지금 이게 준비 상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또 간단치 않아요.
1: 네.
2: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수사 중인 사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어서 또 정성호 장관은 예전부터 아예 뭐 사퇴하겠다고 이거 확고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장관이 공백이 생기면 이 출범 자체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개혁 여지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아마 이제 당장 다음 달이거든요. 다음 달부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아마 장관이 있어서 이거 출범을 시켜도 아마 논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뭐든지 조직이 이렇게 분할되고 새로 만들면 삐걱거리거든요. 그래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만약 장관이 또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출범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1: 지지율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2: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은 뭐좀 제가 보기에는 뭐 양해를 구하고 어쨌든
1: 네.
2: 업무로서 성과로서 결과로서 중수청 공수청을 안착시키겠다. 그리고 성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1: 신 변호사님의 처방.
3: 그러니까 저도 뭐 현실론을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게 지금 가장 난처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소청 주수청이 곧 이제 출범하니까 장관의 공백이 필요는 한데 문제는 지금 의혹들이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적인 어떤 친분에 좀 휘둘려서 공적인 권한을 쓴거 아니야? 이거 이제 해명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의 문제도 또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위장전입 문제까지 최근에 나왔거든요.
1: 그러니까요.
3: 그럼 이걸 갖다가 국민들에게 그럼 이해를 구하려면 더 낮은 자세로 가도 지금 이게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리고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임명을 하더라도 뭐 하는 거야 대통령의 권한이고 이 정부 여당의 어떤 지원이겠지만은 결국 여론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됐을 때 김승원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어떤 령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생각한다면은 저는 좀 어렵더라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는 정부가 성공한 예가 없거든요. 그리고 성공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주권정부답게 국민과 함께 가겠다라는 저는 절박한 발버둥이 있다면 전 국민들이 다시 지지 저는 회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 일단은
3: 저는 그 지금 상황 논리보다는 조금 더 원칙을 지금은 더 바로 세워야 될때 아니냐.
1: 지명 철회하시는 게
3: 저는 청문회
1: 맞다.
3: 보고 나서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여론이 너무 안 좋으면 전 자진사퇴나 내지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처방까지도 아마 고민을 더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1: 김용호님,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김성원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한동훈 나빠요예요.
0: 그 먹힐 수가 없어요.
1: 안 먹혀요?
0: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그 여러 가지 뉴스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내용과의 싸움이거든요.
1: 네.
0: 결국은 그러면은 민주당은 김승원을 지키려고 하는 민주당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1: 네.
0: 이 프레임이 그렇게 잡혔어요. 결국은 양수진 편에 서 있고 그 오빠 로비에 완전히 넘어가 가지고 불법적인 그런 청탁, 거의 뭐 압력이죠. 이런 거를 행사한 김승원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주가 조작에 의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 편에 서 있느냐, 국민의 건강 편에 서 있느냐, 이렇게 갈려 있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우리 편이 아니네 라는 인식이 더 강해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지금 원외 인사가 아닙니다.
1: 네.
0: 국회의원이에요. 언제든지 로텐더홀이든 소통관이든 활용해 가지고 계속 기자회견을 할 거고 대정부 질문을 할 거고
1: 네.
0: 그렇습니다. 그 화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아뭐 기소계획서 그거 뭐 내부 문건 아니네 막 이렇게 비판합니다마는
1: 공무상 비밀누설.
0: 하지만
1: 네.
0: 문제는
1: 네.
0: 그걸 다 떠나서 그러면 민주당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김승원 의원과 의원을 둘러싼 그런 잘못된 부정 청탁 오빠 로비가 맞느냐? 그걸 옹호하는 민주당이 맞느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제보, 공익 제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부 문건이라든지 그 딥스로트라고 그러잖아요.
1: 네.
0: 안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제보 이런 거. 그런 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공익 제보고 네. 어제 한동훈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에 이거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려질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신인규 변호사 말씀대로 근본적인 방향 수정이 없으면 벌써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추미애 경기지사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중수청 그대로 못 가요. 네. 김재용 이 검사를 중수청장에 앉히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점점 유시민 작가, 김어준, 추미애 장관, 또 정청래, 조국 점점 더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단도리가 안 됩니다.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방향 설정 우리 다시 해야 된다. 근본적인 그걸 못 하겠죠. 네. 그러니까 공소 취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다시 찾아서 네. 알아봐야 됩니다.
1: 박진호 특보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을 했다. 이렇게 이미 경찰에 고발했어요. 이런다고 해서 김수원 후보자를 지킬 수 있다.
4: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매우 땡큐죠.
1: 땡큐예요.
4: 왜냐하면 탁 투망을 던지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알아서 너무 잘 들어오고 네. 또 지금 민주당의 이제 대응을 보면은 초기에는 한동훈 의원이 이제 김성훈 후보자에 대해서 좀 검증의 강도를 높일 때 민주당이 좀 약간은 거리두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당대표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그 의원 입장에서 이 본인이 어쨌든 검찰 출신이고 네. 법조계 몸을 담았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검증을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또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게 또 그 예측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의원의 입장에서 1대 100으로 싸우든 1대 200으로 싸우든 그 100명과 그 200명이 마치 한 명이 행동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러한 싸움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전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1: 현 변호사님 네. 한동훈 의원이 검찰한테 받지 않았다. 받았어도 문제가 안 된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공감대가 있는 한 자료 제공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조인으로서 누구 말이 맞아요? 김동완 의원 말이 맞아요? 한동훈 의원 말이 맞아요? 네,
2: 자료가 내부에서 나와도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이 네. 저는 약간 뭐 자백처럼 들리기도 해요.
1: 검찰로 받아 네,
2: 검찰로 받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얘기하는 기소 계획서 같은 거는 공판 기록이 안 나오는 문서거든요. 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문서잖아요. 더구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본인이 수사했을 때 장관이었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물론 기소 계획서가 뭐 한 번만 나온지 여러 번 나온지 모르겠지만 장관이 했던 분이고 사건에 관심 있던 분이면 설령 검찰에서 안 봐서 본인이 장관일 때 갖고 나왔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계속 이분이 조무시라는 분이 이제 공익 제보자라 그러는데 아마 이분이 뭐 김승원 의원이 10억 받기로 해서 그 제보하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걸 보이는데 그 수사의 동기를 제공한 거는 공익 제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거를 지금 정치적인 공방이 되는 한동훈 의원한테 만약에 갖다 줬다고 한다면 네. 뭐 갖다 준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사 내용이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죠.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뭔가를 제보해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과 국회의원한테 뭔가 자료를 줘서 이 정치적인 여야 간의 공방이 쓰게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봐요.
1: 법적으로 문제 돼요? 아니면 안 돼요?
3: 아니, 저는 법적으로 문제 된다고
1: 돼요?
3: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의원이 법적으로 책임지는 건 이제 본인이 감당할 문제인 거고 네. 이게 행위 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동훈 의원은 본인 거 책임지는 거고요. 김성원 후보자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평면이 다른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잘된 인사다 내지는 증인도 영명채택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청문회 하루 하고 나면은 뭐 어떻게든 임명은 하겠다 지금 이런 의지로 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김성원 후보자 입장에서 지금 기소유예 받은 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증인을 더 부르겠어요. 더 불러서 본인의 떳떳함과 결백함을 한 명이라도 내 이야기를 내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가서 국민을 설득해서 장관 자리 가겠다. 낮은 자세로 소명하겠다. 이게 맞는데 기소유예에 대해서 헌법소원도 제기해서 억울함은 다투지만 또 청문회장에서의 검증은 또 나름 봉쇄된 듯한 이런 이중의 시그널이 가게 되면 이게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좀 힘들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김성원 후보자 전 임명할 수 있는 전 여지는 열어놓더라도 조금 그 과정 관리가 조금 더 저는 국민 눈높이를 자꾸 염두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동훈 의원만 얘기해가지고 임명이 가능하다?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1: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해

0: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공격하더라도 김수건 후보자를 지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
1: 아니 한동훈은 오늘 지금 고발 당한 상태 아닌가요? 그럼 이제 수사의 영역이니까 수사 받아서 전 책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책임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그 위법 사안이 저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그 문제고 저 김승원 후보자는 김승원 후보자의 과거에 공직하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묻고 있고 또 김승원 후보자 본인도 억울하기 때문에 헌법소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국회 안에서 증인은 영명 채택하고 더 다툴 수 없다. 네. 전 이 이중 메시지는 좀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2: 김영원. 네, 그 한동훈 의원은 뭐 검찰로부터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2: 뭐 저한테도 얘기를 했고 네. 아, 그래서 그건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 그게 이제 어떤 내부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0: 안 돼요?
2: 판단 기준은 공익입니다.
0: 공익이에요?
2: 예. 그리고 저도 과거에 국정감사할 때 여러 가지를 뭐 폭로도 하고 해봤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공익을 위해서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조모 씨라는 사람도 일단은 뭐 그 권익위원회에서 공익 그 신분자로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야말로 법정에서 가리면 되고.
0: 네.
2: 지금 중요한 거는 김승원이라고 하는 이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내용의 문제인데 이거를 김승원 의원을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내일 증인 한 사람 부르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제가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냥 김승원 법무부 장관 만들어주는 그냥 집들이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0: 알겠습니다.
2: 이렇게 많은 문제가 불거졌으면 증인으로 불러야죠. 한동훈을 네. 부르든지 네. 조모 씨를 부르든지 차라리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국회에서 한동훈 의원 자격정지 1년 제명 이런 거를 지금 뭐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0: 네.
2: 이거를 어떻게 볼까요?
0: 그 한동훈 의원이 자체 인사청문회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2: 자체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장외 인사청문회 네.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다만은 뭐 얘기는 있는데 네.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기자회견이 될지 네.
0: 화면 띄워놓고 이렇게 막 한다라는 얘기도
2: 그걸 뭐 생방식으로 하겠습니까?
0: 네.
1: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짧게만 네. 말씀드리면 한동훈 의원이 공익제보라고 좀 주장은 하지만 또 의심하는 쪽에서는 검찰과의 어떤 유착 속에서 자료를 빼온 거 아니냐
0: 그래요.
1: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그럼 다 공범으로 엮여서 수사받아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건 좀 더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3부 여기서 마치고 광고 듣고 올게요. 근데 광고 전에 아까 제가 대통령 지지율 말씀드린 거는 14일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고요. 신뢰수신 수준 95%, 표본오차 2.0, 정당 지지도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 두 조사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0: 전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5: 고향 특례시.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정치 닥터 4부 시작하도록 합니다. 현 변호사님, 오늘 네. 계속 어려운 질문 드려 죄송해요. 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공격했어요. 대통령께서도 좀 반박을 하셨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추미애 지사 왜 이래요? 두 지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10: 그 원칙적으로 뭐 도지사는 행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중앙정치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서는 좀 멀어져 있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산후조리원 뭐 폐지 문제 이게 뜨거운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이분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추인 갈등으로 검찰 개혁에 굉장히 노력을 하셨었고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 법사위원하면서도 아마 이 결국은 이제 검찰이 수사권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신경을 쓰셨는데 전당대회 과정에도 이게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보안 수사권 어떻게 할 거냐 문제였고 가장 결정적인 건 아마 지금 중수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반대의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사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중수청 공수청을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하는 조직이 검찰 조직을 두 개로 좀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또 모르는 사람이 전혀 갔을 때는 과연 그거를 정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사 출신이나 아니면 변호사 출신이 갔을 때 결국 중수청이라는 거는 검사 수사관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검사 몇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 두 개로 나누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존의 검찰도 사실은 외부 인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불가피한 면도 있어서 근데 물론 이제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까지 뭐 표명할 필요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도지사인지 얼마 안 됐고,
9: 그러니까.
10: 그다음에 경기도가 사실 간단치 않습니다. 인구 네. 1,400만이고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행정 경기도 업무에 좀 집중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9: 신 변호사님 지지율 떨어진 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돼서 떨어졌다. 라고 진단도 하시면서 중수청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인사 권한을 여권 내 인사 도지사가 비판하는 것 이것도 저 처음 보는 현상 같은데.
11: 그러니까 결국은 김어준 씨의 논리에 포획된 정치인들이 네. 전 지금 그 동어 반복적으로 이재명 정부 흔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9: 네.
11: 결국에는 뭐 핵심 코어가 흔들렸다 이러면서 우리 말 들어라라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고 이제는 그 압박의 정도가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이제 본인들이 쥐고 흔들겠다.
9: 네.
11: 이게 용해인 후보자 케이스랑은 다르죠. 용해인 후보자는 여론이 안 좋으니까 목소리를 내서 대통령께 이건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지금 중수청장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김어준 씨 쪽 말고는 그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9: 그렇죠.
11: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너무 심하게 그것도 경기도지사 여권에서 배출한 분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매우 이거는 부적절한 태도인 것이고 더 심각한 건요.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때 그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개인 방송하면서 국회로 목숨을 걸고 가면서 국민들께도 모여달라 얘기하셨거든요. 아니 목숨 걸고 계엄을 저지하고 내란을 막은 분에 대해 가지고 내란 세력 등에 올라타 있다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하시면서 윤석열 검찰에 의해 가지고 많은 표적 수사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에 대해 가지고 검찰 개혁에 의지가 없다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그 유시민 씨 식의 논리를 갖다가 이분들이 쓰는데 전 이게 국민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렸고 본인들의 네. 노력으로 떨어뜨렸고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대표 경선에서 낙선했잖아요. 네. 그 공백의 자리를 추미애 지사는 본인이 한번 그 위에 올라타보겠다라는 계산이 선 거 아니냐.
9: 네.
1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도 낙선하고 정청래 의원도 낙선하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추미애 지사가 내가 한번 가져가서 다음 대선에 한번 활용해봐야 되겠다. 이런 배경 외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내란을 막은 분한테 내란 세력 등 위에 올라탔다라는 맞지도 않는 발언을 하면서까지 공격을 하는
9: 네.
11: 저 이런 태도는 정말 좀 양심의 문제로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9: 박준호 특보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미애 지사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12: 본인의 정치 소신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 응원이야? 이제 또 전략자산이야?
11: 얼굴은 활짝 웃고 계시네요.
9: 보수의 엄마?
12: 추미애 도지사 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과거 이제 이재명 이제 당 대표 시절에 그때 이제 뭐 불체포 특권은 포기한다라고 하니까 뭐 그때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뭐 간디 정신까지 이제 운운하면서 무주항 정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일단 중수청장 이제 후보 관련해서 또 이 중수청장 후보가 결국 이제 우리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청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청문 전국을 이제 앞두고 이 민주당 내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중수청장 후보 청문회는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 시작된다기보다는 민주당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 같고요.
9: 진짜 그럴까요, 근데? 설마?
12: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추미애 도지사가 이제 뭐 그 김지용 그 이제 내정자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서 뭐 한동훈 의원과 한 배를 탔다라고 해서 네. 제가 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9: 네.
12: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제 27기 사법 윤선 그다음에 이제 김지용 후보자가 28기 이제 1년 이제 후배인데요. 한동훈 후원에 의원이 이제 1년 후배인데 뭐 두 사람이 같이 근무한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제 주요 요직을 다 거쳤다.
9: 네.
12: 또 뭐 윤석열 정권에도 일했던 검찰 네. 출신 뭐 요직 인사다 이 정도지.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같이 그 당에 소속된 의원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이재명 그때 당시에 당대표의 활동에 대해서 비난한다고 하면은 추미애도 똑같이 비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앞뒤가 안 맞는 논리죠. 네.
9: 김 의원 그, 왜 이런다고 생각해요?
13: 네, 뭐 김지용 중수청장 기용 이거는 핑계고요.
9: 네.
13: 이재명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까는 겁니다.
9: 무시한다.
13: 네.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말씀대로 차기 대권 그 이제 레이스에 들어간 거예요. 본인이 들어갔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고.
9: 네.
13: 그리고 추미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국 사태가 생각나거든요. 예, 국민들한테는.
9: 네.
13: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 몰락에 크게 기여했던 분 아닙니까?
9: 네.
13: 예, 윤석열 검사 엄청 키워줬고.
9: 네.
13: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추미애 지사까지 나섰기 때문에 저는 점점 국면은 또 이런 개각 인사 이런 국면에서는 조국 사태와 김승원 사태는 거의 오버랩이 이제 됩니다. 되기 시작합니다.
9: 네.
13: 이제 평행 이론인데.
9: 네.
13: 예, 결국 김승원 지키기에 올인하다가 민주당 저는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9: 네.
13: 그런 생각이 들고 추미애 지사까지 나섰으면은 이거는 정말 빨간 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재명 정권은 이거 단도리가 이제 안 됩니다.
9: 네.
13: 그러면 또 또 유시민, 또 김어준, 또 추미애, 조국.

0: 나서기 시작하면 정말 정신없거든요.
1: 그러겠네요.
0: 우리도 과거에 다 겪어봤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1: 사실
0: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거는 내부의 말은 쓴소리고 말은 무슨 조언인데 사실은 분열이고
1: 그렇죠.
0: 차기 총선 차기 대권을 향해서 벌써 레이스에 뛰어든 분들이에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것은 청와대발 빨리 방향 전환을 안 하면 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1: 하실 말씀 있어요?
2: 결국은요, 민주당이 정권직 총선에 승리하고 정권직 창출하려면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 민주당 지지율이 견고해야 돼요.
1: 맞아요.
2: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나서서 뭘 한다. 그거는 논리가 성립 안 돼요. 왜냐하면은 뭐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이거나 뭐 제3당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당내에 있는 인사들은 그게 절대로 성립이 안 되고요. 물론 뭐 김승원 후보도 지금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조국 전 장관인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논란이 커진 게 결국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 그렇죠.
2: 검찰과
1: 맞아요.
2: 윤석열 수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커진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물론 저는 아마 추미애 지사가 계속 더 나가진 않을 걸로 봅니다.
0: 아, 그래요?
2: 이분이 당대표도 했고 그다음에 뭐 장관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경기도지사거든요. 경기도지사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뭐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해요. 모든 뭐 산업이라든지 모든 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일이 많고 사실은 이게 뭐 경기도는 아마 업무 파악을 하는데도 몇 개월 걸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는데 인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경기도 업무에 집중하실 걸로 보고
3: 근데 저는 추미애 지사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최근에도 경기도청에 하위직 인사가 안 돼가지고 막 그 도에서도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일부 직급에 대해서 좀 인사는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아니 경기도 인사나 좀 제대로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보내는 게 도지사의 역할 아닙니까? 그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무슨 정부의 중수청장 인사까지 본인이 개입을 하고 적격자가 아니다. 저는요, 최소한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비판하면 들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김지용 총장, 이분 대검의 형사부장 하던 분이에요. 형사부 검사로서 이렇게 걸어오신 분에 대해 가지고 특수부 검사 출신인 한동훈 의원하고 같은 배를 타서 내란 세력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등위에 올라탔다? 엄청난 비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대통령을 흔든다라는 게 저는 정말 본인의 정치를 위한 저렇게 국민들을 볼모잡는 또 경기도민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행태가 정말 잘못됐다. 본인이 만약에 큰 꿈이 있으면요. 경기도정을 잘해서 그걸 기반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 도전하는지 이렇게 해야지 현직 대통령 계속 모든 인사에 껌껌이 사실관계 가 맞지 않는 거 가지고 흔들어도 된다. 저는 이거 너무 잘못된 처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장동윤 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김용 의원님, 장동윤 대표 이제 올공 100일 자축하면서 또 이제 케이크 불고 북치고 어때요? 당원이시잖아요. 당대표 행태 어떠세요?
0: 참, 참 저도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뭐 평론하기조차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근데 좀 심각한 거는 지금 이제 사실 어느 정도 반사익을 누리고 있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잘한다 또 이렇게 판단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뭐 한동훈 의원이 죽자 사자 지금 어떻게 보면 영혼을 다해서 지금 김승원 의원 이 후보
1: 200대1로 싸우고
0: 예,
1: 있다.
0: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걸 또뭐 오빠라는 표현을 쓰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장동혁 대표도 했고 또 방금 전에 나왔던 조광한 최고위원도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얘기하더만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왔는데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지도부가.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런 때에 그러면 수권 야당으로서 인사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한동훈이라고 하는 엄청난 화력을 어떻게 연대하고 돕고 해가지고 같이 밀어붙일 것인지 이거를 생각할 때지 북치고 장구치고 뭐 100일 됐다고 뭐 저기 또뭐 재선거 얘기나 하고 이러면은 글쎄요 저는 그게 그 야당 대표가 걸어가야 될 길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박준호 특보님 어떻게
4: 네.
1: 보세요? 장동혜 대표의 리더십.
4: 우선 뭐 한동훈 의원이 무슨 이렇게 왕꽃을 꽂고 뭐 북이나 치라 뭐 이렇게 표현한 거는 사실상 뭐 정치적 조롱에 가깝고요. 우선 뭐 이제 한동훈 의원과 이제 장동혁 대표 사이에 서로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두분다 서로 평가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 서로
4: 또 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올공에서 이제 지속되고 있는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 본인의 개인의 정치적 소통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그 공간을 통해서 이 강성 보수 지지층을 이제 결집

0: 그러니까 김승현 후보 보고도 뭐 듣보잡 네. 이런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뭐 약간 시장 잡배는 쓸지 모르겠는데 정치권이 잘 안 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당대표 있는 쪽인데 왕꼬꼬꼬 북이나 쳐라. 네. 이것도 사실은 뭐 본인이 물론 뭐 경쟁 관계일 수 있지만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막 지금 굉장히 주가가 올라 있고 이러니까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사람들은 그 내용도 보지만 그 사람의 품격과 뭐 이런 것도 봅니다. 이빨 네. 다 뽑아버린다 네. 그러고 무슨 막 싸우자는 얘기로 보여요. 그러니까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다라고 보이고 결국은 아마 국민의힘 분들과의 정치적인 뭐 연대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그 당내에서도 아유 뭐 혼자 열심히 잘하네 이럴지 모르겠는데 아 저 사람하고 뭐 같이 해봐야지 이건 쉽지 않거든요. 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이 혼자 잘난 거는 SNS 끄고 방송을 끌 때는 좋은데 이건 또 금방 또 사라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평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럼 혼자서 정치하겠느냐 그런 고민 될 것 같아요.
1: 신 변호사님은 처방을 좀 내려주세요. 장동현 대표 이랬으면 좋겠다. 한동훈 의원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2: 저는 두 분 다 정치 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장동현 대표는 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얘기할 필요 없고 한동훈 의원은 정말 이게 반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특수부 스타일로 정보 흘리고 여론 만들고 이런 식의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 절대 좋게 만들 수 없습니다.
1: 야당원으로서는
2: 아니 저는 김성훈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검증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더 좋은 후보자 고르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 지금 페이스북도 한 70개 막 쓴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그 정치인의 메시지 방식에 맞나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요 언론에서도 몇 개 올렸는지 개수만 시지 그 메시지 듣지도 않습니다.
1: 좋습니다. 장동현 대표는요?
2: 전 정치 그만해야 된다고 봐요. 장동현 대표도 이 한국 정치 특히나 이 제1야당에 대해서 얼마나 아까 김용호 의원님도 부끄럽다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면 뭐 거의 이제 비판의 총량은 다 이미 넘어선 거 아닌가요? 근데도 네. 반사익을 통해서 지금 연명하고 있잖아요. 한국 정치의 비극이죠. 네. 저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퇴행으로 가는데 그 두 분이 좀 앞장서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1: 김용호 의원님 30초.
3: 네, 지금 한동훈 의원은 이제 진흙탕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1: 네.
3: 진흙탕에서 싸울 때입니다. 아, 그리고 국민들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정치 부패 세력에 대해서는 더 검사스럽게 네. 더 독하게 싸우는 게 네. 그게 국민이 원하는 정치다. 네. 저는 진짜 정치인 국회의원 나타났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세금 아깝지 않다 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요?
1: 알겠습니다. 정치 닥터스 오늘 원인과 진단 처방 아주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네.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1: 감사합니다. 뉴스 명당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만나 뵐게요. 뉴바 감사합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2: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아침에는 반소매가 쌀쌀합니다. 긴 소매 옷차림 해주시고요. 얇은 겉옷도 함께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20.9도, 대구 23.7도, 전주 2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이라 정체도 많고 시간도 더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밀리는 곳이 많습니다. 사고 소식도 꾸준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시흥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일산 방향은 송파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소래터널에서 계양까지 1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산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구리 암사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강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혼잡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천 방향 도봉터널 중간에서 출구 사이 1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겸직 논란과 가족 정당 의혹 등이 불거진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민주당에서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국무위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큰일을 맡겨준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용해인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용 후보자가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을 고발일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출석하며 한 의원이 공익 제보를 통해 관련 자료를